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상황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유하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똥똥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신체, 신체예요. 신체란 무슨 뜻일까요?
4: 이것도 막 코도 맞고 입도 맞고 얼굴도 맞고 허벅지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다 신체예요.
3: 아, 맞아요.
1: 신체는 우리의 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3: 신체는 사람의 몸이란 뜻이에요. 신체가 튼튼해요? 또는 신체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신체 검사는 건강한지 알기 위해 우리 몸, 즉 우리 신체를 구석구석 검사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눈, 코, 입처럼 신체의 각 부위를 이르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잘 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손과 팔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4: 손목! 손목! 아야!
3: 손목! 다음, 양쪽 팔 밑에 오목한 부분.
4: 겨드랑이!
1: 겨드랑이!
3: 정답! 이렇게 턱을 괼 때 책상에 닿는 입.
4: 뼈!
1: 그거
4: 단단해!
1: 그거 팔꿈치! 팔꿈치!
3: 팔꿈치. 여기까지 우리의 윗몸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4: 여기.
3: 상체라고 하지요.
4: 상체.
3: 그럼 몸의 아랫부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2: 하체.
3: 오, 아주 잘했어요.
4: 다도.
3: 하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여기를 정말 정말 자주 다쳤는데요.
4: 무릎.
3: 정답, 무릎.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발목, 할까요?
2: 발목.
3: 딩동댕동. 정답, 발목. 아파트에 특히 사는 친구들은요,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죠.
1: 발꿈치요.
3: 맞아요. 발꿈치. 우리 몸을 자세히 살피면 구석구석 이름이 모두 달라요.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소중히 하는 똑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체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신체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말 자주 들어봤죠?
1: 네. 건강하다는 우리의 신체가 좋다는 그런 뜻.
3: 그래요. 건강하다는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탈이 없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띠야.
1: 배탈할 때 그 탈 아닙니까?
3: 맞아요.
4: 배탈 안 걸리는 사람 절대.
3: 네.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탈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탈은 몸에 생긴 병을 뜻해요. 여름에 날것을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라든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몸에 병이 나거나 아프면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마음이 아픈 건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은 혹시 마음이 아팠던 적 있었나요?
4: 언제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엄마 데리러 오지 너무 늦어가지고
3: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주성이 마음이
4: 반으로 갈라졌어요.
3: 많이 힘들었구나.
4: 아, 지금 눈물 난다.
3: 일하는 엄마를 둔 친구들은 모두 준성이처럼 아프고 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아빠가 혼내실 때요.
3: 어떤 일로 혼났을까요?
1: 가방이 사야 되는데 안 싸서 혼났어요.
3: 그랬구나.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게 항상 잘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알리자. 그럼 오늘 배운 신체와 건강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3: 펼쳐서
2: 펼쳐서
3: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신체 사람의 몸 건강하다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성이 발표해 볼까요?
3: 신체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 아빠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시다.
1: 잘 썼어요. 다음은 우리 리아 문장을 읽어볼까요?
4: 우리 외할아버지는 운동을 많이 하셔서 건강하다.
1: 오늘은 신체, 건강하다 이 두 글자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한 친구들 되길 바라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5: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5: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오늘도 라라와 함께 속담 퀴즈 풀어보자.
0: 좋아.
3: 작은 라라가 더 맵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아!
1: 뭔데?
0: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아닐까?
1: 근데 왜?
0: 초록색이 초록색 고추가 더 작아도 맵잖아. 빨간 고추도 큰 거면 많이 맵진 않은데 작은 거면 많이 맵잖아.
1: 그런가?
0: 김치!
1: 김치? 작은 과자가 맵다?
0: 작은 과자? 아 근데
1: 작은 과자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양념이나 소스, 가루 같은 게 더 잘 묻지 않아? 라면?
0: 짬뽕?
1: 그런 것도 있겠네.
0: 그러게. 나는 근데 고추 같아.
3: 좋아, 둘 다 결정한 거지?
0: 어.
1: 응.
3: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0: 그래.
1: 좋아.
0: 자, 초록색 고추를 일단 먼저 그려보고.
3: 윤슬아.
0: 응.
3: 윤슬이는 왜 답이 고추라고 생각했어?
0: 왜냐면 내가 예전에 마라탕 1단계를 먹었는데 2단계는 마라탕 1단계보다 더 매웠던 거지. 그런 것처럼 고추도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매운 거지. 그래서 나는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맵다는 뜻 같아.
3: 그럼 그걸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0: 만약에 내가 큰 고추를 먹었는데 에이 이건 너무 안 매워서 맛이 없다, 작은 거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서 먹었는데 큰 것보다 작은 걸 더 원해서 먹었는데 더 매운 거야. 만약에 이런 거 핸드폰이 너무 크면 또 들기가 힘들고 그렇잖아. 근데 핸드폰이 조금 작으면 가볍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잖아.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탐낼 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3: 아, 어떤 물건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0: 응.
3: 그렇구나. 그럼 우준이는?
1: 과자는 큰 거는 위쪽에 쌓여 있고 작은 건 큰 과자들 사이로 쏙쏙 빠져나가서 맨 아래에 양념 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잖아. 아무리 커도 못하는 게 있고 작은 게 훨씬 좋을 때가 있다?
3: 아,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말인 거야?
1: 맞아, 맞아.
3: 그럼 우준이와 윤슬이의 뜻이 비슷하네. 그럼 우준아,
1: 응?
3: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좋은 물건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평소에 키가 작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체육 시간만 되면 그 친구가 몸집도 작고 날쌔서 달리기가 엄청 빠른 거야.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작은 과자가 맵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 좋아, 잘 설명해줬어. 그럼 윤슬이는?
0: 만약에 친구네 집에 큰 손전등이 있었어. 근데 친구가 큰 손전등을 쓰다 보니까 팔목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작은 후레쉬를 빌린 거지. 그래서 큰 것보다 작은 걸 더 원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각자 생각한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0: 좋아.
1: 좋아.
0: 저는 이렇게 그렸어. 초록 고추가 있고 빨간 고추가 있잖아. 근데 그 빨간 고추는 좀 더 작고 초록 고추는 좀 더 크지? 안 매운 거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작은 걸 먹었는데 좀 더 매운 거지?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작은 걸 원할 때 그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난 이렇게 그렸어. 여기에 작은 과자는 아래에 있는 양념 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잖아. 그래서 작은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런 것 같아.
3: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작은 고추가 더 맵다야. 봄에 모종을 심어 여름과 가을에 수확하는 고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0: 닭이 즐겨 먹는 채소야. 8월경에 초록으로 익은 고추를 따먹기도 하고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해. 고춧가루는 김치나 국, 찌개와 반찬 등에 들어가 칼칼한 맛을 내지. 그런데 고추 중에서도 작은 고추가 더 단단하고 매운맛을 내기도 하지. 크기가 작은 청양고추가 다른 고추들보다 더 맵듯이 말이야. 크기가 작아서 별로 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큰 고추보다 훨씬 더 매울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도 몸집이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행동이 빠르고 더 야무질 때가 있어.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속담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지다는 뜻이야. 체격은 왜소하지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나 몸집은 작지만 힘이 센 사람에게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고 하지. 만약 나보다 키도 몸집도 큰 언니가 나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언니,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거 몰라? 나의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 한번 겨뤄보자고.
2: 아싸! 맞췄다!
3: 작은 고추가 맵다였구나.
4: 역시 작은 고추가 매운맛이야. 그러니까 내가 작다고 놀리면 안 돼.
3: 그래도 뜻은 내가 맞췄잖아.
4: 그래도 다만 내가 맞췄잖아.
2: 오늘의 속담은 작은 고추가 더 맵다.
3: 몸집이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더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지다는 뜻.
2: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봐, 당신이지? 불쌍해서 채워주려고 했더니 감히 진주구슬을 훔쳐?
1: 구슬을 삼킨 거위.
2: 어? 구슬을 삼킨다고? 나 거위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떡해.
3: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2: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보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 나 지켜줄 거지?
4: 당연히 당연히.
2: 좋아. 에이든.
5: 응.
2: 제이.
5: 응.
2: 아담.
5: 응.
2: 승현이.
5: 응.
2: 그리고 나, 구슬이.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 나와라, 뿅뿅.
4: 뿅뿅.
1: 어느 날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머리에 쓴 삿갓은 너덜너덜. 발에 신은 짚신도 너덜너덜. 몹시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6: 허허, 그래도 다행이야. 하룻밤 쉬어갈 돈이 남았으니.
1: 나그네는 주막을 찾아갔어요.
6: 안녕하시오. 여기 쉬어갈 방 있소?
0: 아이고, 손님. 당연히. 있긴 뭐가 있어. 없네, 없어. 저기 냄새나는 헛간 말고는 꽉꽉 찼다고요.
6: 허허, 그럼 냄새나는 헛간에서 좀 쉬어가리다.
0: 그러든지 말든지.
6: 허허, 소야. 빈 방이 없다니 어쩌겠노? 자리 좀 빌리자꾸나.
7: 초인장, 방 있어?
0: 네네, 있고 말고시오, 나리. 어서 이리로. 네네.
6: 허허, 이제 보니 내 초라한 행색 때문에 방을 내주지 않았군, 그래.
1: 그때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쩍 마른 거위는 땅에 떨어진 걸 주워먹고 있었어요.
6: 배고프냐? 거위야, 네 주인이 밥도 안 주더냐?
1: 그때 주인집 딸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진주구슬을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0: 올라간다! 잡아라!
6: 녀석 재밌게도 노네. 우와, 잠이 솔솔 오네.
1: 아이가 노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6: 무슨 일이지?
0: 진주구슬을 잃어버려? 아이고, 그 귀한 걸. 여기서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 이거지? 내 이놈을 그냥 내놓아!
1: 주인은 다짜고짜 나그네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어요.
0: 이봐, 당신이지? 불쌍해서 채워주려고 했더니 감히 진주구슬을 훔쳐?
6: 허허, 난 훔치지 않았소.
0: 듣기 싫어! 당장 관가로 가자고!
6: 허허, 밤이 늦어서 관가문은 이미 닫았을 텐데.
0: 어휴, 약올라. 내일 아침만 돼봐라.
1: 주인은 나그네를 헛간에 가두려 했어요.
6: 날 가두려면 저 친구도 함께 가두시오.
0: 친구? 친구 누구? 거위?
6: 마당에 저 친구도 같이 있었어. 소야, 너도 봤지?
0: 참, 별꼴을 다 보겠네. 허잉.
1: 나그네와 거위를 헛간에 가둔 주인은 마음이 급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0: 자, 날이 밝았으니 당장 관가로 갑시다.
6: 허허, 급하기는. 밤새 거위가 똥을 저렇게 많이 쌌으니 좀 치우고 가는 게 어떻소?
0: 이 토둑놈아,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당장 나서지 못해?
1: 아뿔싸, 주인은 서두르다가 그만 거위 똥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6: 저런 저런, 내 그리 서두르지 말라고 일렀거네.
0: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어? 가만, 이게 뭐지?
1: 주인은 거위 똥을 떼어내려다 작고 반짝이는 걸 발견했지요.
0: 우와, 거위 똥 속에 진주구슬이?
6: 허허, 이제 알겠어. 내가 진주구슬을 훔치지 않았단 걸 말이오.
0: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이 답답한 양반아, 진작에 말했으면 똥 밟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6: 하하, 성급한 주인장 당신 때문이지.
0: 나? 내가 뭘? 왜? 뭘?
6: 진주 구슬을 삼킨 걸 알면 당장 거위 배를 갈라서 구슬을 꺼냈을 거 아니오. 내 말이 틀리오?
0: 그건 인정.
1: 주인은 그제서야 성급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어요.

0: 그 아이가 집에서 놀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1: 나는 처음에 저 남자가 왔을 때 주인장이 살짝 거지 같아 보여서 헛간에 그냥 가라고 한 거잖아. 근데 부잣집 사람이 오니까 완전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차별하는 기분이고 살짝 이중인격 같다고 느꼈어.
2: 그럼 선비는 왜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고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0: 왜 안 말했냐면 그 거위가 먹었다고 첫 번째로 배 바로 말하면 바로 그 배, 거위 배를 잘라서 그 진주를 막 꺼내서 다시 감으면 살아남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명실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말 안 했을 것 같아.
2: 그러면 주인장은 선비를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달았을까?
3: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그런 것을 반성했을 것 같아. 내가 배를 자를 테니까 안 말했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 민망하고 머쓱했을 것 같아.
4: 이렇게 친절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다란 나그네한테 그 점을 많이 본받아야겠어.
2: 선비가 깨닫게 해준 지혜를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잘 새기도록 해보자.
5: 그래.
2: 친구들, 구슬을 삼킨 거위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게시판에 남겨줘.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6: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7: 야, 대박 치킨!
6: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7: 너 뭐냐?
6: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7: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7: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내미야 그리.
6: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8: 바뀌는 게 있을까?
7: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6: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7: 야, 점심 치킨이! 가자!
9: 응?

0: 자외선 전쟁. 와, 헛떡이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거든!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적...

0: Yep.
1: Oh, 누나, 여기가 어디야?
2: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 세포들이구나.
4: 어서 와.
1: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5: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세포야!
1: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8: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2: 네? 전쟁이요?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9: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8: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9: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2: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2: 뭔데?
9: 허!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쪼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왜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게 다가려고?
11: 그죠.
9: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2: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5: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세포야!
9: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7: 저희도 알아. 까르르 까르르.
1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6: 고우니까?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번지르르 하고 별거 없던데요?
7: 까르르 까르르!
9: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8: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9: 자외선 차단제 가문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7: 안 맞았다!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1: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2: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1: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2: 그럼 얼른 놀러 가자.
1: 가자.
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8: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7: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1: 메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째!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6: 예쁜 얼굴, 고운 얼굴, 샤방샤방!
8: 누구세요?
11: 나?
9: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1: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9: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7: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4: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1: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4: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11: 그렇다.
7: 진짜요?
3: 엄청 뜨겁고
8: 강해서
3: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8: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11: 허,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10: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9: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 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0: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11: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0: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11: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0: 얼마든지.
9: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1: 이글이글 쨍쨍!
10: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1: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9: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1: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10: 치아!
3: 어? 이상하네?
8: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9: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에 맞았어.
10: 피부 세포들 괜찮냐?
3: 네, 저희는 괜찮은데.
8: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1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9: 멜라닌 세포님!
11: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0: 날 수 없지!
9: 피부 세포들이 탔다!
8: 예쁜 얼굴이,
3: 고운 얼굴이 까맣게 탄을 탔어.
10: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11: 자, 이글이글 쨍쨍. 자,
10: 이럴 수가.
13: 약속.
9: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11: 넌 또 뭐야?
10: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11: 뭐?
10: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2: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닌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1: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9: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2: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1: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4: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블록 왕자님만 만났어도
15: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2: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1: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2: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1: 응, 그러자 누나.
2: 어? 자외선 최고 딱지다!
11: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10: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11: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10: 이글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이글글쨍쨍.
0: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0: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0: 챙겼지.
1: 오, 좋았어.
0: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0: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0: 생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1: 가자.
0: 가자 가자 간.
1: 왜 또?
0: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1: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0: 아 그래 맞아.
2: 호빵아 호빵아.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0: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떡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1: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0: 모르겠는데.
3: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0: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웬 썬블록 원샷!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0: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니 셰프는 까맣게 변했어.
2: 주근깨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왜?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1: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3: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에 씻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4: 파인해졌어!
2: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1: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1: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경호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5: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1: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차! 차! 날려버린다. 차! 차!
7: 우와! 자외선 차단대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6: 하,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8: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5: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1: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튕겨, 튕겨.
3: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8: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 튕겨, 튕겨낼 수 있다.
1: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8: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3: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오,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1: 이글이글 쨍쨍.
8: 튕겨, 튕겨,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5: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1: 이글이글 쨍쨍.
6: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8: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9: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보다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3: 또?
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3: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0: 어?
3: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9: 선크림 충전! 포터가 고맙다!

0: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이게 뭐야? 뭐야?
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0: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3: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4: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0: 날려, 날려!
5: 튕겨,
0: 날려, 날려!
6: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5: 어? 선크림 최고 딱지네!
6: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0: 홈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1: 자!
2: 야! 오, 내가 가져올게. 자, 어?
3: 베티, 공 던져줘.
2: 저기.
3: 어? 뭐지? 오리 같은데? 어?
4: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2: 안녕?
4: 안녕.
2: 아우, 뻐근해. 너희는 여기 사는 거야?
5: 응.
2: 이런 데에서도 누가 사는구나.
5: 나는 루피야. 그리고 친구들.
6: 안녕. 그런데 넌 누구야?
2: 난 퀵이야. 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6: 나는 로봇이야.
2: 로봇? 다들 반가워.
7: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2: 나는 여행 중이야.
3: 여행? 재밌겠다.
7: 그럼 여름섬에도 가봤어?
2: 여름섬? 거긴 못 가봤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7: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2: 그게... 오래 날아와서 말할 기운도 없다.
4: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자.
2: 정말? 고마워.
4: 고맙긴 뭘.
0: 코비는 퀵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2: 우와, 신기하다.
4: 일단 들어가자.
2: 어? 우와, 이런 집에 사는구나.
7: 폭신폭신해. 넌 어떤 집에 살아?
2: 우린 여행을 다녀서 이런 집이 없어.
5: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어?
2: 그게...
3: 어? 이건 뭐야?
7: 우와! 뭐 하는 거야? 빨리 데려가! 그건 내 집이라고!
2: 미안! 됐다!
7: 어떡해! 뭐야! 더 많이 됐잖아!
2: 작아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4: 자...
2: 우와! 맛있겠다!
4: 베리야!
7: 응?
4: 너도 빵 좀 먹어.
7: 그럴까? 잘 먹겠다.
2: 잘 먹을게. 맛있다. 너희는 왜 안 먹어?
7: 휙 많이 먹어.
2: 고마워.
6: 내가 정말 많이 고팠나 봐.
2: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날아서 남쪽 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날개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7: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5: 그럼 나도.
7: 우리도 가볼게.
2: 다 가는 거야?
5: 얘들아 잘 자.
4: 다들 잘 가.
7: 오늘 반가웠어 퀵.
2: 안녕.
6: 안녕.
4: 퀵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2: 글쎄. 어우, 춥다. 들어가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4: 그것보다.
7: 정리 끝. 그 사이 친구들이 다 돌아갔네. 퀵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2: 그게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네.
4: 퀵,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2: 정말?
7: 어차피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
2: 그렇긴 하지.
7: 나도 그만 잘게.
4: 해리, 잘 자.
2: 안녕. 우와. 고마워. 편하다.
4: 많이 피곤했나 보네.
2: 무슨 소리야?
7: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4: 그래서 나도 못 자고 있어.
7: 퀵, 조용히 좀 자. 좀 조용히 하라고.
4: 괜찮아, 해리.
7: 살았다.
0: 퀵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코비와 해리는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5: 퀵,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구나.
2: 어제 포비네 집에서 잤거든.
5: 그랬구나.
1: 포비랑 해리는 안 왔어?
8: 크랑크랑.
5: 저기 온다. 안녕. 그런데 어? 아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데.
4: 잠을 잘 못 잤어.
5: 퀵이 코를 심하게 골아셔.
2: 그런데 이게 뭐야?
5: 시소야, 한번 타볼래?
2: 아, 고마워. 좋아, 그럼 시작한다. 크라.

0: 왜 그래?
1: 난 그만 갈게.
2: 우린 저쪽으로 가자.
3: 그냥 같이 가.
0: 왜 내리는 거야?
4: 그럼 우리 둘이 탈까?
0: 나도 다 탔는데.
4: 미끄럼틀 타자.
5: 우와!
6: 어? 귀,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1: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7: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0: 맞아, 여행 중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4: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8: 조용히 좀 해.
0: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심심해서 그러지.
9: 야, 그만 떠들고 정신 차리고 잘 쫓아와.
0: 네. 너 때문에 혼났잖아. 쉬,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4: 어? 저게 뭐지?
0: 저것 좀 봐. 다들 어디 갔지?
4: 저기다. 뭐야, 같이 가.
0: 바람이 너무 세잖아. 이야, 간신히 살았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
4: 가보자.
0: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6: 퀵! 멀리 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가.
0: 고맙지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가.
0: 잠깐?
4: 응. 그럴까?
6: 자, 다들 예쁘게 서보세요.
1: 김마, 퀵, 더 환하게 웃어봐.
4: 김치!
6: 됐다. 하나, 둘, 자. 우와. 어디 보자.
0: 잘 나왔겠지 뭐.
4: 눈 온다.
1: 저건?
0: 뭐지? 뭐가?
1: 퀵! 엄마! 퀵!
4: 엄마!
8: 어디 갔었어?
1: 걱정했잖아.
0: 다 날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걱정!
1: 무슨 소리?

0: 어? 회오리다! 폭풍이 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1: 저기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2: 어? 어머! 걔가 너 어디 갔니?
1: 어? 어?
3: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2: 막내가 없어졌어요.
0: 뭐라고요? 돌아가서 퀵을 찾자. 퀵! 어디 있니?
1: 퀵!
4: 있어!
1: 어제부터 지금까지 널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그것도 모르고.
5: 퀵은 어제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2: 퀵을 도와줘서 고맙다.
1: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4: 크랑크랑.
0: 다시 출발하자.
1: 나 때문에 늦어져서 어떡해.
4: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만 쫓아오면 갈 수 있어.
1: 갈 수 있지? 어? 응.
5: 퀵.
1: 어?
5: 방금 찍은 사진이야. 선물로 줄게.
1: 고마워. 잘 나왔네. 난 이제 가볼게.
6: 안녕.
1: 안녕.
2: 얘들아, 고마워.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롱,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롱, 크롱!
1: 우리가 도와줄게.
2: 크롱!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랑크랑.
1: 우린 이만 갈게.
2: 크랑크랑.
3: 잘 가.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4: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2: 좋은 생각이야.
0: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2: 크랑크랑.
1: 어디?
2: 크롱!
1: 내가 올라갈게.
2: 크롱.
4: 안 돼.
2: 크롱.
1: 안녕.
2: 안녕.
1: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2: 크롱, 크롱.
5: 이 나무는 에디 거야.
1: 응.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5: 응. 따라와.
2: 크롱,
5: 좋아.
2: 크롱.
5: 다 왔어.
2: 아, 맛있다.
5: 에디.
1: 아, 맛있겠다.
2: 무슨 일이야?
5: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1: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2: 안 돼, 다 내 거야.
5: 에디, 열매 많잖아.
2: 그래도 안 돼.
1: 너무해.
2: 크롱.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1: 크롱, 가자.
2: 크롱. 흥, 감히 내 열매를.
1: 좀 쉬었다 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오,
2: 크롱.
1: 오, 아.
2: 크롱.
1: 여기 있다. 크롱, 먹어.
2: 크롱,
1: 크롱.
2: 보여요, 크롱, 크롱.
1: 아니야, 난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너 뭐 그래도? 오,
3: 오. 안녕.
1: 오, 안녕.
2: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1: 크롱? 오, 아닌데.
2: 부끄러워하기는. 한번 불러주지 뭐.
1: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2: 박수도 가야 돼.
1: 듣는 사람 없어서 딸만 여줘.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돈. 개굴 개굴 개굴 이 목청도 좋다. 어때?
2: 잘한다.
1: 한 곡 더 들려줄까?
2: 아니야, 괜찮아.
1: 크롱, 크롱. 자, 그럼 시작한다. 펌퍼라, 펌퍼라, 펌퍼라, 뭐야, 뭐야, 아니다.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잠깐 기다려. 자, 여기 있다. 이거면 되겠지?
2: 크롱.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다행이다.

0: 왜 그래?
1: 그럼
2: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1: 크랑?
0: 이거 먹어.
1: 크랑!
0: 우와, 빵이다.
1: 크랑, 크랑.
0: 나는 괜찮아.
2: 잘 먹었다. 아, 참, 줄 게 있어.
0: 이게 뭐지?
2: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0: 먹을 거야?
1: 크랑, 크랑.
2: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나 간다.
1: 크랑!
3: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크랑, 크롱.
0: 아!
1: 크랑.
2: 이거 열어볼까, 크롱?
1: 크랑, 크랑.
4: 아니야, 난 소원의 요정, 허디야.
0: 소원의 요정?
1: 크롱.
4: 응, 뭐든지 말해봐.
2: 정말?
1: 크롱, 크롱.
0: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4: 그 정도야 쉽지. 버비비, 펌펌펌, 얍!
1: 우와!
0: 먹자, 크롱!
1: 크롱!
0: 우와! 맛있다!
1: 크롱, 크롱!
4: 다른 소원은 없어?
0: 멋진 집을 만들어줘!
4: 멋진 집? 좋아! 버비비, 펌펌펌, 얍!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0: 착하긴 뭘.
4: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1: 그럼.
5: 에헴,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6: 에디, 저기 좀 봐.
5: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6: 저기.
5: 어디? 저기 저렇게 큰 집이 있었나? 가보자.
6: 응.
2: 한 번 더 탈까?
1: 크랑크랑.
5: 우리 집보다 크잖아.
6: 응, 놀이터도 있어.
5: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7: 오늘은 크롱이 좋아할까?
5: 진짜?
1: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0: 그렇네.
1: 우와! 크랑! 뽀로로!
2: 안녕!
1: 크랑!
0: 어떻게 된 거야?
2: 집이 커졌네.
0: 놀이터도 생겼고.
2: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1: 크랑크랑.
0: 요정?
2: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1: 크랑크랑.
0: 잘됐다.
2: 응, 정말.
0: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2: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또 먹을 수 있어.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0: 정말?
2: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0: 좋아.
1: 크랑.
5: 진세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수프를 가져.
6: 알았어.
5: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6: 응, 찾고 있어.
5: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랄랄랄랄라!
5: 무슨 소리지?
6: 저기.
5: 어?
2: 여기 있어!
5: 찾았어!
2: 우와!
5: 선물이다, 선물!
2: 랄랄랄랄라!
5: 그게.
2: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5: 아닌데.
6: 아니야.
2: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1: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노래 들어줘. 아니, 소중히.
2: 그만. 새도로 가려줘.
5: 그러니까.
2: 다른 노래 불러줘.
5: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2: 뭐, 노래를 못해.
5: 그게 아니라.
2: 됐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5: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6: 그건 나쁜 짓이야.
5: 로디, 그냥 해.
6: 알았어.
2: 내가 노래를 못 불려. 번번에 번번에 번번에 번. 이렇게 잘 부르는데.
5: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내가 고쳐줄게.
2: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6: 맞아.

0: 먹었으면 좋을 거야.
1: 로디, 먼저 먹어봐.
2: 난 로봇이라 못 먹어.
1: 아, 참.
0: 어이,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1: 어떻게 된 거야?
0: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1: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0: 좋아. 꾸리꾸리 텅텅텅. 얍. 아, 왜 이러지? 얍. 얍.
1: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0: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1: 어디가?
2: 괜찮아.
1: 괜찮게 뭐가 괜찮아.
0: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1: 가면 어떡해? 돼지 돌려내, 돼지.
3: 저런,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에디.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당하지 않았으니까.
1: 당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어?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3: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3: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다음.
4: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5: 얌전히 있으세요.
3: 자, 다음은 헤비 아이언 씨. 어디 갔죠?
6: 아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7: 솔리드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8: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7: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9: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7: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0: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7: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0: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11: 묵직이 여기 있다.
3: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7: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9: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7: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3: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7: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1: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9: 겁쟁이 그 자체다.
7: 시끄러워.
6: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9: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야! 다음은 뒷바퀴 쪽.
0: 준, 프레스트 왔다.
12: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9: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0: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9: 네. 왔군.
13: 스카이글러? 어울리지한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6: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9: 내가 불렀어.
6: 어디 가려고?
13: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커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9: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13: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12: 잘 부탁해.
9: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3: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9: 준, 블루카비 솔레이의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14: 뭐?
9: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몰랐던 거지.
14: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12: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0: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12: 그럴래?
15: 자유랄방 좋구만. 그리운 감옥과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피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자.
16: 녀석들의 부금저리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15: 적장이란 녀석이 이리 계획성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고.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16: 어쩔 수 없긴 하지.
15: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참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7: 솔레이유! 좋은 아침!
0: 안녕.
18: 그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7: 뭐야?
18: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7: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9: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0: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9: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0: 곧 해결할 거야.
19: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17: 그럼 증거를 보여줘.
0: 원한다면.
19: 얘들아, 그만해.
14: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9: 준.
14: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라타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9: 맞아.
14: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8: 재밌었어.
14: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0: 아깐 고마워.
14: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0: 난 어머니 지시 따랐을 뿐이야.
14: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0: 신경 안 써.
20: 신경 안 쓴다고?
0: 왜?
20: 아니 뭐 그렇게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플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0: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 그야 뭐, 감이지.
0: 감?
1: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0: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2: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3: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 어, 맞다!
3: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4: 준, 이거 돌려줄게.
1: 어, 얘들아!
4: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1: 고마워. 그럼 솔리드온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5: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체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6: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2: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0: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7: 갑니다!
3: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2: 풀물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0: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1: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0: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5: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4: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7: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1: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8: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 배드형 최고!
0: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1: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4: 그 녀석?
9: 여긴 최도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10: 뭐야 이것들은!
0: 준,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1: 알겠어.
8: 좋아, 꽉 잡아.
4: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무넷.
5: 가자, 와일드 가기.
1: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5: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1: 트랙이 멈췄다!
10: 살았다녀!
7: 얼마만의 식사인가?
1: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7: 언제든지!
8: 살아있길 잘했군!
7: 어? 저기 녀석이 뭐야?
1: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0: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7: 밥 먹을 땐 코뿔소도 안 건드린다고!
1: 타이건 세럼!
4: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1: 그런 게 있어?
0: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1: 자기력...
3: 자성 말이야.
2: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1: 어?
4: 그렇다는 건?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0: 부탁은 무슨?
7: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방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4: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1: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7: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드온.
1: 뭐? 최악의 수도다! 데뷔 아이언, 세럼!
7: 메탈 카드봇의 무법자, 데뷔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1: 조심해,
7: 아이 꺾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1: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오 지금이야.
3: 응, 플레이온.
7: 오메가 히트 플레임.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데뷔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1: 데뷔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7: 버틸 것도 없다.
0: 준은 와일드 카드봇에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공을 친다!
7: 지금이다, 애송이다!
3: 파이어로 블레이즈!

0: 수고했어, 블레이어.
1: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2: 어, 알겠어.
3: 헤비 아이온!
4: 너, 뭘 하려는 거야?
5: 새로운 힘이라.
3: 안 돼, 헤비 아이온! 아저씨!
1: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6: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1: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7: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2: 무사히 돌아와야 해.
1: 어, 맡겨둬. 가자.
3: 어,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5: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1: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5: 노력해보지.
3: 헤비 아이언!
8: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
5: 이게 짐승의 힘?
3: 복지가 적지! 너 백신은?
5: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0: 준! 당장 날 내버려줘.
3: 하지만 넌 아직...
0: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 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5: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 아이언이 아니다!
3: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 아이언!
0: 너?
3: 루카, 그만 들어!
0: 준!
3: 타이거 세덤! 타이거 캐논 에이드!
5: 나도 가겠어!
2: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8: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2: 그건...
10: 긴급 회복제야. 메가 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3: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8: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2: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2: 쓰!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1: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2: 센터모넨, 세덤.
1: 제로우 엑스, 세덤.
11: 호랑이, 센터 터치.
12: 고생했다.
5: 잘 들어봐.
11: 정신 차려,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11: 부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 줄!
5: 결코 이기는!
3: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귈걸!
12: 그래봤자 저 경추는 기어다닐걸!
8: 저건 헤비 아이언?
6: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0: 조금만 더!
3: 뭐야!
10: 조금만 더! 됐다!
2: 펜터몬은 거기서 벗어나!
5: 어딜 가라?
2: 파이어로!
5: 레이저!
8: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5: 너한테 설교래. 건방진 승기 사자 같으니.
2: 지금이야, 블레이어!
1: 제도우 엑스!
11: 에릭 토메이거!
5: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1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라?
2: 오메가 히트 플레이!
3: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 아이언? 우리 잘 지냈잖아!
5: 글쎄, 왜 그랬을까?
3: 너?
5: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6: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2: 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네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1: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12: 아저씨!
2: 플레이어, 너도!
8: 누나가...

0: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1: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어? 솔레이야!
1: 어라.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3: 어이석게.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4: 뭐라고?
3: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깡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4: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3: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5: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2: 반중력 시스템?
5: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2: 인간이 아니었구나.
5: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2: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5: 그랬지.
6: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2: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5: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6: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5: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6: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5: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2: 네?
5: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잊었듯이 잊었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7: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5: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7: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5: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7: 뭐?
5: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7: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5: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7: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5: 선택받은 자?
7: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8: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8: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5: 너!
8: 왜 그러시죠?
5: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2: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6: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5: 날조라니. 얘도 참.
2: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5: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2: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9: 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7: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6: 어머닌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2: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6: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2: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6: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2: 응.
3: 크아,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속인들의 공전이야. 무법전 앞을

0: 이런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 논리에 만족할 리 없지.
1: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0: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1: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0: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2: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3: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4: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5: 어머니, 이건...
6: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5: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6: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7: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0: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고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7: 뭐라고?
6: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8: 모타운 시청 건물이
5: 어머니.
9: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0: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1: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0: 뭐?
12: 선생님, 우리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9: 무슨 일이지?
13: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7: 모타운 시청이
9: 점령당했다고?
13: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솔리드온이랑
12: 헤비아이요?
13: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어,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2: 아빠!
0: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운을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6: 어머머, 큰일이네.
7: 솔리드온. 솔레이유?
6: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아이오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오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4: 귀국하는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6: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1: 어?
6: 나 긴장.
0: 아니,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6: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6: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5: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6: 얼굴 천재 김태호.
7: 얼굴 천재 김태호.
0: 으아! 깜짝이야.
6: 같이 좀 같이.
7: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3: 날씨 좋다.
2: 그러게.
8: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9: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3: 사랑해요.
10: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2: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3: 앤,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는 위험해요. 어?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0: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 아, 저건.
4: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5: 왜?
4: 어?
5: 이제 와서 걱정되냐?
4: 뭐야? 왜 이 카로스를?
5: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4: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5: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4: 어?
5: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4: 뭐? 그게 무슨...
5: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4: 뭐라고?
5: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4: 오랜 경쟁이라니. 아!
5: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1: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4: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5: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4: 누구 맘대로!
5: 어?
4: 이카루스!

0: 귀여운 녀석.
1: 시시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어? 태호!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어디? 따라와 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이, 지금이야.
1: 좋아. 타이탄 펀치. 헤매긴요!
0: 이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4: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0: 이게 제 거란 말이죠.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7: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5: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0: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1: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2: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1: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0: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토리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0: 때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1: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0: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가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1: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2: 사랑이에요.
0: 아, 네.
1: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3: 34원 캐시백 완료.
1: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0: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1: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히는 사람이...
0: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원 드렸으니 주세요.
1: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0: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거리는 사람이라.
1: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4: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1: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4: 손정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
0: 저도 있네.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4: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회 이후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0: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4: 동자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0: 진짜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4: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5: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4: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1: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4: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어나 좀! 잠만 자자려면 뭐하러 왔노?
6: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5: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6: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라고 하는데 욕만 먹네.
1: 저기, 혹시요?
6: 헐.
1: 반지 누나?
4: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6: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우리 때랑 똑같다야.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4: 온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1: 아, 예? 아니요. 그게... 어,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6: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0: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4: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7: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8: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불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산에 뛰어드는 경이야.
7: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8: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은 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4: 자, 신입 회원들, 저커 완성했나요?
0: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4: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논아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0: 이건 꼭...
4: 자, 집중! 어.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첫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0: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9: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0: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장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6: 구멍이 헐. 딴 생각했죠?
0: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4: 계속 떠이소.
0: 예?
4: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가 삐.
0: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6: 또.
4: That's okay.
0: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0: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1: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2: 축하해요, 어둠이 회원님. 거의 천지 창조한 기분이지.
3: 구멍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1: 고칠 수도 있습니까?
3: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여기다. 지영씨가
4: 한숨씨 한 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5: 잘 먹었다. 소원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너도 알지?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6: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5: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6: 네?
5: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6: 부장님 진짜 생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5: 아,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다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사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6: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5: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6: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아,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6: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5: 뭐야?
6: 오이 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곰모술 수 암초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7: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6: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0: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6: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0: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지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6: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5: 그래, 거짓말을 하자. 오, 오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6: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5: 어, 좋아, 아주 좋아.
0: 야, 뭡니까 그 화분은?
6: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0: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6: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0: 아니요.
6: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4: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6: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4: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6: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4: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원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6: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5: 난 조화분을 고부장 곁에 놔. 하루에 오이를 100g씩 먹여.
0: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그 용 살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개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빙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3: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1: 아니야.
2: 사랑이도.

0: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1: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2: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3: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4: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3: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4: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3: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4: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3: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4: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아!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7: 응원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8: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8: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6: 어? 이 소리는... 오,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네네네네. 아,
3: 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야!
1: 와! 조그마 왕님!
6: 조그마!
1: 저입니다. 알지?
3: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0: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1: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2: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1: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0: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3: 사랑이 언니 빠르다.
4: 경계선 잡히겠어.
5: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4: 이게 바로 어둠 노사랑이다.
0: 잡았다. 경계선 수리.
5: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3: 좋아요. 에이, 한번계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4: 우와, 맞아요.
6: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7: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5: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8: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0: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5: 어머니!
3: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놓으라옹!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6: 사랑! 어떡해!

0: 못해.
1: 저기 있다.
2: 당장 잡아.
3: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3: 봉개맨.
2: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4: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4: 각오해. 이게?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1: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2: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2: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3: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3: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가빈!
0: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0: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3: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3: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0: 더비가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4: 정말 멋진데?
3: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5: 그럼 난 2등!
6: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4: 진짜 못 말린다니까.
3: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정말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2: 길을 비켜라. 의자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보자마!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똥기!
5: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레이븐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스키봇 변신 완료.
7: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7: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5: 이게

0: 알았어, 아빈. 호스, 제게 출력으로! 으아, 도와줘! 으아! 토끼,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1: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0: 이러다가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기본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쿠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 순수하고 어린 야생 동물을 좀 보세요. 우린 이전에 거의 촬영된 적이 없는 새끼 사자의 삶을 포착하기 위한 도전을 했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이 40년 동안 관찰해온 사자무리 안에서 출산이 증가했죠. 여러 마리의 암컷이 같은 시기에 출산해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결과 사자의 놀라운 양육 역할도 밝혀졌죠. 어미가 사냥하러 간 동안 할머니는 새끼를 대신 돌보며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종일 치열한 영역 싸움에 시달린 수컷들도 새끼를 돌보는 데 참여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사바나로 떠나 다음 세대의 왕을 만나러 가봅시다. 촬영팀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새끼 사자가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죠.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우린 세로네라 무리를 찾았죠. 총 23마리의 사자가 한 무리입니다. 사자 무리는 보통 10마리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무리의 규모는 꽤 큰 거죠. 여긴 3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있습니다. 어른 사자들과 어린 사자들이 함께 있죠. 하지만 새끼 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촬영팀은 조심스럽게 무리의 영역을 살핍니다. 우린 작은 언덕에서 멈췄죠. 그리고 혼자 있는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외관상으로 보아 수유 중인 어미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새끼는 안 보이죠. 아, 목소리를 내는군요. 그리고 새끼들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들은 바위 투성이의 언덕에 숨어 있었죠. 두 마리의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들은 막 걷기 시작했죠. 마치 새끼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 같지 않나요? 암사자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져 바위지대나 초원에서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이 이동하죠. 멈춰서 저질먹지도 않고 어미를 지나쳐서 직진합니다. 더 멀리에 다른 암컷이 있죠. 연구원들은 이 암컷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보통 어미는 새끼를 키우려고 무리에서 3개월 정도 떨어져 지내게 되죠. 그 시기에 어미는 혼자서 새끼를 기르고 사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암사자는 아직 어린데다 출산이 처음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가끔 새끼들의 양육을 돕기도 합니다. 잠시 후 새끼들은 언덕에 있는 그들의 서식지로 돌아가죠. 어미도 이동합니다. 이제 사냥할 때가 된 거죠. 아, 암사자가 사냥감을 포착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죠. 그리고 추격합니다. 하지만 홍외돼지는 간신히 도망쳤죠. 초보 어미에게나 경험이 많은 어미에게나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어미는 사냥을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할머니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죠. 분명 배가 고플 겁니다.

서재를 달라고 저러지. 잠깐, 이건 어미가 부르는 소리네요. 무언가를 구해온 게 분명하죠. 어미와 새끼가 다시 만났습니다. 어미는 양육을 도와준 자신의 어미와도 인사를 나누죠. 새끼는 마침내 젖을 먹습니다.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 사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죠. 촬영팀은 그동안 연구원들도 거의 관찰한 적이 없는 놀라운 양육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한 달 된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고 있죠. 그 아래 어른 암컷 세 마리가 있습니다. 세 마리 모두 어미인데 사실 이 어미들은 새끼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죠. 이런 드문 행동은 비슷한 시기에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 후에만 발생합니다. 사냥과 새끼들의 양육을 집단으로 하면서 이들은 무리로서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어미들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엔 무리에 남아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새로 태어난 새끼는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곧 알게 되겠지만 무리 안에서 모든 새끼가 늘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로네라 무리의 낮잠 시간입니다. 우두머리 수컷 중 한 마리가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하죠. 사자들이 무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어미와 세 마리의 새끼죠. 다른 사자들과 떨어져서 새끼를 양육하던 암컷이 새끼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생후 3개월 정도 됐죠. 아비 사자와의 첫 인사를 위해 다가갑니다. 수컷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새끼들은 아비의 큰 덩치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유대는 강화되죠. 잠시 후 어미 사자는 무리를 떠납니다. 어미는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 쪽으로 향하죠. 새끼들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들 역시 모두 처음 만나는 거죠. 새끼들은 어린 사자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끼들이 무리의 구성원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이죠. 수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눕자마자 다른 어린 사자들이 끼어들죠. 이 어미의 새끼도 아닙니다. 어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죠. 사실 수유 중인 남사자는 새끼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세 마리의 새끼는 젖 먹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무리에서 새끼들이 잘 지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죠. 새끼들은 처음으로 무리 내에서 경쟁을 맛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한 것 같죠.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누워서 어린 사자를 가로막아 보기도 했지만 젖을 몇 번 뺏긴 후엔 계획을 세우게 됐죠. 새끼들이 생후 3개월이 되면 어린 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무리에 합류하는 거죠. 일주일 후, 작은 강 근처에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도 함께였죠. 새끼와 어린 사자들의 유대는 강합니다. 어린 사자들은 중요한 놀이 상대죠.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 꼭대기는 이들에게 안전한 휴식처죠. 새끼 한 마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나무를 오르려면 더 커야 할 것 같군요.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 삶의 요령을 배웁니다. 며칠이 지난 후 새끼들끼리만 남아있죠. 무리의 다른 구성원은 모두 사냥하러 가고 새끼들은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사냥이 시작됐죠. 암컷이 이끄는 무리가 물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같은 모습이죠.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을 싫어하죠. 우리는 강둑에 남겨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죠. 폭우가 거세지면서 사자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가 될 뻔한 아프리카 물소는 강둑을 올라온 다음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최후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른 사자들은 먹이 없이는 새끼에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동안 새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몹시 배가 고플 테죠. 어미가 돌아오기 전에 새끼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저녁이 찾아왔죠. 숨어있던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점박이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발견되면 분명히 표적이 될 겁니다. 저 멀리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죠. 이들은 초식동물인 토피물입니다. 새끼들은 경계하죠. 탁 트인 초원은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할 곳도 있군요. 한 마리씩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고

주변을 살펴보기에도 좋지요. 놀이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사냥을 떠난 지 3일째. 사자물이 하마를 쓰러뜨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어미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새끼들을 부릅니다. 새끼들은 무사할까요? 무사했군요. 모두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어미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새끼들을 이끌죠. 2km를 이동한 후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비 사자와 인사를 나누죠. 이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3일 만의 식사죠.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사자 무리가 다시 사냥을 나서죠. 그런데 이번엔 아비 사자가 새끼들과 함께 남습니다. 새끼들에겐 즐거운 시간이죠. 이 무렵 우린 놀랍고 즐거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과 어린 사자들이 최근에 사냥한 걸 먹고 있죠. 암컷이 다가옵니다. 수컷이 으르렁거리며 암컷들이 못 먹게 하죠. 우두머리 수컷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먼저 먹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린 새끼가 나타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새끼 사자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우두머리 수컷이 조금 전 먹이를 먹이던 어린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리죠. 이제 먹이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먹어보려 시도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수컷 사자는 새끼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게 우선권을 줍니다. 촬영팀이 우두머리 수컷의 이런 놀라운 행동을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새끼들에게 우두머리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친절한 존재입니다. 새끼 사자들이 이제 좀 성장한 걸 볼 수 있죠. 이 새끼 사자는 놀이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이 놀던 어린 사자들은 주변에 없죠. 멀지 않은 곳에서 생후 8개월 된 사자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임팔라 무리죠.

0: 이 둘은 스스로 사냥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른 사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먹잇감에 다가가기 위해서 작은 개울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물에 젖는 걸 싫어하죠. 서로 격려 중인 걸까요?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건너 다른 한 마리는 좀 더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벗어나 조심스럽게 목표물에 접근하죠. 이제 임팔라와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새끼 사자 중 한 마리가 두 사자를 향해 이동하죠. 아마 사냥에 동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뚝 서 있어서 먹잇감에 모두 노출됐죠. 그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새끼 사자들은 사냥 기술도 배우고 무리와 함께 사냥하게 되겠죠.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이들은 자라서 사냥 전문가가 되겠죠. 새끼들은 곧 어른 사자들의 자취를 따를 겁니다. 우린 세로네라 사자무리 내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함과 강한 유대감을 발견했죠. 이 새끼 사자들에게 다가올 내일은 밝아 보입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빠른 스피드와 묘기에 가까운 현란한 연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 예술이 된 스포츠 줄넘기. 이 줄넘기의 신세계를 보여줄 오늘의 주인공은
1: 줄넘기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백선현이라고 합니다.
0: 세계대회의 꿈을 품은 14살 줄넘기 고수 백성현 군.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성현 군이 다니는 중학교. 마침 체육 수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의 과제는 줄넘기 2단 뛰기. 줄넘기 좀 한다는 친구들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역시 성현 군이네요. 지치지도 않는지 연속해서 뛰더니 이번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어머, 줄넘기 하면서 저런 동작까지? 절로 탄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2: 시연회 갔는데
3: 시연회에서 줄넘기 무대를 했는데 첫 번째로 했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2: 그 MC 아저씨가 엄청 놀라가지고
3: 맞아요.
2: 막 애들도 다른 말에도 놀라고
3: 맞아요.
4: 10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5: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건데. 10분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4: 거꾸로 프로티기 할 줄 아시죠?
6: X자가 되시면은 이제 요 배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0: 자, 뒤쪽에 있는 손 위에다가 다리 하나 올리세요.
1: 뒤쪽에 있는 손 위에다가 다리 하나 올리고.
0: 넘으세요. 이걸 하나 넘으세요. 앞에
1: 네, 넘고
0: 줄 앞으로 넘기세요.
2: 바로 토드라는 기술인데요. 엇걸어 풀어뛰기 일명 X자 뛰기를 변형해 다리 사이로 줄을 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 따로 몸 따로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친구들.
0: 이쪽에 위에다가 다리 올려. 넘어. 그쪽 말고 줄을 넘어 줄을. 아이 참.
2: 급기야 개별 강습에 들어갈 성현군.
0: 혹시 줄 앞으로 돌려.
3: 안 돌려줘. 나 앞으로 돌려.
0: 줄리지 못하겠다고.
4: 한때 안 쓰려고 하지 말고 해봐.
3: 저도 어려워요. 답답해요.
4: 너무.
5: 하다 보면은 쉬운 기술인데 약간 이렇게 기초가 잘 안 잡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약간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답답할 수 있어요.
6: 좀 항상 줄넘기를 생각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창작 체조 수업이 있었는데도 그 창작 체조 동작에서도 줄넘기 동작을 넣을 정도로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2: 역시 줄넘기 고수는 다르죠? 그런데 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굣길도 함께하는 줄넘기. 학원을 가는 길에도 줄넘기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집에 가는 길에도 어김없이 줄넘기를 하며 가는데요. 참 대단한 줄넘기 사랑입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 도착한 집.
7: 고맙다. 어서 와.
2: 배도 많이 고플 것 같은데요.
7: 채원이도 오빠랑 같이 먹어.
2: 그렇게 줄넘기를 하니 밥이 꿀맛이겠죠?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밥이 집을 나서는 성현군.
8: 여기 있으면
7: 봐. 갔다 와.
2: 목적지가 궁금한데요.
0: 어디 가요?
5: 지금 줄넘기 배우러 갑니다.
2: 또 줄넘기랍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피곤할 법도 한데 줄넘기 배우는 건 빼먹지 않는다는 성현군.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5: 일요일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진짜 최대한 짧아도 1시간. 엄청 길면은 3시간 이상까지 하고 있어요.
9: 그냥 다리를 완전 껴안는다고 생각해야 돼. 봐봐.
2: 특히 오늘은 새 기술을 배우는 날이라 조금 더 들떠있는데요. 자, 이제 성현군이 도전할 차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한 기술을 단박에 성공시키고 다시 자세를 잡기 위해 계속 연습하는 성현군. 어느새 땀이 범벅. 하지만 이 또한 즐겁습니다.
5: 사실 처음에 보는 거였는데 네, 잘 돼가지고.
10: 저 친구 개인적으로 그 학년 안에서는 잘하는 친구예요. 엄청 잘하는 친구죠. 풀이를 잘한다는 거는 진짜 장점인 거예요, 저 친구가. 그 다음에 스피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좋아서 3분도 잘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고루 잘하니까는 저런 친구는 발굴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는.
2: 사실 줄넘기는 국제대회까지 있는데 크게는 스피드 경기와 프리스타일 경기로 나뉩니다. 벨소리와 함께 시작된 30초 스피드 뛰기. 발이 보이지 않는 속도, 그야말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종목이죠. 덩달아 술을 세는 손도 분주하고 보는 이도 긴장됩니다. 드디어 숨가빴던 30초가 끝나고 기록을 확인할 시간. 90개! 1초에 3개를 뛴 엄청난 속도.
5: 제 기록은 96개가 최대고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줄 없이 1분 동안 계속 뛴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프리스타일은 피겨스케이팅의 프리 연기와 비슷하죠.
5: 한 45초쯤에서 1분 15초 정도 되는 노래로 그 노래 사이에 자신의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걸 프리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리스타일 기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기술은 AS.
5: AS는 먼저 줄을 앞으로 넘긴 다음에 다리를 감싸는 것처럼

0: 팔을 엎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줄 하나 넘고 줄 앞으로 넘겨서 풀면서 앞으로 넘어온 줄을 넘어요.
1: 프리스타일을 하는 선수들에겐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처음 할 땐 유의할 점이 있답니다.
0: 동그랗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버립니다. 줄이 가끔씩. 이렇게 해서 등 맞아가지고 되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끔씩은 귀도 맞고 얼굴도 맞고 여러 군데 맞아요. 하다 보면.
1: 성형군도 연습할 때 줄로 꽤 많이 맞았다는데요. 정말 아팠겠다.
0: 다음 기술을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하루에 한 시간씩 최소 한 달은 연습하셔야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기술인데 프로그라거에서 무구나무를 서시는 것처럼 무구나무를 선 다음에 줄을 당기면서 넘는 겁니다.
1: 개구리가 뛰어서 앞발로 착지할 때의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 블로그. 이번에는 고난이도 기술 사이 연결 동작으로 쓰이는 랩과 릴리즈입니다. 마치 리본 체조처럼 줄로 다양한 선을 만들며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는데요.
0: 많은 기술을 뛰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럴 때 쉬는 시간에 랩이랑 같이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마무리 동작으로 쓰거나 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1: 어때요? 멋있죠? 오늘도 땀과 노력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성현군. 줄넘기에 대한 열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계속하는데요. 그렇게 한밤중에 귀가한 성현군. 하지만 아직 일과가 끝난 게 아니랍니다. 학교 숙제가 남았는데요. 아이고, 이거 피곤해서 어쩌노?
2: 뭐하고 있어?
0: 숙제.
2: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12시 다 됐어?
0: 괜찮아요.
2: 안 괜찮은 거 같은데?
0: 괜찮아, 괜찮아.
2: 운동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려면 힘들지 않아? 그냥 할까, 줄넘기?
0: 에이, 그래도 시작했는데 해야지요.
2: 언제까지 할 건데?
0: 될 때까지 해야지.
1: 사실 매일 반복되는 성현이와 엄마의 신랑이죠.
2: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시간이 되니까 숙제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맨날 이래. 그러니까 맨날. 응, 맨날. 하는 얘기가 그만하자, 더 할래, 그만하자, 더 할래. 맨날 그래요. 응.
0: 지금까지 줄넘기를 해온 게 있으니까 쉽게 놓고 싶지도 않고 공부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1: 어린 시절 우연히 태권도장에서 배운 줄넘기. 이후 선수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성현군. 지금은 줄넘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 저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까지 다 말렸었어요. 무슨 올림픽에 무슨 정식 종목이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아직까지 생활체육 그건데 줄넘기를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성현이가 얘기해 준 게 줄넘기 할 때 행복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됐어. 네, 이렇게.
0: 줄넘기 배우러 가서 선배님도 만나고 새로운 줄넘기를 배워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자랑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냥 행복했어요. 네. 일단은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서 세계대회를 나간 다음에 좋은 성적을 한번 거둬보고 싶어요.
1: 언제나 줄넘기 생각뿐이라는 성현군. 때문에 주말 아침도 바쁩니다. 뭔가를 한가득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요. 바로 줄넘기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랍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한 줄넘기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 줄넘기는 이제 대회장 가면 프리스타일이란 종목을 뛸 때 쓰는 줄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오래 설명할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와이어 줄이라는 건데 이 줄이랑 다르게 좀 이제 철사로 돼 있죠. 네, 철사로 돼 있고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 대신에 이제 철사로 돼 있어서 맞으면 굉장히 아픈 점. 네.
1: 종목에 따라 최적화된

0: 줄 사용, 또한 줄넘기에서 신발도 중요하답니다.
1: 얘는 지금 제가 쓰는 신발이고요. 얘는 이제 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얇습니다. 네, 이쪽이 굉장히 얇고 저기 줄넘기 하면은 신발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운 걸 써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선수들은 주로 마라톤화를 신죠.
1: 다음은 이제 제가
0: 본격적으로 줄넘기를 하며 신었던 이 운동화들에 성현이의 추억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성현군에겐 친구이자 보물과 같은 운동화들.
1: 모시는 신발은 버리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 신발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신발을 신고 대회를 처음 나갔었고 이 신발은 이제 입상을 가장 많이 했던 친구. 19년도 말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2차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아마 활약을 해주길 빌어요. 네.
0: 마지막으로 당구의 말도 전합니다.
1: 줄넘기를 한다 하면은 약간 다이어트나 약간 그냥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는 단순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회 종목도 되게 복잡하고 세계 대회나 아시아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평균을 좀 깨뜨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음에 또 줄넘기에 관해 무슨 새 소식이 있거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줄넘기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당당한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라며 줄넘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한 SNS.
1: 줄넘기를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0: 그날 오후 주말임에도 성현군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체육관입니다. 한창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는 이곳. 그런데 한쪽에선 또 뭘 하는 걸까요?
2: 앞발에 뒷발을 힘을 주되 뒷발을 쳐올려줘야 돼. 쳐올려서 뒷발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발이 모아져.
1: 지금 기계 체조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줄넘기 할 때 같이 섞어서 이제 활용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0: 다음은 코치님과의 1대1 수업.
1: 와 이거 아픈데.
3: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1: 아이 아픕니다.
3: 부정적인 생각 지워. 일단 손등 보고.
0: 뛰어난 테크닉을 요하는 백 텀블링.
3: 발 한번 밀어봅니다. 발 한번 펴봅니다. 하나 둘 셋. 몸에 빼지 마.
0: 그만큼 몸에 익히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3: 좀 빨리.
0: 하지만 연습이 거듭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성현군. 그 순간 코치님의 불호령.
3: 성현아. 네. 짐네스틱 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게 하세요. 알았어?
4: 네.
3: 하나, 둘, 셋.
0: 다시 연습을 하지만 어쩐지 여느 때와 달리 자신 없어 하는데요. 특히 꾸지람을 두른 후 급격하게 표정이 굳은 성현군.
3: 자기 암시. 긍정적인 생각.
0: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3: 잘할 땐 너무 잘하는데 한번 아까 평정심을 잃으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요. 자꾸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더 잘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게임을 망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단점이죠.
1: 스피드란 종목을 96개를 찍고 그 대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대회를 가서 보니까 10개가 줄어서 기록이 나왔어요. 스피드가 86개가 나온 거예요. 10개씩이나 줄어드니까 심판분들이 앞에서 바로 개수를 찍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옆에는 이제 엄청 잘 뛰는 라이벌들이 있고 이제부터 마음을 편하게 잡아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5: 본인이 기대했던 기록보다 좀 많이 못 미치면 많이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이거 추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난 대회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0: 유난히 훈련이 고됐던 그날 밤 성현군을 위로해주는 차분한 분위기의 발라드 노래네요.
1: 신나는 노래도 많이 듣긴 하는데 약간 운동하고 나서는 신나는 노래보다는 발라드 음악을 더 자주 듣는 편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런 성현군이 최근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습니다.
1: 김용진 가수라는 분이신데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이제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시고 이제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굉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분 노래를 되게 자주 들어요.
0: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실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성현군 때문에 용진 씨의 노래가 더 큰 위로가 될 텐데요. 이 밤 언젠가 대회 공포증을 이겨내고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꿈꿉니다. 얼마 후 제작진이 준비한 특급 솔루션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가수 김용진 씨와의 만남인데요. 매력적인 저음으로 심금을 울리는 가수 김용진 씨. 10여 년간의 무명 생활을 보냈지만 지금은 각종 음악방송에서 맹활약 중이죠.
4: 이제 성현이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
1: 네.
4: 근데 잘하는데 형은 죽어도 못 따라할 것 같던데.
1: 7년만 하시면 돼.
4: 어?
1: 7년만 하시면 돼요.
4: 형도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건지 그리고 뭘 먹을 건지 그 다음에 대회 딱 형이 듣기에 여기 PD님한테 듣기에는 성현이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1: 아 네, 약간 실전에 가면은 연습한 것보다 약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한 것만큼 이게 제대로 된 실력이 안 나와가지고.
0: 무대 공포증으로 오랫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김용진 씨.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4: 그래서 항상 형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형이 되게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 바나나 우유인데.
0: 응? 바나나 우유?
4: 이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무대에 올라가면 편하게 노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질 거야.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항상 무대에 올라가거든.
1: 네.
4: 성현이도 성현이 나름대로의 뭔가 루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0: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4: 형이 최근에 버스킹을 조금 많이 했어.
1: 네.
4: 오히려 성현이랑 형 정도의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1: 네.
4: 그래서 버스킹을 하면 뭔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1: 네.
4: 그래서
1: 근데 버스킹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 역효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4: 근데 형은 그래. 형은 성현이가 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어차피 성현이도 평가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 공연이라고 하기에도 대회를 치러야 되잖아.
1: 네.
4: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무대 공포증의 원인 중 하나가 사람들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죠.
4: 그 버스킹이 성현이가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1: 네, 감사합니다.
4: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겪어야 되는 거를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내가 그걸 한번 깨보자고 하는 마음만 일단 그것만 비춰줘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버스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자기가 본인이 내비친 거거든요.
0: 자신도 줄넘기 좀 했다는 김영진 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요. 바로 성현군 기술 들어갑니다. 따라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4: 그게 너무 멋있는데?
0: 다행히 성현군이 오늘 김용진 씨를 만나 자신감이 상승한 것 같네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성현이네 집. 어머니와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줄넘기에 쓸 노래를 고르는 중입니다.

0: 어때? 앞에는 좀 각자 오.
1: 이게 좀 가사가 있네. 가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2: 선곡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1: 버스킹을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쓸 노래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실전에 가서 긴장을 주는 게 최우선이니까 일단은 말씀해주신 거 여러 가지로 다 해보려고요.
2: 이제 본격적으로 줄넘기 연습에 돌입한 성현군. 연습도 실전처럼 대충대충은 없습니다. 무대에 올릴 안무도 직접 짭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성현군. 그를 위한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점검 후 출격 준비 완료! 과연 성현군의 도전은 성공할까요? 성현군이 공연을 할 곳은 바로 시민들의 휴식처 청계천입니다. 여름엔 야시장이 열려 더 붐비죠. 덕분에 곳곳에서 거리 공연도 많이 열리는데요. 바로 여기가 성현군이 설 무대입니다. 곧 성현이의 차례가 되는데요.
3: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4: 네?
5: 아빠가 축하죠.
4: 부탁하죠.
2: 요즘 거리 공연자에게 핫한 청계천 무대. 관객들도 꽤 많은 이곳에서 성현군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긴장한 아들을 위해 엄마가 준비했답니다.
4: 이게 먹힐 것인가?
2: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도 잊지 말고.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는 청계천 거리. 이제 성현군 차례입니다.
1: 저는 왕십리에서 온 줄넘기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음악을 틀고 제 프리스타일이라는 줄넘기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 어째 가족들이 더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실수할까봐 마음 조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차근차근 연습한 동작들을 선보입니다. 무대를 꽉 채우는 성현군의 줄넘기 공연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곤 쉴 수 없이 마무리 동작까지.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낸 후 줄넘기 대회 홍보도 잊지 않습니다.
1: 7월 달에 저 노르웨이에서 세계대회가 하나 열려요. 줄넘기 세계대회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거기 저희 선배님들이 출전하시고 나는 그 한국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그 한 번씩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2: 거리 공연 도전 성공! 이제 좀 헐가무는 듯 미소 짓는 성현군입니다.
5: 와. 어제 할 만해?
4: 무서워.
5: 잘했어?
4: 어. 말을 생각보다 잘하는데? 바나나 우유의 마법. 바나나 우유. 너무 지금 애 하는 거 너무 긴장하면서 봐가지고 제가 지금 다 막 귀가 빨개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걱정한 거랑은 좀 다르게 잘 해줘서 조금 뭉클한 것도 있고 약간
5: 놀랬어요. 놀랬고 이 정도까지 하는지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 표정이 굳어있다 조금만 웃지 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진짜로 좀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좀 말도 생각보다는 잘하고 해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4: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잘 될까 싶었는데 구경해 주신 분들이 잘 다독여 주셔서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잘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충분히 이제 실전에 가서도 긴장 안 하고 약간 충분히 혼자서도 이제 떨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 오늘의 거리 공연이 성현군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줄넘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성현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줄넘기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다.
2: 줄넘기는 나에게 그림자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저와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줄넘기도 저와 항상 곁에, 제 곁에 항상 있으니까.
1: 언젠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성현군이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줄넘기 선수로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2: 그럼 혹시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3: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0: 오늘의 게스트는 로봇팔로 살아보기입니다.
1: 로봇팔?
0: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2: 그러게요. 가능한가요, 이게?
3: 가능하지 않을까요?
2: 근데 로봇팔이 뭐예요?
4: 로봇팔은 사람 팔의 모양과 기능을 본떠서 만든 장치예요. 실제로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으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기 힘든 정밀한 일이나 위험한 일, 또 반복되는 일을 하는 기계로 많이 쓰이고 있죠.
3: 저희가 어떤 로봇 팔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팔 대신에 저희 팔처럼 사용을 해보는 거죠.
2: 그럼 그거 끼고 막 로봇춤 막.
3: 그렇죠, 막 춤도 추고 막 밥도
2: 하는
3: 먹고.
2: 건가? 그렇죠. 그럼 우리 화이팅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 전에 무슨 원리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3: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사람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2: 그치, 그치.
3: 그래서 책을 준비해 왔는데 와서 같이 봅시다.
2: 철저해, 역시.
3: 일단 보면은 저희가 오늘 이 손 부위를 주로 만들 건데 사람 손이 일단 27개 뼈로 돼 있다고 하네요.
2: 되게 많네.
4: 네, 손뼈는 크게 손목뼈, 손아리뼈, 그다음에 손가락뼈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뼈 사이사이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는 힘줄이 붙어 있고 그게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을 주면 힘줄을 통해 뼈에 전달이 되어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저희가 뼈랑 근육 이런 거를 좀 흉내내가지고 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빨대가 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로 근육이나 힘줄 느낌을 주는 거고
1: 이제 루프팔 원리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0: 우리 이 루프팔 만들어서 어디 갈까?
1: 노래방.
0: 노래방?
1: 이걸로 마이크 잡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0: 손가락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지?
1: 오락실 조이스틱 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0: 오락실 괜찮다.
1: 오락실.
0: 자,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와. 오, 다 그럴듯한데요? 저도 완성됐어요.
1: 한번 해보세요.
2: 저 장갑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고 그냥 편하게 끼고 빼기가 편하게 이렇게. 짠.
0: 용재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낚싯줄이랑 커피 스틱으로 만들었고요. 제 팔을 여기 끼워서 이 링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아. 이 링이 그 올림픽 링 다섯 가지 색깔 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건이는 건이의 로봇팔.
3: 처음에 고무줄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실로 바꾸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도 줬어요.
0: 아, 리본.
3: 네, 메이라트 한 것처럼. 저는 더 잘 만듭니다.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종이가 말했던 오락실에 가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갑시다.
3: 갑시다.
0: 갑시다.
1: 갑시다.
0: 팔로우 팔로우.

0: 오랜만에
1: 와, 인형 뽑기 있어, 얘.
2: 노래방도 있어.
1: 이야! 대박. 근데 인형 뽑기 저 집게도 네. 로봇팔인 거 아니야?
3: 그쵸.
1: 맞지.
3: 나 안 넘어.
4: 헐, 언제 떨어졌어?
3: 또 안 들어갔네.
1: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쪽.
4: 아, 안 되는데?
1: 빨리 가, 빨리 가. 더 가.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3: 대박.
1: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3: 대박.
1: 오! 오! 오! 오! 아, 진짜 아깝다.
3: 아깝다.
1: 이상희 씨, 듣고 싶다.
3: 태호 형.
1: 잡고, 오, 잡아줘.
2: 형, 형과 잘 된다.
1: 얘 원래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돼.
2: 와.
1: 자, 시작! 오! 자, 시작! 오! 표정 잘하는데,
3: 인형 뽑기는 한 손으로만 할 수 있겠네. 한 손으로만 할 수 있겠네.
1: 오, 오, 권하! 오, 오, 권하! 오, 잡았어! 오, 잡았어!
2: 안 돼요.
1: 쉽게 안 돼? 힘이 없어?
2: 네.
5: 그럼 비자.

0: 부족하다.
1: 오, 오, 오, 와. 어, 아.
0: 야, 권아, 무조건 이 손으로 해야 돼.
2: 이걸로 하고 있어.
0: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와, 와.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아, 이거 너무 웃기다.
1: 아, 왜 안 들어가?
3: 이게 뭐야?
0: 야, 영광이 있게 오히려 더 약했어, 더 약했어.
3: 손가락이 하나
0: 있어. 영광이 있게 제일 약했어, 생각해보니까.
3: 과연 태원 형 거는.
2: Ready. First quarter start.
0: 오, 이야. 야,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오,
1: 아, 형 손가락 땄어.
3: 아줌마 슈.
0: 야, 이게 안 돼.
3: 와! 와! 제발, 넣지 마. 예! 예!
0: 예! 와! 1등! 오, 나 아직 안 부서졌어. 손가락 봐봐. 윈! 윈, 윈! 가능해! 루프파이 가능해! 대박!
1: 이제 뭐 하러 가요?
2: 노래방, 노래방.
0: 노래방, 노래방.
1: 노래방, 노래방.
0: 노래방. 좋아, 좋아, 노래방 가자. 좋네. 어.
1: 노래방. 혹시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0: 그게 재미만 한 거야.
3: 버튼이 안 눌려서 노래를 못 할 것 같아요.
0: 어, 형이 눌러줄게요.
3: 마이크나 잡힐지 모르겠다.
1: 눌러주세요. 아, 진짜 안 눌려요. 이거 그때 손으로 말고 턱으로 하고, 턱으로 하고.
3: 마이크.
0: 와, 노래 한번 하기도 힘든데? 눌러. 오!
1: 됐다! 아, 안 돼! 이게 뭐라고 해서 좋아해.
0: 우와. 자, 시작!
1: 어, 됐다, 됐다.
0: 시작! 됐다. 됐다. 어. 시작해서.
1: 마이크!
0: 마이크!
1: 마이크!
0: 마이크! 마이크! 여기 떨어져 있는 거에!
1: 저, 저거 줘, 저거 줘.
3: 어, 눈치 없어, 모르는 거 안 돼요, 왜? 어, 눈치 없어, 모르는 거 안 돼요, 왜? 솔직히 너, 그래, 너, 생각하죠? 만나, 너. 만나, 너. 궁금했어, 설렜어, 낯설어서.
0: 잡아봐. 와. 됐어, 됐어. 해, 해.
1: 오, 오케이, 오케이. 오,
3: 맞아,
0: 맞아.

0: 떨어졌어.
1: 잡아.
2: 잡아.
0: Wow, fantastic baby dance.

0: 오, 두, 자, 일로 갈게.
1: 됐어. 됐어! 자!

0: 자, 뛰어! Uptown Funk You Up! Uptown Funk You
1: Up!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2: 그쯤일까요?
1: 우와, 100점! 와, 100점! 와. 재밌네, 그래도 이거 재밌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끝났고 우리가 진짜 이제 생활을 해봐야 되죠.
3: 그렇죠.
1: 진짜 이걸 끼고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3: 그럼 생활을 해보기 전에 오늘 성능 테스트 한 걸 기반으로 보완을 하러 또 가야 되겠죠.
1: 그래, 그래. 자, 빨리 가시죠.
4: 안녕.
1: 가자. 와, 로봇팔이 너덜너덜해졌어. 로봇팔이. 아, 재밌었다. 어우. 땀이 났어, 땀이 났어. 너무 신나게 놀아서 땀이 났어.
3: 아이고. 일단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이께 소재는 제일 튼튼한데
1: 그런 것 같아.
3: 저거는 마디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손가락 그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4: 형이 잘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고무줄이나 머리끈,
1: 머리끈?
4: 머리끈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3: 사람 손처럼 하겠다고 약간 그 엄지 빼고 나머지 네 개를 좀 길을 다르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뭐 잡을 때 잘 안 되잖아요.
1: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4개 길을 똑같이 하는데
1: 똑같이 하고

0: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땡기면 오! 오! 자,
1: 우와 우와 우와 대박.
2: 손가락이 여기 있다고 치면 와
0: 이게 잘 펴지네. 잘 펴지고 잘 우물어지고.
3: 그러니까요.
0: 와 우와 우와 성공. 와
2: 이제 이걸 여기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와우 오, 대박.
2: 그래요.
3: 와 진짜 이거
0: 너무 잘 돼.
2: 엄청 진짜 강력한데.
0: 하나 둘 셋.
2: 좋아 눌러주세요.
0: 좋아요
2: 눌러주세요.
0: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구독
4: 아까보다 월등히 좋아졌어. 이 정도면은 뭐 하루 생활할 수 있겠는데?
0: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로봇팔로 하루 잘 살아봅시다. 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한번 인사 한번
5: 지 그렇습니다.
0: 하나 둘 셋 위에 임팩!
6: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0: 멤버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7: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 스타일.
0: 네,
7: 그거
0: 그거 어떻게 하나, 아세요? 가르쳐. 사인 스타일 Q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8: 이렇게? 이렇게. Q예요 이게?
0: 하나 둘 셋 사인 스타일 Q!
5: 네, 재밌다.
0: 저 임팩트입니다. 아 로봇팔.
5: 와 뭐예요 이게?
8: 제가 알기로는 태호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끼고 이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5: 진짜요?
0: 맞습니다.
5: 이걸로 밥도 먹을 수 있나요?
0: 아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8: 오오오오
7: 태권브이 같아.
8: 제가 볼때 오늘 하루 힘드실 것 같네요.
0: 제가 오늘 이거를 끼고 네. 오늘 원래 평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멤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순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가시죠 우리. 네.
5: Let's go.
0: Go.
2: 이게 제일 가볍지.
0: 이게 더 가볍지. 마이크 뭐가 더 가볍지?
8: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5: 근데 이게 얇아서 이게 더 낫지.
0: 마이크 들 수 있어, 와.
5: 대박, 노래해봐.
0: 대박. 엄청난 성장인데?

0: 끝까지.
1: 모든 사람들이 잡고 있어. 이건 인정해 줘야 돼.
2: 잡았어.
3: 인정합니다.
1: 무대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돼.
3: 성능이 좋네.
0: 이 로우팔이 필속에서 좀 특화돼 있네.
1: 이거 팔이 너무 잘 보여.
4: 멋있어, 멋있어.
0: 팔이 너무 잘 보여.
1: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쏘. 멋있어, 멋있어.
0: 이게 원래 팔이 잘 보여야 되는데.
1: 멋있는데?
0: 이거 나중에 끼고 하면 되겠다. 응.
3: 이거
1: 아니 아니
0: 다섯 주소.
1: 아니
3: 아니 일단은
0: 사야지.
3: 가자 밥 먹자.
4: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3: 아 배고프다.
0: 밥 먹자.
1: 먹겠습니다.
3: 자 일단 태호 형이 또 어떻게 먹는지 한번.
0: 이 잘해. 맛있겠다.
1: 맛있겠다.
4: 먹겠습니다.
0: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3: 네. 잡았어. 감사합니다.
1: 이리 와보세요.
4: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입에 넣어봐.
0: 팔이 거기까지 안 가네. 잠깐만, 팔을 좀 이렇게 넣어가.
4: 들려.
1: 밥 풀 수 있나요, 밥?
0: 서러워.
4: 고생해서 먹으니까 맛있죠?
3: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1: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겠다.
3: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0: 오. 됐다.
1: 뭐 배고프면 키워야 먹었지.
3: 여기 하늘이 끼니까 해.
0: 아, 오히려 배가 돼.
3: 아,
0: 오케이.
3: 오. 한 먹을 수 있어.
1: 할 수 있어. 오.
0: 아, 이렇게, 이렇게.
1: 먹을 수 있긴 하네요. 살짝 불편할 뿐인데 먹을 수 있긴 하네요.
0: 얼음까지 넣어서 무게를 완전 가득 채웠어요. 자, 아. 마실 수 있으면 마셔보세요.
1: 오, 오, 걸었어, 걸었어. 걸기, 걸기 스킬.
4: 걸기 힘들 텐데, 이거.
1: 와, 근데. 아.
0: 반합니다.
1: 우와, 우와! 오!
0: 반합니다.
1: 우와, 우와! 오!
0: 야. 반합니다.
5: 밥 먹기 클리어!
6: 자, 큐! 네, 제가 이렇게 로봇팔을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버스를, 버스 이제 곧 있어 와요. 곧 있어 오니까 미리 교통카드를 꺼내놓고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손이 되게 불편해서. 안 끊어지는데? 어떡하지? 안 끊어져요. 왔다. 저걸 타야 되는데 지금 못 타죠? 이런 상태로 못 타잖아요. 어떡해. 나왔다. 이제 이걸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이에요. 이거를. 됐어.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는데 안에 있는 버스카드를 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뒤집어 놓고. 이것 좀 일로 와봐. 이것 좀 이렇게 이거를 잡고 밑으로 내려줘.
7: 그래요?
6: 됐어. 됐어. 그 카드 됐어. 고마워. 다시 달아줄래? 근데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엄마. 어떡해요? 집혔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어, 찍혔다. 아, 나 찍혔다. 바로 찍혔어요. 이거, 아, 여기서 아예 안 꺼내줘요, 핸드폰이. 그리고 심지어 제 거는 지문인식이어가지고, 핸드폰 푼게 지문인식이어가지고, 연락을 해도 이게 지문인식, 이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못해가요.

0: 같은데?
1: 와, 왔다! 왔어! 막 이렇게 연락을 안 해도 약속 시간 제때 맞춘다 그러셨어. 야, 뭐라고.
2: 폰도 못하잖아.
1: 나 핸드폰 진짜 못해. 일단 그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날 도와줘야 돼.
2: 뭐?
1: 따라와.
2: 알겠어.
1: 따라와! 따라와! 문구점에 도착했다. 여기 혹시 터치펜 있어요?
3: 여깄네.
1: 아, 터치펜 여기 있다. 나는 이 색깔 이거. 아, 다 봤다.
2: 그걸 뭐 하는데?
1: 어? 이제 터치펜을 끌 거야. 짠, 제가 이렇게 터치펜을 샀어요. 이걸 왜 샀냐면 이거를 로봇팔에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 아마 이 생각은 저밖에 못 했을 것 같아요. 채호 형하고 영정이 형도 지금 핸드폰을 못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핸드폰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뜯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뜯죠? 구부려 볼까? 오! 뜯어졌어.
2: 야.
1: 우와. 여기서
3: 여기까지.
1: 아, 내가 해줘봐. 내가 이거 또 사는데 빨리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주는데.
2: 그렇지.
1: 너희 내가 매점에서 내가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는데, 그렇지? 이거를 한번 볼펴 줘봐줘. 좋은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봐봐. 이걸 여기다 한번 꽂아줘봐. 한 여기 새끼손가락에다가.
2: 여기?
3: 아니, 엥?
1: 여기 볼펜.
3: 여기.
1: 어딨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을.
4: 과학권. 오, 나이스.
2: 마지막.
4: 오, 나이스.
2: 마지막. 오, 됐고. 마지막 하나.
4: 나이스. 나이스.
2: 됐다.
5: 태호 형에게 페이스타임.
2: 어이구. 어떡해. 핸드폰 못 찍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이게 뭔지 알아요? 터치펜. 저 터치펜으로 전화 걸었어요.
6: 아, 진짜?
2: 터치펜.
1: 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 들어줄까?
6: 이거 지금 연습도 하고, 마이크도 하고.
2: 이거 저. 형이 전원을 꺼주셔야 돼요. 제가 전원을 꺼고 싶으면 안 꺼져요.
6: 미안한데, 나
5: 네, 안녕히 계세요.
2: 오, 꺼졌다!
7: 소금구이 덮밥 두 개랑 치즈 돈까스 하나요. 제가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과연 될까요?
8: 됐으면 좋겠네요. 아. 밥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불쌍해.
7: 힘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8: 어? 아,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되겠다.
7: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이걸로. 오!
8: 아, 잠깐만. 근데 돈가스가 너무 약한, 좀 더 잘랐어.
7: 거기를, 그렇지.
8: 진짜
7: 오, 제발 드디어. 오, 아! 아깝다.
8: 이게 치즈 돈가스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만 걸리네.
7: 아, 그런가?
8: 돈가스만 걸.
7: 그래도 일단 손가락에 낀 거는 일단, 오, 됐다. 이게 팔이 기네, 되게. 입까지 안 나.
8: 오, 먹었어, 진짜. 진짜 이거 먹었어.
7: 돈가스 먹기 대성공. 오, 됐습니다. 이제 칫솔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0: 응. 그리고 어금니.
1: 오, 아니네. 오!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디어 수건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0: 와, 샜습니다. 드디어. 네, 수건을 샜습니다.
1: 네, 오늘 제가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 멤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기 보고.
1: 오, 아싸. 오케이.
2: 조수, 나 핫초코 배달 다녀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도록.
0: 네, 다녀오세요. 우와, 이겼어?
1: 다녀왔어. 이게 네 폰으로도 할 수 있어.
0: 진짜?
1: 응, 폰 줘봐.
0: 알겠어. 어떠더라? 있다. 자,
1: 비밀번호.
0: 아, 여기.
2: 아이, 조심! 이런!
3: 아파.
2: 이봐요, 괜찮습니까?
3: 네,
2: 핸드폰을 보며 걸으면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핸드폰 보며 걷지 않기로 약속!
3: 약속.
2: 멈춰! 저런! 괜찮아요?
4: 아, 괜찮겠어요?
2: 그러게,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어떡합니까? 자, 나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 봐요.
1: 오케이, 레벨업!

0: 제가
1: 이런 어린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어떡하나. 핫초코가 뜨거웠다면 화상을 입을 뻔했잖아.
2: 그러게 미안.
0: 어? 짜르스 곰쥐 발사! 발사!
1: 문제군. 핸드폰이 문제야. 자, 됐다.
2: 무슨 분류?
1: 이 핫초코 가게에서는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는 뜻이지.
2: 아... 에?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핸드폰 게임도 안 돼요?
1: 물론이지. 핸드폰 중독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니 이 안전초코 핫초코 안에서만이라도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2: 나 핸드폰 게임 해야 되는데.
1: 자,
2: 이게 뭐예요?
1: 조수를 너 핸드폰 지킴이로 임명한다.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2: 핸드폰 주세요.
1: 첫째, 여기 오는 손님들의 핸드폰을 걷어 바구니에 보관하고. 둘째, 핸드폰을 몰래 보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거지. 자, 내 핸드폰도 여기 담을 테니 조수. 자,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노 핸드폰 존입니다.
2: 핸드폰은 여기 넣어주세요.
3: 뭐야, 뭐야. 핫초코나 마시고 얼른 나가자.
1: 아주 보기 좋아. 역시 핸드폰이 없으니 사람들이 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군. 안 그런가 조수?
2: 게임하고 싶다.
4: 스님, 저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5: 곤천, 너 아직도 게임 레벨을 못했냐?
4: 그게 아니라 나 게임 못해. 초수님이 게임 못하게 해서.
5: 에이, 몰라 하면 되지.
4: 아, 몰래.
1: 어서 오세요. 이곳은 노 핸드폰 존입니다.
4: 알았어, 끊어.
1: 나.
4: 핸드폰은 여기 넣어주세요.
1: 좋아. 주문하시겠습니까?
6: 저 시원한 핫초코 하나 주세요.
1: 시원한 핫초코라고요? 핫초코는 원래 뜨겁게 나오는 음료인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에잉? 노 핸드폰 존? 아, 그래서 우리 곰초이가 책을 다 읽고 있군요.
1: 어? 그러게요. 책을 다 읽다니.
7: 별일이네요.
4: 뭐예?
7: 야, 무슨 책을 보시나? 아, 백설공주.
4: 아, 공통령님 오셨습니까?
7: 나도 백설공주 좋아하는데 같이 볼까요?
4: 같이요?
7: 야. 백설공주에게 사과장수가 찾아왔어요. 백설공주는 사과장수가 준 사과를 더

0: 없어? 해염물? 아!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곰초이?
1: 네. 근데요. 이제 좀 졸려서 자야겠어요.
0: 아, 잔다고요? 그럼 그 노 핸드폰 지킴이는 누가?
1: 저 대신 부탁드려요.
0: 예, 아니 뭐 내가 또 지킴이 이런 건 잘 하긴 하는데. 어디 보자. 핸드폰 몰래 쓰는 사람이. 아유, 호루라기가 잘 부러지나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아유, 잘 부러지네요. 근데 곰초이는 뭐하고 곰통령님이. 아, 곰초이는 자고 있습니다. 잔다고요? 어? 너? 곰초이는 사는 게 아니다. 당장 핸드폰을 바구니에 넣으시오!
1: 싫어요! 이 게임 빨리 레벨업 해야 한단 말이에요!
2: 너! 저 녀석! 아니, 설마 핸드폰 보면서 달리는 건 아니겠지? 곰초이!
3: 핸드폰 넣어야 하는데! 넣어야!
1: 레벨 얼마 안 남았어.
2: 곰초이! 곰초이! 이 녀석 왜 이렇게 빨라? 곰초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출수님, 괜찮으세요?
1: 이봐 곰초이,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면 어떡하나? 하마터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
0: 죄송해요. 어? 내 핸드폰.
1: 야. 핸드폰은 수리 맡겼으니 며칠 동안 볼 수 없겠군.
0: 괜찮아요. 사실 오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아팠거든요.
1: 앞으로는 핸드폰 적당히 보기, 알았지?
0: 네! 근데 철수님, 왜 핸드폰 좀 계속 하실 겁니까?
1: 글쎄다.
0: 그냥 없애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철수님? 네?
1: 아이, 그 생각 좀 해보자.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여러분, 스몬비를 아시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인데요. 저렇게 스마트폰을 보며 정신없이 걷는 모습이 꼭 좀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핸드폰을 보며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고 떨어지고 차에 치이고. 오, 무시무시하군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 핸드폰을 보며 걷지 않기로 이 DJ 통영과 약속해요. 그럼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풀이랑 꼭꼭!

0: 영화의 주인공을 찾아라.
1: 저기 외계인들이 엄청 많아.
2: 어? 아, 저기가 바로 턱갱 감독의 새 영화 나 홀로 외계인의 오디션장인가 봐.
1: 야, 저기 공기원이잖아. 오늘 누굴 도와주러 간다더니 턱갱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2: 어, 정말? 나도 갈래. 검기여원, 검기여원.
3: 턱갱 감독님, 오디션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요, 감독님, 이번 새 영화에는 어떤 주인공을 원하시는 겁니까?
4: 내가 찾는 주인공은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텁텁하고 달콤하지만 씁쓸한 그런 느낌?
5: 네?
4: 역시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일단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을 찾아주도록.
3: 아,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 찾아오겠습니다. 자, 초롱초롱 초롱초롱. 자, 어디 보자. 이 중에서 눈이 가장 초롱초롱한 외계인은 누구지?
1: 초롱초롱?
6: 초롱초롱?
1: 초롱초롱?
3: 어?
7: 초롱초롱!

0: 도착했습니다.
1: 그렇다면 아 그래 이번엔 좀 통통한 외계인을 찾아오도록.
0: 통통한 외계인? 아, 이 중에서 누가 통통한 외계인이지? 아.
2: 통통? 나? 내가 통통해!
3: 아니야! 내가 더 통통해!
4: 아니야, 나지?
3: 아니야, 나야, 나!
0: 커피, 그만, 나기. 그만, 그만! 통통한 거 이제 그만! 도와줘, 통통 끊기.
5: 아, 저러다 우리 곰끼 요원 잡겠네.
4: 그러게. 우리가 도와주자. 요원들, 토끼 감독은 어떤 외계인을 원한다고 했지?
6: 초롱초롱하고 통통한 외계인을 바란 것 같아.
5: 하지만 초롱초롱하거나 통통한 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잖아.
4: 이건 어때? 어? 누구나 똑같이 보이는 차이점으로 외계인을 나누는 거야. 그럼 감독님이 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겠지.
5: 아하. 그럼 어떻게 외계인을 나누면 좋을까? 요원들, 외계인을 잘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찾아줄래?
7: 응? 눈의 개수인 것 같아.
6: 모두 다 색깔이 다른 것 같아.
7: 몸의 모양.
4: 그거 정말 좋은데? 눈의 개수, 색깔, 모양. 이 기준대로 나누면 토끼 감독도 완벽한 주인공을 고를 수 있겠어.
5: 기준? 기준대로 나누는 게 뭐야?
4: 아, 그건 말이지. 여기 단추가 많이 있네. 우리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5: 근데 다양한 단추들이 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4: 그렇지? 그럼 이 단추를 모양별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7: 응.
4: 그럼 먼저 모양별로. 동그란 모양은 왼쪽에, 뾰족한 모양은 오른쪽에 모아볼까?
7: 응.
5: 동그란 모양은 동그란 모양끼리, 뾰족한 모양은 뾰족한 모양끼리.
4: 잘했어! 그럼 여기서 다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7: 응?
4: 빨간색은 위에, 파란색은 아래에 나죠?
5: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와, 다 됐다.
7: 잘했다.
4: 그럼 다시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7: 응? 짜잔.
4: 와, 잘했어.
5: 잘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정리하니까 원하는 걸 찾기 쉽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네.
4: 그럼 곰끼 요원들이 찾아준
5: 색깔,
6: 눈의 개수,
4: 그리고 모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외계인을 나눠서 찾아보면 어때?
8: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독감 감독님!
9: 어? 뭐지?
8: 아하, 아하. 토끼 감독도 몰랐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하나, 둘, 셋. 선택해, 게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둘, 셋.
9: 두구, 노란색.
8: 눈은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9: 눈은 당연히 한 개.
3: 중국 모양, 네모 모양. 하나, 둘, 셋.
9: 중국 모양이야. 우와!
8: 감독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은 노란색에 눈은 한 개인 동그란 외계인.
9: 감독님, 완벽한 주인공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
3: 그럼 가장 먼저 외계인을 색깔별로 나눠볼까? 짜잔. 노란색 외계인이 6명, 초록색 외계인이 3명. 이 중 톡갱 감독이 원하는 건 노란색. 초록색 외계인들은 안녕. 자, 이번엔 눈의 개수에 따라 정리해보자. 짜잔.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은 3명. 눈이 두 개인 외계인도 3명. 이 중 톡갱 감독이 원하는 건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이었지. 나머지 외계인들은 안녕. 마지막은 모양별로 나눠볼까? 둥근 모양의 외계인이 1명. 네모 모양의 외계인이 2명. 감독이 원한 둥근 모양은 찾았다!
9: 톡갱 감독님, 이번 영화 주인공 후보 한번 보시죠!
1: 하! 드디어 찾았다! 나의 주인공! 공기 요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지? 아주 대단해! 브라보!
3: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기준대로 정리하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10: 우! 크루! 와우!

0: 곰끼!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힌다면 이 친구들을 풀어주도록 하지! 자, 이 풍선들 중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많을까요?
1: 아이, 어떤 색 풍선이 가장 많지?
0: 어때? 풍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잘 모르겠지?
1: 아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하! 풍선을 색깔별로 나눠보자! 빨강은 빨강끼리 모으고, 파랑은 파랑끼리 모으고, 마지막으로 노랑도 노랑끼리! 좋았어! 요원들, 빨간 풍선은 몇 개?
2: 아홉 개!
1: 그럼 파란 풍선은?
2: 다섯 개!
1: 마지막으로 노란 풍선은?
2: 일곱 개!
1: 좋았어! 그럼 가장 많은 풍선은 바로바로?
2: 빨간색!
1: 좋아! 받아라! 영!
0: 안 돼! 다시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어? 곰끼, 안녕? 헤헤.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곰끼! 슈퍼, 슈퍼! 뿅!
1: 하얗게 슈퍼맨! 토토키키, 괜찮아?

0: 치킨과 요원들이 지킨다.
1: 공기 공기 공기
2: 우에마
1: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1: 공기 공기 공기
2: 우에마
1: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3: 내꺼
4: 1, 2, 3, 4 우리 790
2: 오케이
4: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5: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6: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English.

0: 훈타가 나타났다.
1: 찾았다.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1: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알파.
3: 그만.
4: 이게 무슨 일인가요?
1: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4: 훈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1: 네. 야, 알파, 너!
4: 훈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아니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군타가 조금만 착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가.
0: 아, 신기한 도화지다.
2: 그런데 뭘 그리지?
0: 아하, 그래, 착해진 군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군타 완성.
3: 알파,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슛!
0: 큰일 날 뻔했잖아. 러블리가 알면 혼난다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2: 비밀? 제 쿤타 맞지? 어?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1: 다행이다. 우리 애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1: 쿤타 맞지?
0: 알파!
3: 쿤타, 왜?
0: 미안.
3: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0: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1: 군타가 정리를? 군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3: 군타가 착해졌다고?
4: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아,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3: 군타.
2: 군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인.
1: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아우 진짜 웃겼어.
2: 웃겼다 핀.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2: 먹자 핀.
0: 누구야? 누구지? 진짜 군타지. 우리가 진짜 군타. 너는 가짜 군타. 내가 진짜 군타야.
3: 내가 진짜 군타야.
0: 따라하지 마.
3: 따라하지 마.
0: 진짜. 진짜.
1: 군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2: 분명 착한 군타를 봤었는데. 아유. 군타가 여러 명이다, 핀.
1: 뭐?
4: 군타가 여러 명이라고?
2: 군타, 멈춰!
0: 얘들아, 도와줘!
3: 준이,
0: 그러니까.
3: 저런, 아프겠다.
0: 조심 좀 하지!
2: 핀핀, 누가 진짜 군타야?
0: 나야!
5: 나야!
2: 모르겠다, 핀!
0: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진짜야!
4: 줄이야! 너를

0: 진짜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1: 내가 바로 진짜.
0: 그럼 난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1: 진짜가 장난치다.
2: 저 군사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2: 그래
0: 내가 진짜라니까.
2: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0: 어? 뭐야? 왜 그래?
3: 친절한 혼자도 좋았는데.
0: 뭐라고?
2: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2: 쿤타가 착해졌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참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4: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5: 다들 어디로 간 거지?
6: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4: 사실이야!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5: 가짜 쿤타요?
2: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5: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거예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4: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7: 내 술 한 꺼번에 어떡해?
4: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큐핏 큐핏 큐핏 추 주니 도니 변신.
7: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보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오, 진짜?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유,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8: 예, 저 녀석이 진짜였어. 가만 두지 않겠다.
2: 이 녀석들이 합쳐졌잖아.
0: 준이 도와줘.
4: 축비 축비 축비 축 반짝반짝 비눗방울.
9: 그림을 내놔.

0: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1: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0: 정말?

0: 사귀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세 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큰타,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아야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네?
4: 우리 친구 아니에요.
3: 꽃게 펼친 색종이를 접어
2: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접어
3: 동물 아니, 자동차 아니, 그런 것으론 모자라.
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테야.
1: 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준이와 쿤타의 작품이군요. 어?
0: 저희가 만든 건데요.
1: 응? 그럼 준이와 쿤타의 작품은? 응?
3: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3: 어? 로봇?
2: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핑핑.
3: 거기에 임달 다핑.
2: 야, 또 찢어졌다.
3: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2: 종이 뭉치기보단 내 게 낫거든.
1: 자, 종이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3: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1: 응?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3: 차마 입에 담을 수도.
1: 응? 에이, 통과.
3: 응원 기도?
2: 대체 뭔데?
1: 통과.
5: 저기 가는 러블리 조심하세요. 쭈물쭈물.
1: 통과.
6: 땡! 시간 추가.
3: 도착.
1: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3: 타이어 맛있어, 핑.
7: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2: 안 봐도 별로야.
7: 나 잘할 수 있다고.
2: 내가 더 낫거든.
7: 너? 진짜?
1: 뭘까,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7: 네.
1: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2: 로블리!
1: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쿤타가 또 싸우지 않게. 준이, 쿤타 대 다른 친구들!

0: 보지도 못했는데. 어?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수고! 저격 쏴!
1: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2: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인 건가?
0: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1: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어?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0: 뭐야?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적군 군타. 바다나 군타.
2: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0: 우리가 졌어.
2: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3: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네.
2: 그 정도야 기본이지.
0: 누구야?
2: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1: 난 토니 편 아닌데. 이제부터 1대7이다. 멈추면 어쩔 건데?
0: 준비, 준비.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2: 지금이 그때거든?
1: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2: 준비, 준비, 준비, 준! 마법의
0: 주문을 잘못해서 마법이 이상해졌나 봐.
2: 뭐라고?
1: 점점 커지고 있잖아. 뭐 쓸만한 마법 없어?
0: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가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1: 그냥 터뜨려버리자.
2: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쏴.
0: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4: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요.
5: 비상! 모두 차려!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겠어요.
4: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2: 그럼 어떻게 하죠?
4: 그러니까.
2: 어? 따이. 봉이, 물풍선의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4: 좋아요. 준이, 돈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6: 준이!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토니! 변신!
2: 와!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아!
1: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서둘러!
4: 준이, 토니,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2: 주피, 주피, 주피, 주!
0: 군타, 풍선 복지를 풀어!
2: 그렇지.
5: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7: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8: 우리는 친구인 거야.

저 물을 언제다 퍼낸담? 앞으로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법 금지!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고대김밥 대서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0: 저기 봐, 꽁지가 있어.
3: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3: 맥스, 여기서 기다려.
0: 알았어.
3: 안 돼! 문이 닫혔잖아.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2: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4: 아, 미안.
5: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어?
5: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2: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6: 오,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2: 주문이 들어왔어.
7: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2: 그럼 당연하지.

0: 우리가 슈퍼 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1: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0: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2: 알았어. 이따 봐.
0: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3: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0: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1: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4: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1: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1: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5: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2: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1: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0: 김밥이 이상한데?
1: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2: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1: 어? 아! 저게 뭐야?
2: 꽁지 스핀!
3: 아! 지금이 기회야!
4: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2: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2: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5: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3: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5: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3: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5: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2: 그만 가자, 골든보이.
3: 꽁지야.
2: 왜?
3: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2: 모르겠어. 더 이상은.
5: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6: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3: 그렇겠지.
7: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백스!
7: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6: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8: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7: 뭐?
9: 돌아온 꽁지.
10: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윙스.
6: 어? 누구지? 어?
11: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6: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11: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6: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 줄게.
11: 정말 고마워, 호기.
3: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7: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3: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7: 좋은 생각이야.
6: 어서 가자!
7: 월드 공항으로 출발!
6: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3: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6: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3: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6: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7: 조심하는 게 좋겠다.
3: 이건 아니야.
7: 괜찮아, 호기?
6: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7: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6: 어디 가는 거야, 맥스?

0: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공주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월드공항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서는 찾을 수 없겠어.
5: 얘들아!
4: 어?
5: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6: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4: 도니!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5: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6: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사!

0: 이건가?
1: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3: 하하하!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2: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1: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공지야, 듣고 있어?
2: 어? 그래.

0: 이건 찾았다.
1: 택배 찾은 거야?
0: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바지에 택배야.
2: 야호!
1: 잘했어, 호기.
2: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3: 어?
0: 골든보이!
4: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0: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1: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0: 어? 피해!
4: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0: 골든보이! 너!
4: 네 도움은 필요 없어.
5: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세미.
4: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5: 안 돼, 가지마, 꽁지야.
6: 어?
5: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6: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5: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6: 세미.
4: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0: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2: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6: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1: 그럼!
2: 우린 친구잖아! 꽁진 우리 친구야!
1: 당연하지!
6: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4: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6: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0: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핀!
4: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0: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4: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사치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0: 택배했습니다! 우와, 호기다!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어?
3: 골든 주먹!
4: 네, 그건 내가 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4: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3: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5: 언제 바뀌지?
4: 위험해!
3: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4: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3: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4: 뭐 하는 거야?
3: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4: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3: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윤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억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주워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에

0: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레베카.
3: 아쉬운 하루가 끝나갑니다. 페퍼랑 조지는 레베카, 리처드를 만나 놀고 있었죠.
4: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얘들아.
2: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엄마?
4: 내일 놀면 되잖아.
2: 페퍼랑 조지요,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4: 그럼.
2: 만세!
5: 리처드, 얘 왜 울어?
2: 계단을 내려오는 게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닐까?
5: 아니, 왜?
2: 우리 집엔 계단 같은 게 없거든.
5: 뭐, 너넨 계단이 없어?
2: 응, 없어. 내일 와보면 알 거야. 내일 보자.
5: 응, 그래.
3: 다음 날 아침, 페퍼랑 조지는 토끼 레베카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6: 운전은 당신이 하지. 지도 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4: 이번엔 믿어도 돼요, 여보? 당신이 지도 보면 항상 길을 잃어서 불안한데.
6: 이번엔 확실히 잘 찾을게.
4: 알았어요. 다들 뭐 빠진 거 없지?
6: 네, 없어요.
4: 그럼 출발한다.
3: 팔팔한 조지는 무척 설렜습니다. 레베카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2: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6: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레베카 집은 다음 언덕에 있다고 돼 있어. 이상하다. 이럴 리 없는데. 레베카 집은 바로 이 언덕에 있어야 되는데.
4: 이번에도 길을 잃은 거죠? 여긴 당근밭밖에 없잖아요.
3: 토끼 레베카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2: 모두 안녕하세요.
5: 레베카!
2: 일단 내 방에 들어가서 놀래.
5: 네 방이라고? 집도 없는데 무슨 방?
3: 아무리 둘러봐도 집 같은 건 안 보였죠.
2: 이 언덕이 다 우리 집인데 우린 굴 속에 살거든. 오. 날 따라오면 돼.
6: 이따 보자.
2: 네, 아빠. 들어와. 우리 집은 계단이 아니라 이런 굴로 이어져. 와.
3: 레베카 집은 팔판의 집이랑 조금 달랐어요.
2: 바로 여기가 내 방이야.
5: 와,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장난감 상자도 있네. 우리 방처럼.
2: 당연하지.
5: 나 너희 집 마음에 들어. 나도 너처럼 토끼였으면
2: 하면 되지. 너희도 우리 토끼처럼 하는 법 배워.

0: 배울래? 응, 가르쳐줘! 일단 토끼처럼 코를 찡그리면서 울어볼래?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페파토끼랑 조지토끼 어린이들.
1: 페파는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어요. 조지도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죠.
0: 토끼는 당근을 잘 먹거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우와.
1: 조지는 당근을 먹기 싫었습니다.
2: 얜 입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0: 싫은 마,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2: 레베카, 토끼는 또 어떤 걸 좋아해?
0: 응, 토끼는 뛰는 것도 좋아해. 내가 가르쳐줄게, 나와봐. 이렇게 뛰는 거야.
1: 토끼는 아주 잘 뛰죠.
0: 너희도 진짜 토끼 같다.
3: 얘들아, 점심 먹자, 들어와.
1: 레베카 엄마 아빠가 점심을 준비해놨네요.
2: 레베카가 우리 토끼 되는 법 가르쳐줬어요.
4: 그럼 이 점심도 잘 먹겠구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인데.
0: 우와, 맛있겠다.
2: 아, 맛있겠다. 우와. 조지엔 당근 안 먹는데요.
4: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지가 진짜 토끼라면 당근 엄청 잘 먹을 텐데.
2: 우와, 조지도 당근 엄청 잘 먹네.
3: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당근 케이크입니다.
5: 만세!
2: 당근 케이크.
0: 조지도 이제 진짜 토끼 다 됐네.
2: 즐거운 산책.
1: 페파 가족은 오늘 자연 산책로에 가기로 했어요.
2: 아빠, 자연 산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6: 새도 있고 나무랑 꽃이랑 벌도 있지.
2: 공룡. 아, 조지, 자연 산책로에 무슨 공룡이 있다고 그래?
1: 여기가 자연 산책로 입구입니다.
6: 다 왔어요.
3: 아, 참 여보, 우리 도시락 두고 온 거 아니죠?
6: 안 그래도 챙기려고 했는데.
2: 아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6: 아, 그야 지도 보고 가면 되지. 안내판이 있을 테니까.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이 있대. 여기다.
3: 어서 출발해요, 여보.
1: 어, 맙소사. 페파 아빠가 도시락을 깜빡했네요.
6: 페파, 오면서 뭐 재밌는 거 찾은 거 없니?
2: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나무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3: 페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봐봐.
2: 알았어요.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진짜 별거 없어요. 어? 이게 뭐지?
1: 페파가 발자국을 찾았네요.
2: 이 발자국 누가 낸 거지?
0: 공룡.
2: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공룡 발자국 아니거든.
3: 이 발자국 따라가 볼까? 누가 낸 건지 알아보게.
2: 네!
3: 쉿! 이제부터 작게 말하자. 발자국 주인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게.
2: 네, 엄마. 조지.
1: 페파랑 조지가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2: 저거 봐!
3: 저 새가 남긴 발자국이구나.
6: 저기 저 나무 위로 날아가는데?
2: 어디요?
6: 자, 페파, 망원경으로 찾아보렴.
1: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는 것도 커 보이죠.
2: 아기 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다. 어, 아기 새들은 뭐 먹고 살지? 우와! 뭐야, 벌레를 먹어? 더럽게 무슨 벌레를 먹냐?
1: 조지도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2: 오, 이 발자국은 되게 작다.
6: 이 발자국은 개미들이 남긴 거구나. 나뭇잎 먹으려고 모으고 있네.
2: 점심으로 나뭇잎 샐러드 해 먹어요?
6: 맞아.
3: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6: 어우, 도시락.
3: 설마 당신 차 안에 도시락 두고 그냥 온 건 아니죠?
6: 그랬나 본데. 근데 아무렴 어때? 다시 차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 되지.
3: 우리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6: 지도 보고 찾으면 되지. 이쪽이다.

0: 나무가 왜 여기 있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1: 아우, 어쩜 좋아. 또 길을 잃은 건 아니겠죠?
0: 그럴걸.
2: 우리 차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3: 조지가 또 발자국을 찾았어요.
2: 오, 이 발자국 진짜 크다. 군냥.
0: 이거 정말 뜻밖이네.
2: 왜요? 조지가 찾은 게 진짜 공룡 발자국인 거예요?
0: 아니, 잘 봐. 이건 우리 발자국이야.
1: 그래,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 차가 있는 데가 나올 거야.
0: 그럼 도시락도 먹고
4: 만세!
0: 이제 우리 차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
1: 다행히 내가 우산을 하나 챙겨왔네요.
3: 비가 와서 발자국이 다 사라졌어요.
1: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차 어떻게 찾죠?
0: 도시락은 어떻게 찾나?
2: 또 우리들이다. 얘들은 우리가 소풍만 오면 따라오더라.
0: 미안한데 우리들아, 오늘은 도시락이 없는데 어쩌지?
1: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2: 맞다. 이제 우리들아, 우리 도시락 있는데 좀 너희가 찾아줄래? 다시 왔다.
4: 만세!
2: 고마워, 우리들아. 자연 산책로 정말 좋아요.
0: 그치? 아빠는 이 도시락이 더 좋지만.
2: 우리들도 우리 도시락이 좋대요.
1: 새들도 도시락이 좋다는데.
0: 개미들도 도시락을 좋아하는군.
2: 도시락은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3: 팔팔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5: 여러분 중에 누구 펜팔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4: 저요! 저요! 저요!
2: 펜팔이 뭔데요?
5: 펜팔이란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는 친구를 말해요. 프랑스에 사는 여자친구인데 당나귀고 이름은 델핀이에요.
2: 당나귀 델핀이랑 저 펜팔해도 돼요?
5: 물론 되죠, 페파.
2: 만세!
3: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팔팔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2: 편지다!
3: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1: 봉투에 친구 페파에게라고 쓰여있네.
2: 와, 내 거다! 엄마가 제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1: 그래, 알았어. 어디 보자. 델핀이 보낸 편지네.
2: 내 펜팔이다. 델핀이 뭐래요?
1: 봉주르 페파? 꼬망사바?
2: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1: 이건 불어야, 페파. 무슨 뜻이냐면 안녕, 반가워.
2: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0: 이리 줘봐. 제임스 레스 프린세시스 에쥬엘 아베크 미스 아미스.
2: 아빠 잘한다.
0: 아빠 불어 잘하는 거 이제 알았니?
2: 무슨 뜻인데요?
3: 팔팔 아빠가 편지가 잘 보이게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0: 닦아도 소용없군. 대체 뭐라고 쓴 거야?
1: 무슨 말이냐면 난 예쁜 공주님을 좋아해. 친구들이랑 공주놀이 하는 것도.
0: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2: 나도 불어 좀 해봤으면.
1: 그럼 델핀이랑 불어로 얘기하면 되지?
2: 어떻게 해요?
1: 이 편지에 델핀 전화번호가 있어.
2: 만세!
1: 봉주르, 에젤 포시블르, 그 페파, 바할르 아델핀니?
3: 페파가 델핀이랑 통화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군요.
2: 안녕.
1: 봉주르.
2: 봉주르. 그 다음엔 뭐라고 해요, 엄마?
1: 꼬망 사바.
2: 꼬망 사바. 안녕.
1: 오후바.
2: 오후바.
1: 델핀이 뭐래, 페파?
2: 불어로 말하던데요? 봉주 조지, 꼬만 싸봐.
3: 팔팔가 불어로 안녕하고 인사를 했어요.
2: 군냥. 뭐야, 조지. 불어로 물어봤음 불어로 말해야지.
3: 우체부 아저씨가 팔팔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오셨죠.
2: 편지다! 델핀이 보낸 거 있으면 주세요, 아빠.
0: 미안한데 오늘은 나한테 온 편지는 없는데.

0: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지?
1: 봉주, 전 델핀인데요. 어? 펠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2: 와, 델핀이다! 봉주!
1: 봉주, 펠파. 어?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남동생 디디에.
3: 봉주! 어?
2: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 남동생 조지야.
4: 반가워요.
5: 본영 으아고
6: 혹시 불어 좀 하세요, 페파 아버지?
7: 제가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6: 아,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불어로 하죠. 갤러부터 했기 부드부드 해?
7: 그럼요.
2: 델핀,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자. 진흙탕에서 뛰기.
8: 델핀은 페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1: 자도 소떼덩 래퍼 핵두부.
8: 페파도 델핀이 하는 말을 몰랐어요.
2: 불어로 하려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죠, 아빠?
1: 가자, 페파. 자도 소떼덩 래퍼 핵두부.
2: 아하! 방금 내가 하자고 한 놀이가 이거야. 우린 이 놀이를 진흙탕에서 뛰는 거라고 하거든.
1: 자도 진흙탕에서 뛰는 거 풍덩풍덩.
8: 진흙탕에서 뛰는 건 전 세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죠?
2: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락방.
8: 팔팔한 조지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5: 아버지.
7: 호호, 오냐, 우리 귀여운 페파랑 조지 왔니?
0: 갈게요. 이따 보자, 얘들아.
2: 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9: 아유, 우리 손주들 왔니?
8: 할머니 목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나는 걸까요?
2: 할머니 어디 계세요?
9: 여기 위에.
2: 할머니다.
5: 할머니.
2: 근데 왜 지붕 위에 계세요?
7: 다락방을 청소하는 중이거든.
2: 다락방이 뭔데요?
7: 오래된 잡동사니 같은 걸 다 넣어둔 창고 같은 거야.
2: 아, 할아버지 같은 거요?
7: 이 할애비보다 오래된 것도 있을걸 아마?
2: 저희도 도울게요.
7: 오냐.
8: 할아버지가 말한 다락방은 집 맨 꼭대기에 있었죠.
7: 이게 바로 다락방 문이란다.
2: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7: 다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렴.
9: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2: 할머니다.
9: 올라와. 오. 여기가 다락방이야.
2: 와, 뭐가 많네요.
9: 그치? 다 오래된 고물이란다.
7: 페파랑 조지가 물건 버리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데려왔어.
9: 그럼 우리 이 상자부터 버릴까요, 영감?
7: 이 상자를 왜 버려?
9: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7: 내가 이 배를 얼마나 힘들게 넣은 건데.
9: 그럼 이건요?
7: 그것도 이것처럼 힘들게 넣은 배잖아.
9: 이것들은요?
7: 전부 다 내가 힘들게 넣은 배들이거든. 하나도 안 버릴 거야.
9: 알았어. 그럼 다른 걸 버리지 뭐.
7: 우리 이 상자나 버릴까, 할멈?
9: 안 돼요. 내 모자라고요.
7: 안 되겠군. 이러단 하나도 못 버릴 텐데 어떡하지?
9: 아, 맞다. 너희들이 뭘 버릴지 정해줄래?
2: 알았어요. 뭘 버리지? 이 낡은 상자?
7: 그건 안 돼, 페파.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거든, 페파.
9: 이건 턴테이블 상자야.
7: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판이고.
2: 지금 틀어도 돼요?
9: 그럼.
7: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군. 옛날 생각나고 좋다.
9: 이 음악 신나지 않니? 너희도 같이 추자.
8: 팔팔랑 조지를 데리러 엄마가 왔군요.
0: 저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8: 집안엔 아무도 안 보였어요.
0: 이 소리 뭐지?
2: 엄마!
0: 여기들 있었네.
2: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레코드판 틀고 춤춰요.
0: 그래? 할머니
4: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이 노래만 드시더라. 어머, 엄마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랑 자주 듣던 음악도 있네.
2: 뭔데요, 엄마?
4: 이 노래 제목은 새야새야 멍멍.
7: 니들은 맨날 새야새야 멍멍이냐? 그렇게 듣고도 지겹지도 않아?
9: 예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10: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쨍.
11: 멍쨍 멍쨍 멍멍멍.
10: 양이 우네 음메, 소가 우네 메.
7: 같이 부르니까 재밌군. 근데 뭘 버릴지 얼른 정해야지. 이러다 하나도 못 버릴라.
9: 페파, 이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놔둘까?
2: 어떤 걸 놔두냐면요, 전부 다요. 너랑 안 놀아.
8: 페파랑 수지가 카드 놀이를 합니다.
2: 내가 이겼지?
8: 팔팔은 수지랑 제일 친하죠.
12: 네.
2: 찌찌뽕, 내가 또 이겼지?
13: 너 자꾸 나 속일래?
2: 내가 뭘 속여?
13: 내 거 보고 나중에 냈잖아.
2: 보고 낸 거 아니다.
13: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너랑 안 놀아.
2: 맘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 거니까.
8: 어떡하죠? 팔팔은 수지가 싸웠어요. 수지 엄마가 수지를 데리러 왔죠.
4: 페파, 수지 가는데 인사 안 하니?
2: 나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14: 나도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4: 아우, 애들이 오늘 좀 싸웠나 보네.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왜 그래?
2: 장난 아니거든요.
14: 난 저런 친구 둔 적 없거든요.
8: 오늘 저녁은 아빠가 만들었죠.
15: 페파! 조지, 저녁 먹게 와라. 아빠가 스파게티 만들었다. 아니, 왜 한숨을 쉬니, 페파?
4: 오늘 수지랑 놀다가 좀 싸웠거든요.
15: 어우.
2: 근데 지금은 수지랑 싸운 게 후회돼서요.
4: 수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12: 네.
4: 아, 네, 페파 엄마. 페파랑 수지 잠깐 통화해도 되죠?
2: 여보세요? 수지니?
14: 난데 페파? 왜 나랑 다시 친구하게? 그럼 나한테 사과해.
2: 아까 네가 나 속였다고 한 거 미안해. 네가 진짜 날 속인 건 맞지만.
14: 그래?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2: 나도 아쉬울 거 없다 뭐. 너만 친구인가? 더 친한 친구 만들면 되지.
8: 화창한 일요일, 친구들은 모두 놀이터에 놀러왔죠. 데니는 제일 친한 친구 페드로랑 뺑뺑이를 타고 있어요.
16: 야호!
8: 조지는 제일 친한 친구 리처드랑 시소를 타고요.
17: 시소!
14: 시소!
8: 수지는 혼자 심심하게 그네를 탔어요. 파파도 혼자 심심하게 골프를 쳤죠. 코끼리 에밀리가 왔습니다.
18: 나도 해도 돼?
2: 그럼! 있지, 에밀리.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거든?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할래?
18: 나랑 제일 친한 애는 캔디 얜데?
2: 미야옹.
14: 조이, 이제부터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 할래?
19: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레베카인데.
14: 아우.
2: 야호! 안녕, 수지.
14: 안녕, 페파.
15: 다행이다. 너희들 다시 친구하기로 했구나.
2: 누가 친구한대요?
14: 전 얘랑 다시는 친구 안 해요.
15: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페파, 어서 수지한테 사과하렴.
2: 얘 얘가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제가 할게요.
14: 저도 얘가 먼저 사과하면 할래요.
15: 그럼 이렇게 할까? 내가 셋을 셀 테니 동시 사과하는 거야. 동시 미안하다고.

0: 하나, 둘, 셋.
1: 미안해.
0: 이제 다시 제일 친한 친구 된 거지?
2: 맞아!
3: 수지, 우리 같이 골프 칠래?
2: 그래, 재밌겠다.
4: 타타한 수지는 다시 단짝이 됐죠.
3: 내가 먼저 친다. 다음은 나. 지금 들어간 거 내공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2: 내공에 맞아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3: 네 맘대로 규칙을 바꾸면 어떡해?
2: 규칙을 바꾼 건 바로 너야.
3: 내가 이겼어.
2: 아니야, 내가 이겼어.
0: 아이고, 너희 둘은 어쩜 그렇게 똑같니?
3: 당연하죠. 수지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니까.
2: 맞아요, 아저씨. 페퍼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2: 고마워요. 아빠.
1: 왜?
2: 왜요? 어? 아빠.
1: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3: 원하는 게 뭐야?
1: 뭐? 없어.
3: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1: 안 했는데?
2: 하셨잖아요.
1: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3: 여보.
1: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3: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4: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4: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5: 해결하실 수 있어요?
4: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5: 아...
4: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5: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4: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시, 뿜뿜시, 뿜뿜시.
5: 아, 됐어요.
4: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2: 네?
4: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4: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0: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아빠?
1: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2: 잠깐만! 아하! 잡았다! 만세!
3: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부동산 중개인.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손님들이 새 집 고르는 걸 도와줄 거야. 아주 딱 맞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열쇠 꾸러미야. 짤랑. 하려고 내놓은 집들의 문을 열 때 쓰려고. 딸깍.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거든. 나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 놀이 할래? 좋다고? 그럼 딱 맞는 새 집을 구해주러 가보자. 같이 갈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딸깍, 너희도 열쇠로 이 문 좀 열어줄래? 바로 그거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부동산 중개인 놀이. 손님들한테 집을 구해주자.

0: 우지 최고! 우지 최고!
1: 나 최고! 나 최고!
0: 성공! 안녕, 빌런!
2: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부동산 중개인 놀이 중인데 새 집 필요한 친구 있어?
3: 어, 나! 나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 너도 아기라고? 나 쌍둥이 아빠네.
0: 그리고 새 집이 생기면 새 이웃도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따 봐.
2: 가자. 보여줄 집이 아주 많이 있거든. 제일 먼저 소개할 집은 바로 통나무 집이야. 봐봐.

0: 바로 옆 소방서에 산다고.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삐뽀 삐뽀.
1: 그리고 이건 이 집 대문 열쇠야. 집은 실내 뒷마당도 있고 숨바꼭질하기에도 딱 좋아. 위층도 올라가 볼래? 우와. 어?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래?
2: 하룻밤 자보라고? 좋아.
1: 자, 여기 있어.
2: 고마워. 아참, 근데 우리 아기들이 잘 요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

0: 요람, 요람. 찾았다! 우와, 딱 좋아! 근데 비시하긴 어딨쯤. 우와!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밖에 있을 게 필요하면 불러? 알겠어. 잘 자, 쌍둥이들아.
1: 신경 쓰지 마. 그냥 옆집 소방서 일이니까.

0: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는걸. 아이, 걱정 마. 그럼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침 딱 맞는 집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 새 집을 찾아요. 중요한 건 치비치, 치비치, 치비치.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모래섬 집입니다. 봐봐. 주방에 방방이도 있고, 또 여긴 바로 섬이라 모든 게 아주 조용하다고.
1: 모든 게 조용해?
0: 응, 전부 조용해. 여기 있는 건 병원이고, 또 도서관이랑 또 새로운 이웃도 있지.
2: 그게 바로 나야. 난 옆에 있는 박물관이거든.
0: 오, 박물관이 뭔데?
2: 여긴 조용한 것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면 조용한 야구나.
1: 와, 멋지다. 내가 해냈어.
2: 또 조용한 노래 부르기.
1: 야, 야, 야.
2: 섬에선 박수도 이렇게 쳐. 고마워요.
0: 어때? 조용하지? 딱 조용한 집이잖아.
1: 여긴 완벽해.
0: 이게 열쇠야. 딸깍. 한번 둘러봐.
1: 어? 방방이 주방이야. 동이, 동이, 동.
2: 아기랑 같이 조금만 조용히 뛰어줄래? 이렇게 말이야.
1: 뿅, 뿅, 뿅.
0: 해볼게. 이것도 재밌는 거 맞지? 그치?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해줄게. 들어볼래? 여우랑 공세 마리 이야기인데.

괜찮아, 딜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맞아, 그런 집이 딱 좋을 것 같아. 오, 딱 그런 집이 있어.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보트 집이야. 봐봐. 집 멋지다. 넌 어때? 아기 당근 인형아? 마음에 쏙 든다. 그럼 뭐가 좋은지 보여줄게. 어떡해? 열쇠가 사라졌어. 큰일 났어,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열쇠 꾸러미 같은 게 보이니?

0: 집의 제일 좋은 점은 딸깍 부릉부릉부릉부릉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끌시끌한 곳도 갈 수 있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또 조용한 곳도 갈 수 있지.
1: 우와, 진짜 멋지다. 안녕.
0: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은 얼마야? 반짝이 돌멩이 10개. 오, 너희도 마음에 들어? 반짝이 돌멩이 10개야.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딱 맞는 집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아우! 예, 성공!

열쇠 여기 있어. 예! 그럼 요람은 저기 두고 그리고 또 수영장은

0: 예, 그럼 또 만나?
1: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새집 구해줘.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면서 물미끄럼틀이 다섯 개 있는 집. 또 밤마다 2층 침대가 쫙 있으면 좋겠어. 마트 직원.
0: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온갖 종류의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려고. 바나나하고 빵이랑 또 치즈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계산대로 쓰려고. 삐삐 띠링.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마트 직원이 될 거거든. 나랑 같이 마트 직원 놀이 할래? 너희는 어때? 좋다고? 손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삐삐 띠링.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희 계산대 소리는 어떠니? 삐삐삐 띠링.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트 직원 놀이. 손님들이 장보는 걸 도와주러 가자.

0: 그럼 다 같이 동시에 그림 보여주기다. 안녕, 딜런.
1: 얘들아, 안녕. 우리 마트 직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할래.
3: 난 손님 할래.
0: 그럼 난 마트 직원.
1: 와, 나도. 우선 마트 선반을 채우자.
0: 여기 이건 우유야.
1: 달걀.
0: 밀가루.
1: 멜론.
0: 피클.
1: 그리고 바나나 한 개야. 이건 계산대야. 이제 마트 문을 활짝 열게. 봐봐.
2: 쇼핑 카트야.
3: 예.
1: 뚜뚜루 뚜뚜루 뚜뚜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3: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0: 사도 돼. 뭘 사지? 뭘 사지? 알았다. 우와, 됐어. 혹시 여기 멜론 있어요?
1: 아이, 그럼요. 이쪽입니다. 어떤 멜론이 좋으세요? 주황 멜론이랑 초록 멜론, 탱탱 멜론.
0: 아, 이거예요.
1: 우와, 또 어디가?
0: 넌 파이에 넣을 거? 넌 스무디로 만들 거? 아, 넌 공으로 쓰면 되겠다.
2: 시식 준비됐어요.
1: 자, 손님 여러분, 이거 맛 좀 보세요. 피클 팬케이크랍니다.
2: 하나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안 돼요. 한 손님당 하나씩. 이제 이건 다른 손님들 드려야 해요.
0: 근데 달걀은 어디에 있죠?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1: 그럼 이쪽입니다.
0: 고마워요.
1: 조심, 조심. 어, 뭐야?
3: 바나나요? 6번칸이요? 이쪽입니다. 여기 마지막 바나나입니다. 계산은 이쪽이요. 삐! 오꼬 띠링! 바나나 값은 손뼉치기 두 번! 뽀뽀 띠링! 그럼 잘 가요!
4: 우리 마트 직원 물건 팔아요. 물건 사면 가격은 바로 손뼉치기.
1: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
2: 우와, 눈썹 멋지네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럼 새로운 손님이니까 맛 좀 보세요.
0: 안녕, 디제. 아, 아니, 어서 오세요, 손님.
2: 머리 모양 멋지네요, 손님. 피클 팬케이크 드릴까요?
0: 저도 시식 좀 해봐도 될까요?
2: 그럼요.
0: 냠, 냠, 냠, 냠. 더 먹고 싶어요. 제발요.
2: 그럼 한 상자 사면 되겠네. 냉동칸에 가보세요.
1: 저기에요. 근데 딱 한 상자 남았네.
0: 저건 내 거야. 예! 피쉬! 잡았다! 어디 뭐가 있는데? 바이버야, 피클 팬케이크! 그거 이리 돌려줘!
1: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야, 거기서! 나 팬케이크한테 말한 거고!

0: 이제 피클 팬케이크 먹기 다 틀린 거 아니야?
1: 잠깐! 피클 팬케이크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 달걀, 우유, 피클? 이거 우리 마트에 다 있는 거잖아!
0: 그럼 우리가 직접 피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달걀은 나한테 있어!
2: 손님 여러분, 마트는 띵띡이 20번 후에 문을 닫습니다.
0: 20번? 그동안 무슨 수로 재료를 다 구워왔지?
3: 20, 19!
1: 각자 하나씩 가져오자! 난 우유,
0: 그럼 난 밀가루!
3: 15, 14!
1: 근데 우유가 어딨더라? 마트 직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통에 든 우유가 보이니? 저기 있어!
2: 곧 마트 문을 닫습니다.
3: 19!
1: 달걀!
3: 8!
1: 피클!
3: 19!
1: 우유!
3: 6!
1: 어떡해! 물건이 안 찍혀! 그럼 뒤집어서 넷. 찍으면 빕!
3: 셋!
1: 얼마냐 하면 막 손뼉치기야!
2: 마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3: 그래도 괜찮아.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으니까.
1: 우와, 다 구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4: 예!

그럼 또 만나. 피클 팬케이크 만들자. 내가 섞을게.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빵. 맛있는 빵을 찾는 이들을 위해 부산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매일 200종류가 넘는 다양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2: 신기하고 맛있는 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호텔 셰프 경험까지 총동원. 고기와 사골 육수로 만드는 뚝배기 빵부터 무로 육수를 내 반죽하는 이색빵도 있습니다.
1: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0: 하나의 빵이 완성되기까지 재료부터 반죽법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각과 기술로 해내야 하는 작업.
3: 3개 정도 평일날에 주말에는 한 1,500개.
0: 단팥빵을 위해 매일 60kg이 넘는 팥과 씨름을 하는데요.
1: 힘들죠.
0: 한편 고온의 화덕 안에서 빵을 구워내는 주인공. 하루 딱 200개 정도 한정판 빵을 구워내는데요.
4: 43.9도. 43.9도.
0: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 화덕의 열기까지. 기댈 것은 오직 선풍기 하나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빵을 위한 집념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온 주인공.
1: 화덕에서 따라오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0: 본신의 힘을 다해 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빵이 있다는데요. 바로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있는 추억의 단팥빵. 폭신한 빵과 팥 앙금의 조화로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을수록 더 당기는 단팥빵의 맛.
5: 단팥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속이 편안해요.
6: 또 촉촉하고 부드럽고 팥빵이 담백해.
0: 달콤한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자동으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7: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꾼들 얻으면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막 새빵으로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8: 학교에 전빵에서 이 단팥빵을 팔았는데 많은 거 50원. 그렇게 맛있었어요.
0: 어린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단팥빵.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단팥빵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9: 안녕하세요. 제과제빵 경력 46년의 명인 정인우 대표입니다.
10: 잘 되고 있어?
9: 예.
10: 이른 나이부터 빵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는 기술자가 돼가고 될 것 같아요.
9: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10: 그냥 발이 잘 되고 있네?
1: 오늘 빵 잘 나올 것 같아요.
10: 잘 나와야 돼. 팥빵은 저의 어릴 때 추억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포근함과 달콤함과 마음의 쉴 곳도 되는 것 같아요. 팥빵이.
0: 이른 아침부터 바쁜 빵집.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을 옮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1: 왜요? 이게 팥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일주일치 양인데 무거워요. 슉!
0: 팥이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직원들이 동원되는데요. 하루 60kg의 팥이 사용되다 보니 일주일치 총 420kg의 팥을 날라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의 청년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인데요. 팥을 모두 나르고 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인구 씨가 팥 선별에 나섭니다.
10: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윤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팥이 좋은 팥이죠.
0: 품질을 확인한 팥은 곧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팥을 세척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조리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팥을 씻어내는데요. 단팥빵의 핵심 재료이니만큼 꼼꼼히 작업합니다.
10: 조리 하나라도 섞여있을까봐 이렇게 한참 일해야 돼요.
0: 기계를 쓸 법도 한데 팥을 씻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인구 씨.
10: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뚜막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 짓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 가끔 눈시울이 좀 나오고 하죠.
0: 지난 46년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정성껏 단팥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4: 삶고 끓이고 한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10: 3시간 정도? 아, 세다고 밥이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0: 잠시 후 한창 팥이 익어갈 무렵 뭔가를 넣는 인구 씨.
10: 핫탕부터 원당 넣고 있어요. 기장제 원당은 아무래도 일반 설탕보다 그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0: 건강을 생각해 비정제 원당을 넣어 단맛을 극대화해주는데요.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 앙금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10: 그러다가 계속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 막 한 시간 이상 졌다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깨 때문에.
0: 기계화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팥 앙금이 완성됐습니다.
10: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끓여졌어요.
4: 그 어떤 부분이 할 수 있어요?
10: 지금 이렇게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떠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손목의 강도.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점두가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0: 완성된 팥 앙금은 통에 나누어 잘 식혀주는데요. 한 통에 약 180개의 단팥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팥 앙금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10: 바로 못 쓰잖아요. 뜨거우니까.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식혀가지고 내일 쓰는 거예요.
0: 다음 날 새벽. 제빵사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죽부터 준비하는데 반죽에 웬 얼음일까요?
11: 화학첨가물을 안 쓰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효를 천천히 시켜야 화학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맛이 떨어지거든요. 더 쫀득해져요.
0: 반죽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반죽이 완성될 무렵
10: 수고한다. 수고한다.
0: 인구 씨의 등장에 모두들 긴장하는데요. 과연 반죽은 잘 됐을까요?
10: 네, 들어와봐. 반죽 형체가 오늘 반죽 잘 친 것 같은데.
0: 다행히 합격. 칭찬은 아들을 춤추게 합니다.
11: 10년 걸렸어요, 10년. 칭찬받는데. 근데 하도 칭찬 안 받다 보면은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요.
10: 좋아요. 네, 괜찮아요.
4: 어떤 부분 봐야 돼요?
10: 대기를 보면 글루탄 형성하고 대기를 보면 알아요.
0: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 발효를 통해 효모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부풀게 해야 폭신한 식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빵 작업.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50여 분간 발효를 마친 반죽을 성형해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10: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평일 날은 만족하고 주말에는 한 1,500개.
0: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마쳐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죽을 소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떼내서 손바닥 위에서 둥글게 말아 봉처럼 만들어 완성시키는데요. 마치 기계로 빚어낸 것 같은데요.
5: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0: 일정한 양의 반죽으로 손기술을 더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양.
10: 이게 얼마씩 맞추는 거예요?
12: 한 65g 정도.
0: 정확히 65g으로 반죽량을 소분하는 작업자. 오랜 경험 끝에 얻어낸 감각이랍니다. 빵 반죽은 만드는 동안에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성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총 1,000여 개, 약 2시간 만에 반죽 소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도 직원들도 잠시 쉬는 시간.
10: 잠깐 밥 먹죠.
0: 우연히 접한 제빵 일을 46년이 넘도록 해온 인구 씨.
10: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다.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5시 반에 작업 시작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 뭐 야학은 꿈도 못 꿨고.
0: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들어갔던 제과점. 하지만 빵 기술을 배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빵 공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지만 달콤한 팥 앙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10: 시간이 안 돼서 제과점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그 형들이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하나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떡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과점 일을 또 제과점에 찾아가서 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0: 어느덧 46년이 흐르고 인구 씨는 한결같이 단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팥 앙금을 넣어 빵을 빚어내는 시간인데요. 단팥빵을 빚을 때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0: 반죽이 딱이 좋게 발효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걸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주면서 이걸 넣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오므려. 오므려서 마지막에는 꿰매줘야 돼.
0: 팥 앙금을 떠서 넣은 후 반죽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앙금을 더 넣어주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손기술. 이제는 인구 씨보다 아들의 손이 더욱 빠르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색 없이 단팥빵을 빚어냅니다. 일정한 양과 크기로 빚어내는 두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10: 아드님하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만들어요? 아니 젊은 애니까 좀 손바닥이 좀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11: 제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10: 아, 이제 준비됐나요?
13: 네네.
10: 준비 시작!
0: 아버지와 아들의 단팥빵 만들기 대결.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빵을 만드는 아들. 아버지 인구 씨도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10개의 단팥빵을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한 개 차이로 아버지의 승. 경력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10: 근데 워낙 힘든 직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한다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고민도 했었죠. 지금 와도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11: 예를 들어서 반죽을 칠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우겼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된다고 했더니 결국은 제가 한 건 잘 안 나오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고 더 이상 물러

0: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1: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스승삼아 아버지처럼 단팥빵에 인생을 거는 중이랍니다.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 5분에 구워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15분간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토록 기다리던 폭신하고 달콤한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하하, 정말 맛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2: 그 원당 물에 아 여기 이제 조금 예뻐지라고 빵 예뻐지라고 이렇게 발라줘요.
1: 마지막까지 최고의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구 씨.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생 단팥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1: 바다의 도시 부산. 이곳에 특별한 빵집이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가 넘는 크기에 총 800여 개의 좌석 보유.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3: 너무 좋아요. 사방이 막 바다가 핥히고 온 사방이 영도고 막 이게 천지라. 산과 바닥이. 이런 데 안 오면 후회해요.
4: 공간도 넓고 주차할 데도 많고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1: 이곳에 꼭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빵. 총 20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있는
6: 것 같아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각양각색의 빵들 앞에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부터 귀여운 문어빵에 과일을 잔뜩 올린 미니 케이크 등 정말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과제빵에 계속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디저트실이거든요. 한참 지금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저희 빵을 작업으로 하는 모든 이제 빵을 잡는 성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의 200여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초대형 베이커리인 만큼 총 15명의 제빵사가 일하는 이곳.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느라 눈코 뜰 수 없는데요. 빵 종류에 따라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8: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000~4,000개 정도 늘어나고.
1: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9: 이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8: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1: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장.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8: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무를 넣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1: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8: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고 있어요. 이게 탕종법입니다.
1: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8: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킬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0: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1: 안에 구멍이 뽁뽁뽁 뚫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2: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0: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1: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두 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이제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했습니다.
0: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3: 다 만드는 데 시간 얼마 걸려요?
1: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0: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고 그냥 뒤에 담기냐.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0: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천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4: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제일 위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0: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이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2: 이제 도넛 튀기러 갈까.
0: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2: 제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깁니다.
0: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2: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덥고 기름

0: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튀면은 예,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1: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두 배는 더 듭니다. 한 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2: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1: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에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3: 많이 드겠어요.
4: 맞아요. 여기 근육이.
5: 저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1: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4: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1: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6: 맛있다. 그냥 싹 들어가는 순간 왜 향이고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4: 탈도 안 하고
6: 하면서
1: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2: 돼지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3: 고기도 들어가요?
2: 예예예. 예, 예.
1: 이름하여 뚝배기 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2: 부산에 왔을 때 다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에서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빵에다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1: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 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2: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와인으로 크롬베를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소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2: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연구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1: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0: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1: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오우, 뜨거워. 예?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뜯는 게 역할입니다.
0: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 손을 오븐에다 떼어서 많이 낫지만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0: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1: 직업이죠. 배운데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고랑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0: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 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2: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빵버터,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패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장.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2: 만약에 구웠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결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0: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1: 뚝배기 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요.
0: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고향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3: 빵인데 그 밥 먹는 것처럼 엄청 국밥빵이 진하게 올라와요.
4: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또 다양한 빵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0: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학연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5: 아,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0: 오랜 차고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0: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 파도로 구운 빵의 장점은 일단은 그 빵이 부드럽고 밀향이 아주 고소하게 잘 살아나죠.
0: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파덕빵의 진가를 안 단골들이 매일 줄을 잇는다는군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다른 빵의 몇 배라는 파덕빵. 소화도 잘 돼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2: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맛있어요.
3: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땡겨.
0: 오늘도 빵을 굽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리 해둔 반죽으로 성형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1: 밀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0: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1: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으려고 하려고 계속 밀가루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눌러붙어요.
0: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자.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1: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부침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0: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막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1: 속도로가 붙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인 거 시간차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0: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1: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빵이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땅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땅 빵 떼는 거에 받쳐주는 거예요.
0: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1: 아이들 어디서 보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0: 잠시 후 화덕 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1: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0: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1: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온도가 좀 내려가죠.
4: 선생님, 온도 어떻게 돼요?

0: 43.9도.
1: 43.9도.
2: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3: 여기서 하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0: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2: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0: 빵 쓰레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0: 학연식.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학연식. 그런데 이번엔 반죽에 물을 발라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1: 위에 물을 묻히잖아요. 일부러 아무 책 떨어져요.
0: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1: 샌드위치하고 네. 얼음을 좀 준비 좀 해줘.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네.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2: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0: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식.
1: 아, 입맛이 제일 맛있죠. 지금 먹을 때나.
0: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1: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요. 배추기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 딱 좋아요.
0: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1: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점도가 안 맞으면.
0: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1: 자연스럽게 얼굴이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0: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2: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3: 오늘도 두 번째.
0: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2: 저희가 빵이 이제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내요. 빵을.
0: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3: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해야 돼. 너무 많고.
0: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1: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0: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하견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

0: 돈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1: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안고.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손 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0: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특급 비법이 담긴 인기 만점 가정식.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 제로. 맛부터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운 찜닭부터. 늘 먹는 콩나물이 식상하다면 바로 장아찌로 변신. 장아찌로 만들어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 장아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아들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매운찜닭 이름만 들어도 바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 외식으로만 즐겼던 매운찜닭, 오늘은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주 재료는요. 네. 그냥 닭을 한 마리 사지 마시고 볶음탕용으로 썬 걸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철 채소들.
1: 네, 뭐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2: 그리고 가진 양념 준비했습니다.
1: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매콤하게.

0: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매운 찜닭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찜닭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찜닭 너무 좋아하고 이 찜닭 먹으면 그날은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간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밥이 아닌 우리는 바쁘다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1: 생각만
0: 보면.
1: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매운 매운 찜닭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닭볶음탕용을 준비하셨는데 네. 손질이 잘 돼 있어요.
1: 예, 볶음탕용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0: 예.
1: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0: 예.
1: 예, 굵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요.
0: 예.
1: 이렇게 정말 굵은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조금 한 10분 두셔야지 돼요.
0: 10분 정도 굵은 소금.
1: 네, 예. 네. 여기서 진 나쁜 맛을 빼줘야지.
0: 네.
1: 닭고기에 그 약간의 향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는
0: 네.
1: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냄새를 감추려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0: 다른 양념 세게 넣다 보면
1: 넣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요. 자, 깨끗이 물에다가 세 번 정도 흐르는 네. 물에서 씻어 주셔야지 돼요.
0: 자, 세 번 정도.
1: 네.
0: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굵은 소금을 씻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확실히 또 예. 불순물들이나 예. 이런 잡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네.
1: 지금 보면 정말 깨끗이 씻어진 예.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0: 네?
1: 끓는 물에.
0: 자, 한번 데쳐볼게요.
1: 그런데 네. 이제 어머니들이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무조건 끓는 물에 먼저 데치세요. 어머니들이 끓는 물에 데치시는 건 다 아시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데치시기 전에 굵은 소금에 한 10분 재워놓으시는 거.
0: 예?
1: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데치시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 잡냄새 네.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0: 그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네.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네.
1: 그것만 기억하시면
0: 예.
1: 뭐 다른 거 안 넣고 지금까지 예. 잘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대로만 하셔도 아 이게 깨끗한 맛이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0: 깨끗한 맛.
1: 네.
0: 본연의 맛.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굵은 소금으로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씻고 예. 재워둔 다음에 씻었는데도 살짝 이렇게
1: 그쵸?
0: 나오네요.
1: 그럼 여기서 끓는 물에서 얼마나 두나요라고 예. 하는데 닭살은 익으면 핑크색 하얗게 변하죠. 하얗게 변하시면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0: 육안으로 보시기 하얗게 변하면
1: 예. 예. 자 이렇게
0: 자
1: 이렇게 건져놓고
0: 네
1: 바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 바로 건지세요. 여기 더 이상 두지 않으셔도 돼요.
0: 네, 하얗게 되면 진짜로 지금 혹시나 모를 이 닭에서 나온 잡내
1: 하나도
0: 안 나요. 예. 네.
1: 이제 예, 나올 거는
0: 예.
1: 닭의 맛있는 냄새만 이제 맛있는 맛만 날 거예요.
0: 예.
1: 자, 이거는 이제
0: 예. 자, 저희가 맛있게 또 깔끔하게 이 닭을 데쳐봤습니다.
1: 그럼 이 뜨거울 때
0: 예.
1: 뜨거울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0: 또
1: 이제
0: 약간,
1: 간을
0: 예.
1: 예 간을 할게요. 자 이렇게
0: 뜨거울 때
1: 간을 해야만
0: 예.
1: 빨리 스며들어요.
0: 이 무슨 소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1: 이거는 이제 고운
0: 소금.
1: 네
0: 구운 소금
1: 예.
0: 자 구운 소금으로 뜨거울 때 딱 해야 간이 잘 되나요?
1: 네 그리고 이제 청주도 예. 조금
0: 청주도 넣고 네. 이때.
1: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오늘은 예. 닭이고 이렇게 당근도 강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유를 썼지만 네.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편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0: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1: 네.
0: 그렇죠?
1: 네. 불 켜서 달궈지면요 이거 조금 누우면 막 튀고
0: 맞아요.
1: 수분 때문에 그렇죠?
0: 네.
1: 자 센 불로 되면 이때
0: 네.
1: 이제 여기다가 크게 썰은 이렇게 썰으실 때
0: 예.
1: 우리 집 위에 올라갈 숟가락 크기 이를 생각하시면서 예. 썰으시면 돼요. 가로 세로 몇 센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0: 가족들이 원하는 크기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다음에
0: 채소들이 먼저 넣었어요.
1: 네.
0: 아직까지는 이 올리브유가 뜨겁지 않아요.
1: 뜨겁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달궈 예 달궈지기 전에
0: 예.
1: 지 몸에

0: 기름이 골고루 코팅이 되면 적은 양 많지 않은 기름으로도 골고루 기름 많이 있는 것 같처럼 됐죠? 왜 강한 불에다 놨기 때문에 예? 열이 오르면 이게 예. 뜨거운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예. 그때까지 가만히 둘게요. 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1: 잘 익도록. 네. 자, 그동안 뭐 하면 될까요, 저희는?
0: 그러면 예.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그럴까요? 이쪽으로 자, 오셔가지고.
0: 네. 여기 고춧가루, 매운 거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넣어야
1: 네, 고춧가루
0: 되시고요.
1: 드시고.
0: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마스 여기 네. 있는 재료, 밑에 네. 나오는 재료 다 넣을게요. 자, 후춧가루도 넣고.
1: 후춧가루 드시고요.
0: 그다음에 여기 간장.
1: 간장 넣고요.
0: 그다음에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마늘이 의외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죠?
1: 예.
0: 그다음에 생강즙.
1: 생강즙.
0: 그다음에 물.
1: 네.
0: 맞아? 간장 다 넣도록 할게요.
1: 자. 네. 이 매운 양념이 뭔가 네. 텁텁하지 않고 담백하고 칼칼할 것 같아요. 예?
0: 이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1: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양념을 섞고 있어요.
0: 여기서 다 네. 익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시끄러워지잖아요.
1: 맞아요.
0: 가운데를 좀 비워서 네? 이때 뭐를 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카레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1: 카레. 오, 카레가루.
0: 예, 예. 이.
1: 오늘 이 카레가루가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 중에 비결인가요?
0: 아, 그래요. 카레를 넣으시면 기름에다 살짝 볶아놔야지 향이.
1: 이 카레의 그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향이 올라오죠. 예. 맞아요.
1: 우리가 모두가 예. 좋아하는 이 향. 예.
0: 이렇게 예. 넣으시면 돼요, 기름에.
1: 우와.
0: 이렇게 한번 볶아서. 그러면 이렇게 섞어주시고.
1: 잘 풀렸어요, 지금.
0: 예.
1: 이 카레의 맛있는 맛이 이 채소에 스며들겠어요.
0: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넣을게요.
1: 네, 어느 정도 네. 카레가루가 예. 풀렸을 예. 때 닭고기를 예. 넣을게요.
0: 자,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 자, 근데 이때는 불색이 어떻게 할까요?
0: 불을 그냥 지금은 센 불에 그냥 예. 하고 있어요.
1: 전혀 타지 않네요, 지금.
0: 네. 강한 불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1: 예.
0: 여기 넣은 감자, 당근, 양파에서
1: 예.
0: 열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분이 빠지고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안 타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예. 섞어놓은 양념.
1: 예. 둘러가면서 하나요?
0: 예, 다, 예, 전부 다 넣어줬어요.
1: 예. 우와.
0: 싹 긁어 넣어.
1: 네, 깨끗하게 넣어볼게요.
0: 이런 데서 물이 나와요. 야채 육수 넣는 예. 것처럼 채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끓는 거를 확인하시면
1: 예.
0: 불을 조금 줄여서
1: 예.
0: 조금 이게 증발하지 않게 찌듯이 익도록 이렇게
1: 스팀으로 이렇게
0: 예. 불을 자, 하시고 불을
1: 어떻게 줄까요?
0: 네, 중불 정도로 중불 줄여서 정도. 예.
1: 이렇게 해서 싹 익혀주는 거죠.
0: 예, 이렇게 해서 되게 아무리 돼도 한 15분 정도면 익어요.
1: 예. 제가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또 먹음직스러운 향이 쫙 퍼졌는데요.
0: 그쵸?
1: 지금 10분, 15분 정도 지났어요. 중불로 줄이고 중불보다 좀 약하게. 우와!
0: 전부를 안 넣었어도 농도가 생겼잖아요.
1: 아, 그쵸? 그러게요. 자, 진짜로 전부 안 넣는데도 약간 걸쭉하게.
0: 저 여기서 저희가 섞을.
1: 예. 아, 저희 고추장 지금 안 넣으신 거예요?
0: 네, 아직 안 넣었어요. 두번 양념을 해요. 고추장을 넣어놓으면 텁텁해져요. 네. 이렇게 오래 끓이면.
1: 네.
0: 그러니까 먹기 전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올리고당.
0: 올리고당도,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다 괜찮아요.
1: 근데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네. 살짝 코팅도 해주면서 그쵸?
0: 그쵸? 부드럽게 해주죠. 예. 보습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1: 네.
0: 여기에다가 자 다진 마늘도 이렇게 해서
1: 예.
0: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먹기 직전에
0: 네, 이렇게 자. 넣어서
1: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양념도 빨갛고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추장하고 올리고당하고 예. 안 넣었기 때문에
0: 그리고 대파
1: 예
0: 이렇게 넣었어
1: 까지 넣고
0: 네. 다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1: 네. 야 진짜 아니 카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우리가 늘 먹어왔던 우리가 늘 먹어왔던 매운 찜닭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0: 그리고 매운맛은 나는데, 그쵸?
1: 예? 향은 또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 향도
0: 네,
1: 나고.
0: 카레 향도 나고. 자, 그래서 이제는
1: 이야.
0: 이게 다시 먹을

0: 이렇게 덮어야지 먹잖아요. 예, 예. 뜨겁게 먹을 때 넣고 이렇게 뜨겁게 하시면 돼요.
1: 이거 집에서 한 거 맞아요, 우리? 이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보세요. 전분 하나도 안 나도 이렇게.
1: 농도가.
0: 네, 농도가. 질적하지 않고.
1: 예.
2: 진짜. 사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선생님.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어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안에서 푸짐하게 매운 찜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채소 이렇게 모퉁이 저희가 깎지 않았잖아요.
0: 네, 돌려서.
2: 근데 확실히 안 깎으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양념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햇감자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네. 감자가 포실포실하게 잘 익었잖아요.
2: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까 이 닭을 저희 정말 깔끔하게 굵은 소금과 그다음에 고운 소금으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닭의 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은근한 불로 저희가 10분, 1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찜닭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매운 찜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에 굵은 소금을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를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닭에 구운 소금, 청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켠 뒤 큼직하게 썬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고춧가루, 맛술, 후춧가루, 양조간장, 다진마늘, 생강즙, 물, 국수 잔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카레 가루를 넣어 채소와 볶다가 닭고기, 양념을 넣어 끓인 뒤 뚜껑을 덮어 중불에 익혀줍니다. 이때 카레 가루는 팬 중앙에서 기름에 한번 볶아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섞어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추장 양념과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매운 찜닭이 완성됩니다.
2: 선생님, 이 여름에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 많은 게 없거든요.
0: 맞아요.
2: 자, 가성비 최고인 콩나물로 만드는 장아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 찜용
2: 예.
0: 또는 일자 콩나물이라고 하는데요.
2: 예.
0: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2: 네.
0: 그렇지 않고 샀는데 콩나물 꼭 해먹고 남다 그러면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2: 자, 이렇게 콩나물 준비했고요. 옆에 보니까 다시마도 있고요.
0: 예. 이제 예. 장아찌 만들 때니까 국물이 장아찌 국물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절임용 국물. 예.
0: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만 내놓지 말고
2: 네.
0: 같이 옆에 좀 놔보려고
2: 네.
0: 고추 종류, 양파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임용 물.
2: 예.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콩나물 장아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나물부터 선생님, 오늘은 대가리 안 따고 바로 사용하나요?
0: 그럼요. 이 머리랑 꼬리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2: 예?
0: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이거 콩 종류니까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2: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콩나물 머리 떼지 않고
0: 네, 깨끗이 씻어서 네. 준비를 했어요.
2: 예?
0: 또 오늘은 500g입니다. 자, 냄비에다가
2: 네.
0: 여기서 넣을까요?
2: 네, 넣어서 갈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물을
2: 네.
0: 얼마 양이 아니고요.
2: 예?
0: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반물 정도?
2: 반물 정도?
0: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2: 저 원래 끓는 물에 바로 넣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0: 예. 저기 다시마
2: 예.
0: 이 국물을 조금 예. 써야 돼요. 그래서
2: 다시마 넣고, 네.
0: 그 다음에 여기 매운 고추.
2: 매운 고추. 자.
0: 이렇게 해서.
2: 베트남 고추.
0: 매운 고추도 예. 이렇게.
2: 좀 부셔서.
0: 예, 부셔서.
2: 씨를 빼고.
0: 대충만.
2: 예.
0: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2: 네.
0: 여기는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 네. 가볼까요?
0: 네. 자,

0: 데쳐볼까요?
1: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0: 뚜껑 안 덮으려면 아예 덮지 않고.
1: 그쵸? 예. 네. 근데 이렇게 짱아찌 되면 가늘어지잖아요. 예? 가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팔팔 끓이면 안 돼요. 보통 나물같이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렇게 지금은 센 불로 했어요. 양이 많으니까. 예. 해서 이게 끓으려고 가장자리부터 끓지 않겠어요?
0: 맞아요.
1: 가장자리부터 끓으면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0: 오, 그게 또 비결이네요. 네.
1: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예? 그게 이렇게 뜨거운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안에까지 익어요. 그렇게 익어야지 돼요. 그렇게 익으면 이제 건져서, 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기다릴게요.
0: 시작할 때까지. 네. 지켜보실게요. 선생님, 지금 저희는 이 콩나물 주변이 불을 끌었을 때,
1: 불을 끄고, 이제 한 3분 됐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예, 우선
0: 다시마를 건져내고.
1: 다시마는 이건 저기 짱아찌에다 넣을 거니까 이대로, 예, 놔두고요. 자, 부어도 될까요? 예.
0: 자. 우와, 진짜 콩나물 비릿한 향 전혀 안 나고요. 탱글탱글해요.
1: 지금 절인 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뭘까요?
1: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네, 간장, 네, 그다음에 이거 보통 우리가 유기농 설탕가루, 네, 그다음에 이거는 맛술,
0: 맛술
1: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거 콩나물.
0: 예, 아까 저기, 네, 살짝 삶았던
1: 물이에요.
0: 네, 데쳤던. 네. 요거 활용하네요.
1: 예. 그렇게 해서, 예, 이거를 이제, 네, 불에 올려서
0: 가볼까요?
1: 네.
0: 근데 요 식초는 왜 지금 같이 안 넣으신 거예요?
1: 지금 넣으면 신맛이 너무 나가서 안 돼요.
0: 빠져나가면, 네, 안 되니까.
1: 자. 그래서 이제, 예, 끓으면, 다 거의 끓으면, 예,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0: 자, 그럼 절임액을, 절임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1: 네. 끓이는 동안에, 예,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 콩나물을, 예, 여기다 좀 넣어주시겠어요?
0: 콩나물요?
1: 예.
0: 나중에, 것 같은데?
1: 나중에 이제, 예, 왜 그런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예.
0: 콩나물을 넣어볼게요.
1: 콩나물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작게 썰은 건 청양고추예요. 예. 청양고추도 여기다 좀 넣으시고.
0: 저 비닐팩에.
1: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풋고추.
0: 풋고추.
1: 예. 좀,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양파. 예. 청아찌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그래서 양파 청아찌도 이렇게 해서,
0: 네,
1: 이렇게 반 잘라서,
0: 예, 깨끗하게
1: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해서 더 빨리 절여져요.
0: 오, 단면에 잘 양념을 배서, 네, 절임을
1: 해서. 여기도 일단 다 넣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장아찌 많이 드셔보셨지만, 네, 콩나물 장아찌는 저는 처음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정말 별미예요. 우리랑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다가 이것도 넣고요.
0: 마지막 아까 사용했던, 예, 것도. 예. 자, 이렇게 비닐팩에 저희가 이렇게 재료들 넣었어요. 콩나물부터 해서 쭉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뒀는데, 옆에 절임물이 끓고 있어요.
1: 네. 이렇게 저어서, 예, 아까 우리 설탕 넣었잖아요. 설탕이, 네, 녹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0: 네.
1: 여기는 이렇게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식초도 넣고,
0: 불을 끈 상태에서. 네.
1: 그리고 여기 매실액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다 됐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거를 뜨거울 때, 예,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식혀서. 미리 조금 식혀놓은 게 있는데요.
0: 자, 네,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졌고.
1: 네.
0: 예.
1: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부으려고 해요.
0: 여기에. 자, 한번 부어볼게요. 절임 재료들에, 우리 콩나물과, 네, 장아찌가 될 재료들에. 자, 아낌없이. 네. 이렇게 비닐에. 자, 그 다음에요.
1: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놔두면

0: 양파랑 물이 나와요.
1: 아, 맞아요. 채소에서.
0: 예. 그래서 요 정도 간장만을 해야 되는데.
1: 아, 요 정도 적당한 거죠?
0: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간장이 묻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묻으면 비닐봉지에다가
1: 네, 비닐봉지.
0: 하루 정도만 놔두세요.
1: 네.
0: 하루 지난 다음엔 여기다 쏟아 두셔도 돼요. 잡수실 오. 때.
1: 자,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주신 게 옆에 있습니다. 네. 콩나물 장아찌 한번 볼게요. 네. 이야. 자.
0: 보시겠어요? 이렇게 국물이.
1: 예.
0: 이렇게.
1: 우와, 그 국물도 굉장히 맑아요, 선생님.
0: 예, 맑죠? 맞죠? 예. 예. 한번 담아볼까요?
1: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콩나물이 이렇게 축축 쳐지지도 않고.
0: 예. 그쵸?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우와. 맛있는 절인 물이 색이 잘 배가지고.
0: 자, 콩나물.
1: 예.
0: 해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담으시고요.
1: 예. 사실은 이제 고기 먹을 때 장아찌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장아찌는 먹어봤지만 콩나물 장아찌는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콩나물이 가격도 경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담가두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특별하게 예. 신경 안 쓰셔도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양파 장아찌도 조금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1: 그리고
0: 이제 고추도 이렇게.
1: 세상에. 만약에 집에 무가 있었다면 무도 넣어도 되는 건가요?
0: 예, 네. 예. 무 좀 넣으셔도 되죠.
1: 아니, 콩나물을 왜 넣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여태까지?
0: 네. 그리고,
1: 예.
0: 여기 다시마.
1: 네.
0: 다시마도.
1: 예.
0: 요것도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0: 되잖아요. 자, 이렇게 놔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는
1: 네.
0: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1: 네.
0: 넣으실 때 참기름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깨까지.
0: 예, 깨까지 이렇게 조금 다른 데는 그냥.
1: 자,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콩나물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냄비에 콩나물, 물, 다시마, 베트남 고추를 넣어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콩나물은 팔팔 끓이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불에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건진 뒤 콩나물을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냄비에 양조간장, 흑설탕, 맛술, 콩나물 삶은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지퍼백에 콩나물, 다진 청양고추, 풋고추, 큼직하게 썬 양파,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절임장에 식초, 매실액을 섞은 뒤 식혀주세요. 지퍼백에 식힌 절임장을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뒤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참기름,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맛있는 우렁 된장 쌈밥부터 밥도둑 된장 삼겹살 구이까지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이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3: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그래,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도.

0: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1: 큰일 났어. 브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2: 네?
0: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2: 비가 출동!
0: 낙타기 대장 쿠키! 땅 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자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비가 출동!
4: 어?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6: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4: 근데 어떡해. 어?
0: 얘들아, 이것 좀.

0: 땅굴에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1: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0: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2: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3: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2: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3: 어디 가?
4: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1: 잘 모르겠어요.
0: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3: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5: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0: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5: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0: 저게 뭐지?
5: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0: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5: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0: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겠다 안 올 것 같아.
3: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6: 기가빌더 변신!
0: 포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5: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2: 모두 조심해!
0: 파이팅!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1: 그러게.
5: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2: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6: 루루!
5: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2: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5: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2: 이것도 있지?
0: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포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2: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5: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2: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5: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아니야.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으쌰!

0: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1: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0: 루루,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어 원효 인포 원효.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2: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5: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3: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5: 포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3: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4: 오예!
5: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3: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0: 더비더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1: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 할래.
3: 그럼 난 2등!
1: 마이키다오메간!
4: 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1: 진짜 못 말린다니까.
2: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3: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4: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5: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4: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5: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갈게요.
4: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1: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완벽해.
4: 보고자만.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피.
4: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2: 레이븐 변신 완료.
7: 마이티군 변신 완료.
8: 스키븐 변신 완료.
7: 기본 변신.
4: 어라, 이게 왜 이러지?
2: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5: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2: 알았어, 아빈!
5: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2: 우리한테 맡겨!
7: 알았어, 아빈!
2: 어스, 제게 출력으로!
4: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4: 물론이지, 레이.
7: 멈추세요.

0: 정말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잘 됐다.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밀더.
3: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

0: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첫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 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야.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1: 아,
0: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찾았다. 미남크림. 또뭐살거 있나? 부장님!
3: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4: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3: 부장님!
5: 좋았어. 이번 달에 만삭처럼 벌었다!
3: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 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6: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6: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6: 회사에 믹스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그 부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죠? 예, 제 거 드릴게요.
0: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2: 와,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선물이 뭐려나?
0: 허접한 에코백 같은 거 주기만 해봐.
3: 부장님?
0: 딜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0: 2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오리즈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 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3: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3: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0: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 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2: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3: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4: 그건 비밀.
3: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 뭔데요?
5: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6: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말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7: 이러시면 곤란해요.
8: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에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3: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는 그 지루, 아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1: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지켜내고 싶다. 어머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을. 아무튼 덕질은 나를 집 밖으로 꺼내줬어요.

0: 사라져가던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죠.
1: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겁니까?
0: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나도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 섰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2: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0: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2: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3: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3: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4: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해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3: 실례지만 모미라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4: 그런 건 왜 물어요?
3: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라님 소유라는 뜻이죠.
4: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3: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얼마 되지도 않는데.

0: 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1: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2: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3: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4: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3: 어머,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4: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3: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더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미안 쌤, 진짜 딴 데 가면 안 돼. 쌤이 내 마법사란 말이야. 아셨죠?

0: 즐거웠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야,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깼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친 미란.
3: 아, 타기시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3: 네가 결제했잖아! 아, 저흰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4: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최강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3: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깃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4: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3: 네? 무슨...
4: 비구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3: 네? 네?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100원, B구역은...
4: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5: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4: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5: 온도 내리겠습니다.
4: 아, 추워.
5: 온도 올리겠습니다.
4: 아, 건조해.
5: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4: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5: 네, 사장님.
4: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5: 오늘 도토리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4: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얄짤없이. 그래서 좋아.
5: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

0: 슬픈데 이상하네요.
1: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네? 무슨 말씀을?
1: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2: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1: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0: 무슨 의미지?
1: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백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2: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1: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2: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원? 10만원? 15만?
1: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2: 부장님!
1: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2: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1: 꿈 팔았다.
2: 더 크게요.
1: 꿈 팔았다.
2: 꿈 샀다. 부장님 최고야.
1: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3: 네 부장님.
0: 부장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1: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2: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0: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1: 이강주 선생님께선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2: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0: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2: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4: 스승님.
5: 괜찮다 얘야.
0: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 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 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6: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다.
0: 오늘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유 해시태그 겉바속촉.
7: 뭐야 이게? 관찰 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나야?
0: 부하 직원의 소비 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는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트!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7: 뭐야 이게? 오서훈 이 자식 어딨어?
8: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7: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9: 두 번째는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0: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7: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7: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1: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7: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10: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11: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난 거야.
7: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10: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7: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11: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7: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11: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7: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1: 네 사장님.
10: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11: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금 웃어주는 거라고. 그거 누구야.

0: 어?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 처먹은 넌 왜 방금 안 됐는데?
1: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네. 아.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2: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3: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차는 잠시 꺼둬야죠.
4: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5: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6: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5: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4: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이런 식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3: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3: 저한테요? 어떤?
0: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사미 씨. 남사미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3: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3: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 사장 승질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0: 망했다.
4: 싫은요, 선생님.
3: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3: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미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3: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 원이라고.
2: 세상에, 그게 없겠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3: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4: 아주 좋아요.
0: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3: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4: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5: 그쵸,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3: 네? 아이, 저는.
5: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존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CG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가 돼!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우와! 여기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 세포들이구나.
4: 어서 와.
0: 헛!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5: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색 보여!
0: 아우, 아우. 피부 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 세포면서 피부 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8: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0: 네? 전쟁이요?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9: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8: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 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9: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 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뭔데?
9: 허!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왜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당하려고?
11: 그죠.
9: 어이! 신이 피부 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2: 안녕하세요, 비만 세포님.
5: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색 보여.
9: 오, 그래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7: 저희도 알아. 까르르 까르르.
1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4: 왜? 예쁘니까?
15: 고우니까?
8: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번들르르 하고 별거 없던데요?
7: 까르르 까르르!
9: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8: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9: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7: 아, 맞다! 아, 만났다!
16: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1: 괜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0: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1: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0: 그럼 얼른 놀러가자.
1: 가자!
0: 가자!
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8: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7: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6: 메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0: 딱 두 자리요.
1: 예쁜 얼굴,
2: 고운 얼굴, 샤방샤방! 아, 눈부셔! 누구세요?
0: 나?
3: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0: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3: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1: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4: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0: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5: 자외선 왕자라면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0: 그렇다.
1: 진짜요?
6: 엄청 뜨겁고 강해서
1: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2: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0: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4: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3: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마을에 나타났다!
7: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4: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0: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4: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0: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4: 얼마든지.
1: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0: 이글이글 쨍쨍! 야! 아!
4: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0: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3: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0: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4: 치아!
1: 어? 이상하네?
2: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3: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7: 피부 세포들 괜찮냐?
6: 네, 저희는 괜찮은데.
2: 멜라닌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7: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1: 멜라닌 세포님!
0: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그럴 순 없지!
3: 피부 세포들이 다 나타났어!
2: 예쁜 얼굴이!
1: 고운 얼굴이! 까맣게 하늘 탔어!
4: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0: 자, 이글이글 쨍쨍! 자!
7: 이럴 수가.
1: 싹!
3: 히스타민이 쓰러져!

0: 따가워.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뿅.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1: 따끔따끔.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2: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3: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1: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2: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4: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5: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1: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2: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1: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2: 그러자, 누나.
1: 어? 자외선 제거 딱지다!
6: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7: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6: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3: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비글글쨍쨍
0: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0: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0: 챙겼지.
1: 오, 좋았어.
0: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0: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0: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1: 가자.
0: 가자 간.
1: 외출.
0: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1: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0: 아 그래 맞아.
2: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0: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떡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1: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0: 모르겠는데.
3: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0: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0: 어디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캬!

0: 썬블록 원샷!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노!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죽을 죽을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니 세프님은 까맣게 변했어.
2: 죽음개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0: 늦게 만들 것이옵니다.
1: 옳지 옳지 잘한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0: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2: 미끈미끈하다, 미끈미끈한.
3: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미끈미끈한, 미끈미끈한.
1: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4: 빨개졌어!
2: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0: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1: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0: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1: 가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5: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0: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촤! 촤! 자외선 화살을 맞고 촤! 촤! 촤! 날려버린다. 촤! 촤!
7: 우와! 자외선 차단대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6: 하,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8: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5: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1: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5: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3: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1: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8: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0: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8: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3: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오,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0: 이글이글 쨍쨍.
8: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1: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5: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0: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주지. 이글이글 쨍쨍.
6: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8: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9: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포터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1: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3: 또?
1: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3: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1: 어?
3: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9: 선크림 충전!

0: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이게 뭐야? 뭐야?
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0: 포터가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3: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4: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0: 나요, 나요!
5: 챙겨!
0: 나요, 나요!
6: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5: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6: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0: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나 큰일이야. 엄마가 아끼는 화병이잖아.
1: 네가 쳤잖아. 난 몰라.
0: 누나 치사해.
1: 몰라. 안 들려.
0: 네가 깼지요.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1: 알았어. 누나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응?

0: 집안일 해놓기.
1: 근데 이걸로 될까?
0: 하긴 호떡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지?
1: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0: 응.
1: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니? 아유, 지 아빠랑 똑같아. 지 아빠랑 똑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0: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잖아.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자.
1: 솔직하게 말하라고?
0: 응.
1: 아, 그럼. 엄마! 누나랑 장난치다 화병을 발로 찼어. 그래서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0: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아, 진정성이 빠졌잖아. 진정성이. 성의를 보여야지.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방법. 두 번째, 상소문 쓰기. 종이에 네가 잘못한 걸 써.
1: 한글 모르는데? 이게 뭐야? 호빵이 호떡이 어딨어?

0: 피고 호빵 호떡.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저희가 화병을 깨뜨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2: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화병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거실에 비해 덩치가 너무 큰 죄. 춤출 때 덩치 생각 못하고 발 뻗은 죄.

0: 이것들이?
1: 어머니, 저희를 매우 치십시오.
2: 친구들은 엄마한테 다 효도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식도 아닙니다.
1: 제 친구 혼미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항상 집안일을 싹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2: 저희 앞으로 계속 굶을게요. 못난 자식.
1: 잠도 베란다에서 잘게요. 못난 자식.
0: 잠깐 얘들아, 그만 울어.

0: 그냥 바꾸실래요?
1: 지구야, 산소 아깝지? 저희 앞으로 밥도 산소도 굶을게요.
2: 아유, 얘네 갑자기 왜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응? 괜찮아. 어, 치킨. 저녁으로 치킨 먹을까?
0: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
1: 저희가 치킨 먹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눈꽃치즈 시즈닝 뿌린 거랑 치즈볼 다섯 개랑 소떡소떡이요.
0: 제로콜라도.
1: 제로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제로콜라요.
0: 양념감자 추가.
1: 양념감자도 주세요. 맛있으니까.
0: 제발요.
2: 그래, 그래. 엄마가 시켜줄게. 눈물 뚝.
0: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필승법.
3: 울리기 전에 먼저 온다.
4: 선.
3: 즉. 왔잖아.
5: 호미는 오늘도 너무 예쁘다.
3: 아, 고마워.
5: 왜 너 칭찬을 안 하지?
3: 어, 예뻐.
5: 아,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3: 어머,
5: 채팅 너무 빠르다.
2: 어머, 우리 자기들 오늘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5: 어떡해, 어떡해. 잠깐, 스탑.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고민 상담 콘텐츠는 쉬어가는 날이야. 너무 아쉽지. 미안해.
3: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왔겠니?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
5: 사람이니?
3: 다른 게 있지.
5: 오늘은 평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쇼 시간이야.
3: 우와, 체크로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
5: 어머, 호미 호빵 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우리 낭낭 10세요.
3: 10살, 10, 10살. 10학번 아니에요. 어머, 어머, 푼 농담다. 우와, 농담다.
5: 낭낭 10세.
3: 다음 질문. 호미 언니, 사실은 호떡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호떡이는 내 친구의, 내 절친의 동생이자 남사동, 남사동. 남자 사람 동생이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호떡이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 예쁜 호미야. 나 호떡, 호떡초, 장원영.
5: 장원영, 다음 거 읽을게.
2: 계속 얘기했다가는 악플이 더 많을 것 같아.
5: 자자, 호빵 호미, MBTI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재밌겠다. 호미야, 너 MBTI가 뭐야?
3: 나 MBTI는 CUTE, 큐트.
5: 와우.
3: 에서 COOM, 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5: 그럼 난 BAPY, 아, 베이비. 아, 응애예요. 아, 응애예요.
2: 비문국 아니야?
5: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 장난하지 말고. 어머머, 여기도 그러네.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 자기야, 너 T야? 아, 진짜 미안한데
3: T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5: 사실 우린 MBTI 검사를 안 해봤어. 네 글자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달까?
3: 맞아, 맞아. 그래도 그대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다면 오늘 뭐든 저 대답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사 한번 해볼까?
5: 그럼 콘텐츠를 잠깐 틀어서 우리 같이 MBTI 검사해볼게. 자기들도 우리랑 같이 대답하면서 검사해봐.
3: 유!
5: 갑자기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은? 만약에 호미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면 나는 걱정할 것 같아. 왜 늦게 오는지.
3: 나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밤 약속을 하거든. 근데 밥을 늦게 먹잖아.

0: 아, 밥, 약속.
1: 맞아.
0: 왜 이렇게 예민해? 밥 안 먹었어?
1: 너라도 용서할 수 없어.
0: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질문.
1: 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며 선물을 두고 갔다. 이때 당신은?
0: 어머, 아, 싫어하는 사람이? 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1: 아, 왠지 궁금한 것보다 미안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0: 호미는 어떨 것 같아?
1: 나는 선물의 종류가 더 중요해.
0: 그, 예를 들어서 예쁜 꽃.
1: 못 먹는 건 필요 없어. 먹는 꽃은 괜찮아.
0: 그럼 예쁜 빵? 아, 예쁜 마라탕?
1: 예!
0: 사랑스러운 과자?
1: 우와! 아, 역시 호빵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0: 다 알고 있어.
1: BF.
0: 자, 다음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한 친구만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이럴 때 어떡하지? 만약에 호미가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난 걱정할 것 같아. 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지.
1: 나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란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배달의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0: 배달의 그거를 친구들 만나서 본다고?
1: 안 그래? 나 맨날 그런...
0: 아, 그래서 항상 호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1: 그래,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
0: 어, 알겠어. 자, 다음은? 친구를 통해 애매하게 친한 지인이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당신은? 어머,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1: 너 신경 쓰여?
0: 응.
1: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어. 자, 내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0: 호미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1: 내 매력은?
0: 어딜 보는 거야? 넘어갈게요. 이제 결과 나온다!
1: 어, 결과!
0: 결과는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호미야, 너는?
1: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야.
0: 아, 호미는 ESTP래.
1: 채팅해. ESTP랑 ENFP는 최악의 궁합이라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절규할 것도 아니고.
0: 아, 호미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궁합이 안 좋은데 아까부터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1: 자기들, MBTI는 재미로. MBTI는 MBTI일 뿐. 오해하지 말자.
0: 이것 봐. 호미는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잖아. 어떻게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 호미, 너 정말 나빠. 미워.
1: 아니, 호빵아, 어디가? 호빵아, 마라탕 먹으러 가자, 마라탕. 어떻게 안 넘어오지? 마라탕인데?
0: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2: 잘못했대.
4: 엄생이라더니. 쟤야 쟤, 애들이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나서 또 때리면 어떡해.
6: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7: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8: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9: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0: 그렇지.
9: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10: 지금은 미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11: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2: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0: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9: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8: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10: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9: 그렇지. 명확하게 줄 순 없지 않나?
10: 그래도 최대한.
9: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이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8: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7: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보는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12: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는 나쁘지 않다.
9: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12: 아.
11: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7: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8: 좀 친할

0: 떨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1: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2: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1: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를?
2: 근데 그러면은
1: 잠깐만, 나말안 끝났어.
2: 아, 말안 끝났어, 미안.
1: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놓는 게더 나을 것 같아.
3: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4: 그럴
3: 마음으로는.
4: 수도 있지.
3: 그치?
0: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2: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1: 인정, 인정, 인정.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0: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3: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0: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4: 왔다 왔다.
2: 오셨냐? 아까 그 회장이다.
5: 반장, 반장. 감사합니다.
2: 뭐야, 틀 안에 갇혀 있어.
5: 안녕히 가세요.
3: 반장 슬퍼 보여.
1: 연기 잘하시네.
3: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어?
2: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3: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5: 정성
3: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0: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것 같아.
2: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환불 받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1: 얘기하는 거지.
3: 쿨해.

여러분, 안녕? 요즘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SNS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죠. 하지만 SNS를 통해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나의 SNS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0: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바로 SNS를 통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착한 척, 도움을 주는 척하며 접근하죠. 하지만 나중엔 나쁜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온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이럴 때 부모님께 꼭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1: 엄마, 만나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2: 한번 만나.
3: 어머, 역시 SNS를 통해 연락해오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리고 또 SNS 외에도 실제로 길거리나 집 밖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바비야! 나 너네 엄마 친구인데 엄마 지금 키즈카페 계시거든? 엄마가 너 데려오래. 차에 타!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가도 되는지 엄마랑 직접 통화해볼게요.
0: 또는?
4: 가도 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
0: 잘했어요, 바비!
4: 거의 성공했는데 그냥...
0: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5: 알 수 없다!
0: 모르는 사람은 절대...
5: 따라가면 안 된다!
0: 잘했습니다, 친구들! 예!
3: SNS로 연락하고 보자는 사람은 차단! 바로 부모님에게 알리기!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계속 건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절대 따라가지 않기! 모두 기억해요!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어,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1: 와, 3년 만입니다.
0: 아, 완전 다시 오게 되니까 반가운데요.

0: 고양이 백작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1: 아, 고부에 벌써 3년 만에 부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문제 행동들, 보호자님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좀 부담이 되면서 조금 기대도 되고 있기는 해요.
2: 롤롤롤. 총 8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냥이, 개냥이들입니다. 귀엽더라고. 저희 고양이들이 있어 행복하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애들을 부리는데 그거만큼 진짜 행복할 때가 없긴 해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청년 송규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고양이 나나랑 왼쪽 고양이 누누를 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두 마리를 한 번에 데려온 고양이고요.
3: 8마리 중에 문제냥이 누구예요?
2: 잘 모르시겠죠.

청소는 일상이죠. 하루의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고 나서 이게 보통 청소가 아니게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대청소급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만하게 본건 있죠. 8마리 고양이 키우는 거. 키우면 되겠지라고 솔직히 생각한 마음도 있는데 막상 키워보면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요. 케어 좀 시키려고 이제 손톱을 깎거나 매번 움직여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부양할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가 터질 것 같아요.

0: 맞네. 네, 3년째 지금 연애 중인 네 여자친구예요. 저보다 5살 어린 연하 여자친구예요.
1: 여자친구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데 많이 도와줘요?
0: 네, 엄청 도와주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마 혼자였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둘이어서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3: 누노! 누노! 누노 어딨어?
0: 아니야, 뭐해, 뭐해. 얘들아, 저기 가, 빨리 가, 나가, 가. 어휴.
1: 왜 그러세요?
0: 아, 네. 갑자기, 아, 누노 주변에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1: 싸워서요?
0: 아, 싸우기로 하면 다행이죠. 너도 안 돼, 너도 가. 다 가. 가. 가. 가. 매일매일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물리고 있으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노노의 경우에는 애들이랑 따로 분리시키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3: 노노! 노노! 노노!
4: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저 친구.

0: 준호가 다섯 마리 새끼들의 엄마가 아닌데 자꾸 젖을 물리는 것 같아요.
1: 너 그다 젖 사라져.
0: 본인이 직접 내 젖을 이제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싫으면 발로 차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을 갖다 대고 그냥 골골거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1: 너 어떡할 거야? 너 엄마 아... 이게 뭐야? 검정색 고양이 갈색 고양이 됐어. 하... 응? 하루 종일 이제 쪽쪽쪽쪽 하면서 침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빨 때문에 피가 난것 같아요. 피도 나고 색도 변하고. 응, 내려가자. 내려가자. 응?
2: 응? 이게 어떻게 여기만 이러지?
0: 오늘은 무기명으로 제가 구조를 해놓은 친구거든요. 원래 천안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이 두 마리의 검정색 고양이 발견됐다고 혹시 데려갈 사람이 있냐라는 연락이 바로 일단 보러 갔었거든요. 정이 많이 가기도 했고 다른 느낌으로 정이 많이 갔죠. 그냥 고양이 키운다는 것보다는 자식처럼 키운 느낌이 확실히 되죠.
3: 노노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발견이 돼서 분유를 4시간마다 줬어야 됐거든요.

0: 버려졌으니까
1: 그게 걱정이 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다.
0: 걱정이 많대죠. 그래서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모니까.
2: 그러면 잘 입고 있어야 하나?
3: 입어야지.
1: 이렇게 해도 뭔가 좀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0: 환명복을 입히면 잠시 가려지니까 안 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러죠.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죠 지금은.
1: 따로 이렇게 격리하거나 이런 시도도 같은 것도 해봤어요?
0: 아 격리는 시도를 해보진 않았는데 격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 격리를 시키면.
4: 뽀뽀! 뽀뽀!

0: 떨어질 것 같아.
1: 뽀뽀! 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어?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위험하다고 들었고, 터트리면 무너져. 너 무거워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로, 뒤로, 후진.
2: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얘는?
1: 2주 된 것 같아요, 2주.
2: 쟤만 올라가요?
1: 올라가는 방법을 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알 수 없고요. 갑자기 올라갔죠. 정말 갑자기였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커튼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커튼봉이 떨어져서 다른 광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떨어져서 골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 해봤는데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 갖고, 네, 저의 일부인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행동이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0: 너무 귀여운데. 어떤 상황인지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 네.

0: 검은색 고양이가 엄마가 아닌데 이제 새끼들이 이 고양이 말고도 다른 새끼들 다 줘서.
1: 그러니까 얘네 엄마는 따로 있고.
0: 네 맞아요.
1: 엄마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젖을 빤다라는 거죠?
0: 네.
1: 성묘가 성묘에 지금 젖을 빠는 듯한. 얘 논어는 몇 살이죠?
0: 둘이 차이가 3개월밖에 차이 안 나서.
1: 3개월밖에 안 나요?
0: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0: 상처가 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1: 네. 논어의 반응은 어땠어요?
0: 논어는 골골거려요.
1: 골골거린다?
0: 네.
1: 약간 골골거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기분이 좋다?
0: 네.
1: 만족스럽다 할 때 하는 어떤 고양이의 언어인데?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
0: 네. 노노라는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가 아닌데 왜 새끼들의 젖을 물리면서 왜 골골거리고 새끼들은 또 반대로 왜 엄마도 아니 노노한테 가서 젖을 물리는 행동, 이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1: 이게 두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젖을 빠는 아이들이랑 젖을 물리는 행동 하는 아이들 둘 다 서로의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은 유아기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통 3주에서 길게 보면 13주 이 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젖을 찾아서 냄새로 찾아서 물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 이렇게 가지려는 행동이 성묘, 6개월 한 살이 돼도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고 제대로. 노노는 강박성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젖을 물리는 노노가 인내하거나 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성애가 강하니까 이게 물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싫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0: 네.
1: 많은 편이죠. 공간 되게 많은 편이고

0: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되게 자동화가 많네요라고 얘기했죠.
1: 네.
0: 자동화가 많다라는 거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사람한테 편리하지만 고양이한테는 심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자동급식기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동급식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자동급식기가 있으면 애들이 되게 사냥 본능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냥 본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대체제, 심심하고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제로 노노를 선택합니다. 노노는 한번 제가 피부 상태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피부병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노노의 저세빠는 쭈쭈비라는 행동을 하는 거는 특히나 뽀뽀. 뽀뽀 일로 와. 뽀뽀 일단 범인 네. 친구죠. 이 친구 일로 와요. 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아마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잡았죠. 이놈은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놀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할수 있게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리킹 매트예요. 리킹 매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금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없게끔 자동습식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이쁘게 쳐다보네. 이거는 습식을 핥아먹을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붙일 수도 있거든요.

0: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식이나 트릭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습식을 먹이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조금 쓰게 되면은 아이들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노노가 젖을 물리는 이런 행동을 좀 예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너무 다 자동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심심해. 그래서 이거를 회수시켜줘. 이런 게 됐든. 지금 뭐 요거 하나, 낚싯대 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 들어도 애들이 다 모여. 어. 그게 뭐야. 이거 뭐라고. 이거 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얘 잘 물었잖아. 자, 여기. 먹어.
1: 근데 이게 잡을 때마다.
0: 맞아요. 잡을 때마다 해야 돼요. 오, 이거, 모노가 또 에너지가 많은데? 잡았을 때.
2: 뽀뽀. 두 번째 문제 행동은 뽀뽀라는 친구인데요.
0: 걘가요, 얘?
2: 아니, 걘 뽀뽀고.
0: 뽀뽀가 있고, 뽀뽀가 있고.
2: 아,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천장에 커튼봉을 달아놨는데, 그 위로 올라타더라고요.
0: 하는 행동 보면은 네. 위로 수직 공간을 지금 약간 탐험하는 약간 그런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공간의 아마 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숨어 낮은 데를 좋아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뽀뽀의 경우에는 높은 데서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커튼봉은 이면 안 되는 거죠. 아...

0: 떨어질 것 같아.
1: 시위하는 거야?
2: 이 방은 애들이 좀 많이 있는 방이에요? 여기 거실하고 이 안방 중에 어디에 좀 많이 있어요?
0: 거의 여기서 애들이 다 같이 있어요.
2: 왜냐면은 밖에는 수직 공간이 생각보다 입구 쪽, 그러니까 명당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창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한 8마리 다 같이 있어요?
3: 5마리?
2: 5마리 정도?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찌그러져 있는데?
0: 커튼 뭐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다가
2: 밟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유진빨? 네. 유진빨 역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여기 서툰 봉이 이렇게 조금
0: 네 휘었어요 좀
2: 내려앉았나
0: 뽀뽀
2: 뽀뽀 제 생각에는 이 수직 공간이 보통 고양이한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쉬는 공간으로서도 항상 중요한 공간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이거 자체가 디딤발이 돼서는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커튼봉이 무너지면서 다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정도 높이로 하면은 아이가 조금은 안 올라가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 애들이 좀 더 놀 수 있게끔 놀이 제공을 그 킥타워를 위해서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자동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0: 여기서 이런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배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나요?
2: 모든 것의 자동화. 그렇죠.
0: 너무 완전히 100% 자동화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2차적으로 고양이들이 다른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노노의 문제 행동, 이제 좀 다른 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네,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소유사님이 네, 알려주셔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0: 고이 고마워.
1: 저도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2: 무사히 된 시우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냥 화장실도 넓은 거고 모래도 충분히 넣어주는데 서서스 하는 거여가지고. 이호는 지금 12년째 가족이에요. 앞니빨로 그냥 털을 뜯어요. 지금 형태는 그냥 문둥산이에요. 못하게 하면 하악질하고 메카라 씌우려고 하면 도망가고 메카라 스스로 빼요. 빨리 이렇게 탁탁 쳐서 빼내.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양한 포구와 어종이 풍부한 충청남도 서천. 장날이면 멀리서 이 생선을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서천의 특산물 박대.
1: 서천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0: 노릇노릇 구워 먹고 양념에 졸여 먹고 그 맛이란
2: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장항읍에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데요.
3: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그 시절 추억하며 듣는 제련서 이야기.
4: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이게 상당히 어디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1: 술 먹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 나오지.
0: 어르신들 사이 명소. 아침 주는 다방. 말하자면 요즘에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 세트.
5: 4천원 정도에 저희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0: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 장항읍이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모습, 그 역사를 찾아 서천으로 갑니다. 산업유산과 군대와 역사가 간직된 서천군. 오늘은 장항읍의 장항 전통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장항항 인근에 위치한 장항 전통시장. 장날이 되면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곳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서천의 농산물과 종류도 다양한 생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야가 좋고 바다가 좋으니 품질도 최고.
6: 장다리가 있고

0: 고수, 쑥가, 상추, 마늘콩.
1: 직접 다 키우신 거예요?
0: 네.
1: 이쪽에서 장사는 이제 언제부터 좀 하신 거예요?
0: 옛날부터.
1: 몇 년 됐어요, 이게?
0: 한 20년
1: 됐어요. 20년?
0: 그 옛날부터 장 섰을 때부터 생긴 게.
1: 어, 그래요?
2: 서천군의 주요 상업지는 군청 소재지인 서천읍과 장항선 종착역이었던 장항읍 두 곳입니다.
1: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0: 네? 사장님이
3: 꼭 짜서 주는 거예요.
1: 꼭 짜 주는 거예요?
0: 아니 옛날부터 단골 손님.
1: 아 단골 손님.
0: 맛있게
3: 닦고 있잖아. 네. 밥 먹을게. 밥을 파. 마늘이 마늘, 이거 빵, 배추 조금씩 사다가 먹으면 좋아요. 또 가격도 싸게 주고 뭐 때로는 공짜로도 주고.
2: 기차가 다니던 동네였고 나루터가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입화가 오갔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심만큼은 여전하다죠.
4: 그냥 생기는 데만 생기느라고 사는 것 꼭 의지 있으면 콩나물도 사네.
0: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하나 사면 두 개 주려고 해요.
1: 아까도 보니까 많이 주던데.
0: 네.
2: 수십 년 되다 보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익숙해진 얼굴들입니다. 장항 전통시장이 형성된 건 무엇보다 장항 항에 드나드는 어선들의 출입으로 해산물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5: 아니 우리 막내딸이 서울서 온다고 해서
6: 여기서 꽃게 사러 오셨어요.
2: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죠.
6: 뭐 사러 오신 거예요?
5: 꽃두기.
6: 꽃두기? 아, 왜 꽃두기 사러 오셨어요?
5: 뭐 먹으려고.
6: 누구랑 드시려고?
5: 아, 술안주.
6: 아, 술안주.
2: 그 중에서도 인기 어종은 이건 비린내 전혀 없고 사시사철 먹는다는 박대입니다.
6: 이게 무슨 육고기예요?
7: 아, 박대라는 건데요. 참박대예요. 서천에서 박대, 참박대가 많이 나요. 맛도 있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박대 싫은 사람 없어요.
2: 박대는 껍질을 벗겨 손질한 후 반 건조 상태로 판매하면서 포장 손님이 많답니다.
7: 박대 종류가 많은데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그래서 서촌 박대가 유명해요. 지금은 많이 유명해서 보급이 됐지만 저기 박대가 장이 맨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2: 박대는 모래와 펄이 섞인 완만한 해저에서 잘 서식하는데요. 서천 앞바다는 염도와 수원까지 서식지로 적합하답니다.
7: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기계지만.
6: 좋아졌네요.
7: 기계는. 예, 좋아졌죠.
6: 예전에 손으로 베끼실 때는 힘드셨겠어요.
7: 봐봐.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죠.
2: 서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닭대는 추운 겨울이면 묵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고장 특산물이다 보니 서천의 전통시장에는 박대 건조장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6: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7: 아, 박대 말리는 곳인데요. 밖에 놓으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파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조장에서 낮은 온도에서 말려요.
2: 박대를 건조시키면 단백질과 지방의 맛성분이 농축된답니다.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살아난다죠.
7: 일단은 건조를 하면 비린맛도 많이 가시고 부서지는 면이 없어요.
2: 반건조 박대는 바로 냉동을 시킨다는데요. 저장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7: 건조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에 들어가서 제품이 다 동결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로 옮겨와요.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돼요. 반건조라도.
2: 동결 건조를 시킨 박대는 멀리서 온 손님도 포장 구매가 편하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생물이 아니라 냄새 걱정도 보관 걱정도

0: 없죠.
1: 박대. 박대? 왜 박대 뭐 하시려고?
2: 붙이려고.
1: 붙이려고?
2: 어떻게?
3: 갈치도 사고 박대도 사고요.
1: 박대 사셨어요?
3: 네.
1: 박대 왜 사셨어요?
3: 택배 붙이려고. 선물하려고.
2: 선물하려고.
1: 선물하려고.
0: 도시 나가 사는 자녀들에게도 택배를 보내고 고마운 지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박대.
1: 요즘에 그럼 방건조로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여기서는?
3: 박대, 형광박대하고 박대하고 조기가 많이 나가요. 이게 서해안에서 유명한 형광박대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0: 과거 기차가 오가던 시절 시장에 들러서 생선을 사면 기차 타기가 난감했지만 박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도 박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 박대 요리 한번 만나볼까요? 푸짐한 밑반찬에 노릇한 박대구이 정식. 이야, 저 부위가 맛있는 건데 이분 생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맨손이면 어떻습니까? 담백함에 입안이 즐거우면 그만이죠.
4: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5: 되게 담백하고요. 고소하고 치킨 맛이 나요. 왜 그러죠?
0: 납작한 생선 하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예.
6: 서촌에서는 박대를 많이 먹죠. 최고로 알죠.
7: 왜요?
6: 박대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맛도 없고 담백하고 요리하기도 또 간단하고 그래서 많이들 드세요.
0: 박대를 더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다고요?
6: 박대는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냥 굽면 퍼석한 맛이 있는데 저희는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짠 거 섞어서 발라서 구워요.
0: 기름기가 없는 박대의 퍼석함을 보완해주는 참기름. 담백함에 고소함이 더해지고 표면이 골고루 더 맛있게 구워진답니다. 이 맛있는 소리. 눈으로도 먹고 소리로도 먹는 기분입니다.
6: 방건조 해서 한 것을 사용해야 조림이나 구이에 부서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이번에는 박대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준비해놓은 채소와 양념장을 만들어서 박대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보글보글 졸여주세요. 구이보다 부드러운 박대 조림입니다. 박대 흰살에 매콤하게 밴 양념과 곁들이는 채소까지 박대로 만든 구이와 조림 한 쌍. 이야,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박대 살 좀 보시죠. 하하. 생선 비린내 싫다는 분도 박대를 좋아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국민 생선 아니겠습니까?
8: 쫀득쫀득하고 살이 뭐라고 해야지? 갈치보다 더 탱탱하거든요. 근데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0: 모양은 볼품 없어도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며 사랑받아온 생선입니다.
9: 서촌에 나는 박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라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직접 구워주시고 음식해 주신 음식이라 저한테는 소울푸드입니다.
10: 할머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서촌에 오셔가지고 꼭 박대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장항 전통시장 인근에는 오래전 운행을 멈춘 장항역이 있습니다. 1931년 천안에서 장항까지 이어지는 장항 화물선 종착역이죠.
11: 여기는 옛날 장항구역의 철길 보이시죠? 철길입니다.
0: 약 7, 8년 전까지도 기차가

0: 봤던 곳. 일제강점기 곡식수탄을 위한 화물선으로 생겼지만 이후 물자와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차 타고 창안항에 와서 배 타고 군산으로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창안에 학교와 은행이 없어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학교도 가고 은행도 이용했답니다.
1: 여기는 창안항입니다. 도선장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여기가 1936년도에 개항하고서 1964년도에 국제항으로 승격할 정도로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0: 창안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련소인데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무기 생산을 위해서 오사카랑 가까운 창안에 제련소를 세웠답니다. 그 시절 제련소를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솟아있는 불뚝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죠.
2: 나무가 이게 많이 컸네.
0: 과거 제련소 직원들은 지금의 공무원 같은 대접을 받았답니다.
3: 창안 제련소 저 봉투예요, 스텝.
0: 노란 월급 봉투가 두둑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넉넉했죠.
3: 외국에서 이제 광석이나 연료, 코크스, 유연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오면 저기서 하역을 했어요.
4: 딱 그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도 저거 쳐다볼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저기서 종사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해서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참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군산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수북이 쌓은 배가 창안항에 도착하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고 사람들은 저 제련소에 월급 날이로구만 했다네요. 그 시절 자주 가던 단골집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3: 여기 서천에 오면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그런 집이에요. 정말 우리 단골집이고.
0: 이 골목엔 유독 다방이 많습니다.
5: 어서 오세요.
0: 이 단골 다방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6: 옛날에는 출근 전에 아침에 일식을 만나서 여기서 차 한잔 하고 다닌 지가 한 30년 이상이 됐어요.
4: 그때 제련소가 제가 73년도 3월 5일 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한 1500명 됐거든요. 뭐 장항에 뭐 한 그때는 한 4만 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데 와보면 막 버글버글하죠.
5: 뭐로 해드릴까요?
3: 저 빵으로 주세요.
5: 빵하고
6: 숯 말고 그냥 저는 죽.
5: 개죽 같이 드려?
6: 네, 이렇게.
0: 다방인데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빵, 깨죽, 스프가 다 뭡니까? 커피는 기본에 디저트 같은 걸까요? 다방에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5: 손님들 빈속으로 일 나가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뭐 드시고 나가시면 따뜻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방앗간에서 파다가 이렇게 죽 써다가 죽 써가지고 손님들 드리는 거예요.
0: 아하, 그러니까 아침 메뉴군요. 과거 출항하는 선원들과 제련소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방에서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던 추억의 모닝 세트.
7: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드세요.
0: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가끔 와서 아침을 드신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제련소 근무 시절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작업복이 마치 군장 같았답니다.
6: 10년 전에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상당히 어쩌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0: 제련소 다니면 1등 사위감이고 어딜 가도 믿고 외상을 주던 시절.
7: 추억을 담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보고 웃기도 하고.
0: 제련소는 문을 닫고 기차도 운행을 중단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장사를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추억을 파는 곳이 됐습니다.
8: 4,000원 정도에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9: 진짜요?
8: 소스죠, 스프, 후식으로 이제 커피라든가 요구르트.

0: 없어. 요즘 집에서 밥해 먹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밥해 달라고 쫓겨나요.
1: 그래?
0: 같이 나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수십 년 되다 보니 고향처럼 편안해진 다방.
3: 가르쳐 먹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도 오지. 동생처럼 친구처럼 편안하니까 자주 와요.
4: 일단 와준다에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나오고 좋지만 일단 와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돈 많이 나오고 좋고는 이제 뒷전.
2: 쉬는 날 없이 손님들의 아침을 챙긴 지 15년. 송은자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죽을 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쌍화차만 팔아도 될 텐데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계속 제공한다는군요.
5: 너무 많이 먹어요.
6: 그러니까.
2: 이제는 관광 명소처럼 소문 듣고 찾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5: 여기가 아침에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맞춰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1: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5: 아, 예, 너무 좋습니다.
6: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쌍화차가 달달하네요, 또. 동가류도 많이 들어있고.
2: 어르신들에게는 다방이라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데요.
5: 사실 시골에는 아직도 다방이 많이 있어요. 카페보다 다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저희는 익숙합니다. 저희 세대는.
2: 든든한 아침을 주던 다방이 명소가 됐습니다. 장강읍 역사의 장소들은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식당가는 6080 만나 골목이 됐죠. 재련소 3인방의 단골 식당도 이곳에 있답니다.
7: 안녕하세요. 박수.
8: 아이고.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얼른 해. 예. 예.
9: 여기가 이제 한 30년도 더 됐죠. 여기 사장님, 여기 형수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더 오면 더 잘해줘요. 또 맛있게도.
2: 재련소 다니던 시절 회식 장소였던 이곳.
10: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밥이요?
2: 아귀찜 밥집이라는데요.
8: 싱싱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선홍빛 나가지고 살이 많고
10: 담백하고 좀 아구가 클수록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2: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해오셨답니다. 서천 바다에서 잡은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 익힌 아귀 먼저 건지고 전분으로 농도 맞추기. 콩나물의 아삭함이 살아있어야겠죠.
8: 이거 할 때도 불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익혀도 안 되고 야채라 또 금방 해서 빨리 꺼내야 되고.
2: 윤기가 흐르는 아귀찜에 콩나물 듬뿍. 재련소 근무 마치고 즐기던 그 아귀찜이랍니다.
8: 나왔어요.
2: 한 접시 푸짐한 아귀찜을 맛볼 시간. 야들야들한 아귀살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변함없는 맛에 다시금 찾게 된다는 단골 식당. 가시조차도 부드러운 아귀찜은 콜라겐 덩어리죠. 미끈거리는 피부와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껍질 부위가 일품이죠.
11: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야 맛있다. 그래서 또 찾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8: 어떻게 입맛에 맛있으신가 보는데.
11: 야, 옛날 맛이야, 지금 맛이야. 똑같아.
8: 똑같아요?
11: 에이, 변함이 없어.
8: 그때는 참 이러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약 안 오면 못 들으시고 그랬는데.
11: 고맙습니다.
8: 아유, 제가 감사하죠. 30년 단골이신데.
2: 서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통한다는데요. 아귀찜 한 접시에 콩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귀살을 아낌없이 담아낸답니다. 사장님 손이 커서 맛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대만족.
12: 여기는 아구만 많이 줘요. 아구를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13: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아구 맛이.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고 아구찜 하면은 장항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2: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항읍.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 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나기도 하죠.

0: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일 곡물 출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항 미국 창고의 기능을 가졌던 공간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왕성하게 이 공간이 활용되었으나 장항체류소의 쇠퇴와 함께 이제 폐쇄가 되면서 공간의 기능을 상실했었어요.
1: 일제강점기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보관했던 곳, 현재는 지역민의 문화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 공간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창작 수업이 한창이죠.
2: 이제 꼬모양을 여섯 잎을 하나 한 잎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1: 다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섬유 채색화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3: 어쨌거나 좀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했지만 저희 좀 숨겨진 재능도 좀 찾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한때는 60만에서 80만 석의 수탈당한 쌀이 쌓여있던 곳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죠. 일제 수탈과 산업화라는 양면을 가진 장항의 역사. 현재는 삶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해가 품어준 풍요의 고장 서천. 청정 갯벌이 내어주는 푸짐한 선물과 인생의 참맛. 옛 모습을 간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곳. 위대한 유산과 넉넉한 인심이 흐르는 고향 같은 이곳은 낙낙한 고장 서천입니다.

0: 나는 피아예요. 피아 잠고 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1: P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0: 엄마, 엄마, 응? 응, 아까 이렇게 음식 오셔라.
1: Oh, this is really nice.
2: Yeah.
1: It's really nice.
0: 엄마, 맛있어.
2: 맛있네.
0: 맛있게 보인다.
1: She's very intelligent. She already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0: 뭐이 뭐이미 아니면 비야. 야 엄마 아빠 우리 레브 우리 패밀리야. 엄마는 맞아? 언니네 누가? 누나는 한 살이야. 누나는 엄청 귀여워.
1: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2: Noah is on top of Pia. Noah야, 안녕. 안 던지네, 노아야. 재밌어, 아니야.
3: 안녕하세요.
2: 저는 피아노와 엄마 박나연입니다.
1: 아빠 백가입니다. I'm originally from Finland. I was living in Norway around 10 years ago. Finally get the kids and they are healthy and fine and then you, I think you feel extra happy.
2: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이고 자연이랑 도시가 조화로운 곳이에요.

0: 이거 하고 싶어.
1: 이거 알았어. 이거 아이디어 뭐 알아보시면 내가 아이디어 했을 때, 오케이?
0: 이거
1: 있다. 애가 갖다 모은다. 다른 닭까지 나와야 되겠다. 애도 모두 무예요. 또 되게 많이 봐야 되겠다.
2: 아니.
3: 아? 피아야,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없어? 모자 써보고 싶다고?
2: Can I go and
3: fit
2: the hat? Yeah, yeah, of course. Mä teen tehtä vähän isomman nyt. Noi. Onko se hyvä? Ai, tykkääkö tehdä se noin päin vai? Tämä on kesälakki tämä kato. Kysytään äitiltä, mikä on hyvä. Onko se parempi?
3: Jeppo.
2: Kesällä on lämmin. Mun pitää lippalakin päähän. Onko se hieno noa? Onko se hieno? Onko se kiva näköinen? Onko se vähän liian iso sulle, onko?
0: No, that's a joke.
2: Okay.
3: Would you make the payment for the head?
2: Oh, okay, you decided? All right.
3: Yeah.
4: Are you guys members here?
3: Oh, yeah.
2: Bye.
3: Bye.
2: I'm a little bit impatient, so I don't like unnecessary waiting and waste of time. You know, time is like fluid. So,
5: I worked as a community leader. 국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에서 순차 통역이나 동시 통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슬로 대학에 두 달간 연구 방문을 왔어요. 사진만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실물이 사진과 같았고 제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2: So we had a good chemistry. It was very nice, pleasant to be together. It was a shotgun wedding. We got married with less than 1 year of dating.
5: 반대를 하셨죠. 그게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2: In their position, I would have been also very skeptical. Hasty decision.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my culture. We are living very far away, and also you are the only child.
6: 그 외국인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자체가 이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가
7: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핀란드로 공부하러 왔는데 노르웨이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좀 은듯하듯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랬고.
6: 그 너 월급 갤러리 가져와라. 건강 진단서 가져와라. 그 월급 복도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데 뭐 월급이 뭐 자칭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더라고. 나이에 이제 그 나이에 지 인생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0: 4년 전에 그때 갈 때가 피아 첫돌이었거든요.
1: 피아가 맛있어.
0: 피아 영상이라 이런 거 보면은 또 보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 손주들 이제 본다는, 다시 또 재회한다는 기쁨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두 개 만들어야 돼. 할머니한테랑 할아버지한테.
4: 할아버지한테.
3: 이거는 할머니 거, 조그만 거. 큰 거는 할아버지 거.
4: 어, 그렇구나.
5: 여기 잠깐만.
4: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누가 와?
3: 할머니랑 할아버지. 실로 면지기 히어놓지.
6: 반짝반짝 예뻐.
3: 가지도 있고.
4: 이거 부수?
7: 봐.
4: 어, 이거를 먼저 끼워야 되는 거네.
3: 예쁜다. 언제 히어? 언제 히어노?
8: 언더시 히어노. 언제 말하면
3: 돼요? 내일 저번 할머니. 전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4: 보기 잘하네.
8: He's in a climbing age now. He's
4: out. 아빠도 와주네. 같이 가봐, 아빠랑.
3: 고생 좀.
8: 자, out on.
4: 빵빵 어디 갔어?

0: 뭐 이제 빨리 짐 싸자. 어, 캐리어 들고 나오고.
1: 캐리어부터 좀 갖고 나오고.
0: 맞네. 인형도 넣자. 파란 피아 드레스하고 피아 신발. 이봐.
1: 뜯지도 못하겠네.
0: 어때?
1: 여기 제품들 맞네. 장난감을 어떻게 넣지?
0: 이게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떨까? 예.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1: 이것도 양말.
0: 이거 패커 양말인가 보네. 이것도 다 떼자. 쓸데없는 무게는 안 나가게. 이거 아주 그냥 우리 택배 이거 싸서 보내는 달인이 됐네 아주. 아이들 물건이랑 먹을 것들이랑 이런 거를 많이 보내거든요. 택배로 보내면 이 짐이 잘 갈까 막 걱정 노심초사 막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많이 챙겨왔어요. 몇 년 만에 지금 한 4년 만에 가니까.
1: 젊은 축에 속하니 이거 하지. 나이 먹으면 이거 짐 싸가지고.
0: 올해 7학년 됐는데.
1: 그럼 박스가 몇 개야 도대체?
0: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가방 하나 더 잘 캐리 한 여섯, 일곱 개. 한 일곱, 여덟 개 되겠는데? 개수로.
1: 할아버지 용량 초과다.
0: 끝이 없어, 진짜. 이거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같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다 오고, 커서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 모르는 게 많다 보니,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지면 좋겠네. 무엇보다.
2: 아이고, 이제 드디어 가는 거야.
0: 가네.

0: 너무 많은 것 같지.
1: 가자. 먼저 탈게.
0: 내 이맘때면 그거 있는 거야?
2: 오늘 출발해서 내일 잤네, 그지?
0: 왕거리 간다, 진짜.
3: 가방 올려볼까요?
1: 이렇게 해줘. 드디어 가네. 짐 너무 많아. 이게 비슷한 이거 같은데?
0: 여긴가 본데?
1: 어, 역시.
4: 오늘 예정된 비용 수업 시간은 13시간 20분입니다. 피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13시간 20분.
0: 인천공항을 가서 핀란드 경유해서 헬싱키에서 갈아타고 오슬로에 드디어 간다.
1: 드디어 간다.
0: 간물을 많이 통과했네.

0: 잘 도착했어요. 근데 비 온다. 아유, 비 오는데 우산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네. 우리 짐이 어디서 나오나?
1: 옆에 나무 붙였잖아, 이게.
0: 잘 따라가고 있음.
1: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0: 왼쪽으로, 왼쪽. 아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아이고, 애들 온다 했는데 어디 갔지?

0: 전화 한번 해보자.
1: 애들 안 보여.
2: 여보세요?
0: 어, 어디야? 어, 잘 찾았어.
2: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0: 왜?
2: 아니, 지금 노아랑 페카랑 밤에 막 열나고 토하고 아파가지고 상황을 계속 보는데 계속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어요. 어떻게 먼 길 왔는데. 아유, 고생이네.
3: 이건 뭐 난감하네.
0: 어. 나 어디 일로 나가는 거야?
2: 공항버스 타고 오면은 어 갈라고요.
0: 공항버스 타는 데가 어디야?
2: 보낼게요, 메시지로.
0: 빨리 적어서 보내봐, 일단.
2: 어, 알겠어요.
0: 돌봐자.
3: 이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네.
0: 어.
3: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이제?
0: 아우, 완전 산 넘어 산이네. 완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우리가 여기 몇 년 만에 오는 거고, 아,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3: 얼마나 아파서 못 나왔는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2: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빠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0: 공항버스 타고 오라 하니까 완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둘이서 찾아가야 되는데.
3: 일단 나가야 되지 않나?
0: 아니, 근데 모르지. 이제 감으로 가면 안 돼요. 맨 4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
3: 익스큐즈 미. We lost the road. So how to get there? How to, where, what station where is?
4: It will go outside.
3: Okay. 제가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외국에 뭐 어디 가서도 뭐 영어로 하면 되니까 뭐 거리가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렇지 영어로 하는 거지.
0: 30분 다 돼가니까 거의 오지 않겠나? 왔다.
3: Hey, up here. 사나갔다.
4: Next minute.
3: 여기 앉으면 되겠는데?
0: 아, 간다, 드디어.
3: 한 시간 정도 간다는데.
0: 이렇게 해서 또 버스 다 보는 거지, 뭐, 공항버스. 버스 봐라.
3: 대관령 목장같이 생겼네.
0: 우리는 공항에서 딱 나와도 아파트가 막 있잖아.

0: 내리야.
1: 빨리 나왔네. 아이고.
0: 아빠. 고생 많았죠?
2: 응.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
0: 지금 집에 있어요.
2: 병원 안 가도 돼?
0: 지금 일단 그래도 약을 먹었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
2: 그래, 이제 비 오고 하니까 빨리 가자.
0: 얼른 짐을 나르고 들어가야 피곤하니까, 엄마, 아빠.
2: 아유, 짐이 많아서.
1: 거의 24시간 만에 왔다요.
2: 또 정신이 없었네.
0: 같이 공항에서 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가세요, 먼저.
2: 지아야.
3: 누구야?
4: 와.
3: 할머니 왔네.
2: 우와. 할머니 피아 너무 예쁘다.
3: 피아 왔네.
2: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안아봐.
3: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진짜
2: 아팠어. 아팠어. 아유.
5: You had a good trip? Yeah. Very, very nice.
1: I hope my daughter, are you sick?
5: Yeah, it's unfortunate that me and Noah got sick, so we couldn't meet you at the airport. Yeah, I'm getting a little bit better, but Noah is still sick. Yeah, yeah.
2: 피아야, 할머니한테 직구강 소개시켜줘야지. 조심. 보자, 보자. 피아방, 보자.
1: 자는 건 어디서 자고?
2: 피아, 어디서 자니?
3: 여기 위에.
2: 위에,
1: 어떻게 자나 보자.
2: 아이고, 잘 자네. 노아는 어디서 자나? 이 방에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해졌구나.
3: 노아가 여기 자네.
2: 야, 노아가 여기 자고? 피아야, 피아야, 보자. 이리 와.
3: 샤라라라. 이거 뭐야?
2: 이거 피아 한복. 피아 한번 신어봐, 만나.
0: 한복 신발이네, 피아야, 한복 신발.
2: 오, 예쁘다. 이거는 누구 거게?
3: 누구 거.
2: 오, 잘하네.
6: 노, 이거 덕분이야, 나 와.
0: 우리 노아도 잘 맞네.
3: 고맙습니다. 뭐 더 있어?
2: 그냥 설명만 할게, 이거. 전기밥솥인데.
3: 피아 거야?
2: 결혼하고 오래됐잖아, 벌써. 나이 같지?
0: 세서. 이거 엄청 큰데? 우와.
3: 우리 거보다 더 크네.
5: Yeah, we need that. So thank you. Very nice.
3: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2: 아이보다 많이 웃는 거 보니.

0: 가자. 여보. 사이 좋게.
1: 이쪽? 이쪽인가?
0: 여기가 슈퍼 같아, 여기.
2: 아, 슈퍼야?
0: 응.
2: 얘들은 이거 다, 뭐야, 자기네 나라 말로 써놔가지고.
0: 어. 뭐. 슈퍼 가니까 되게 불편해, 그지?
2: 어. 우리 말, 말 모르면 까막눈이 되네.
0: 안 그래도 까막눈인데. 여기 이상한 소리 나. 디디디디디디. 뭐야?
2: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네,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취미 활동으로 이제 기록한 적이 꽤 됐어요. 프리미어 같은 거 좀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냥 1인 미디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찍어야지, 여기 있죠.
0: 가서 한번 앉아볼까? 근데 괜찮네, 배경이.
2: 네. 좀 낮춰야 돼.
0: 왜?
2: 이게 눈높이를 맞아야 돼. 이게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0: 응.
2: 한번 찍어볼까?
0: 응.
2: 공기는 진짜 맑고 자연이 좋아서 이게 뭐.
0: 딱 우리나라 가을 날씨?
2: 모든 게 평안한 그런.
3: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독자가 많아요? 어때요?
2: 구독이시길 왔습니다. 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0: 우리 딸 사는 동네가 어떤가?
2: 집주인이가 어떤가 한번 돌아볼게요.
0: 네.
2: 오, 이거 봐라. 그래미가 이현아이 같지? 차 대기하고 있네.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들이 설치해가지고.
0: 완전 로봇같이 보인다. 그지?
2: 분위기가 영 다르네. 영 멋있네. 진짜 여기 온 것 같네.
0: 노인들 차 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2: 안 예쁘니까, 이제.

0: 있어서 막 잘해가지고.
1: Hello.
2: Wow. My name is Ponyo.
1: Ponyo?
0: Ponyo.
1: Ponyo.
0: Yeah. How many kilo this dog?
2: How many kilo?
0: Care, care.
2: Yeah.
0: Care, breed. Care. How many live with the dog?
2: She's 4.5. She almost 5 years.
0: She.
2: I like your style. Where are you from?
0: Korea. Yeah.
2: Korea.
0: My daughter live here.
2: Ah,
0: Korea.
2: Yeah. Really cool.
0: Oh, nice place.
2: Yeah. Oh.
0: Okay.
2: Nice.
0: Thank you.
2: Thank you.
3: Bye.
0: Grandma, 쓰러졌다.
4: Mom, 차가워졌어? 장난 아니라. 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어머니 아프네. 또.
5: 소리가 들려?
0: 온 소방이 안 해.
6: 또. 왜 코리에다 하는 거야?
0: 엉터리 의사 같네. 벌파리 의사인가?
4: 이사야, 주소 맞자, 이제. 여기 주소 띠. 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인사는 비 아프네.
5: 비형 아파? 비형 어디 아파?
0: 어디가
4: 머리 부러졌네.
5: 어우, 머리 부러지면 큰일 나는데. 어.
0: 머리가 부러졌어? 좀 누우세요.
4: 따디다디도? 눈도 부러졌고.
0: 눈도 부러졌어요.
4: 부러졌어. 부러졌네.
0: 말이 많네. 웃기네, 할아버지네. 꼬록꼬록 소리가 나네.
4: 왜 부러졌어? 수술해야 돼.
5: 혜카, 우리 언제 밥 먹어? 언제?
7: 아, 비야.
5: 비야.
4: 너무 맛있어. 맛있게 보인다.
5: 우리가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줘.
4: 밑 아이가 왜 저래 누워가? 우리가 언제 밀로 되새겠어?
7: 아, I think we will eat in 10-15 minutes. 10-15 minutes, yeah.
5: 야, 할머니 배고파. 아빠한테.
4: 그럼 무슨 말
7: 한다? Some Korean, I understand. You are hungry. I understand some Korean, so yeah. 기도스.
5: 기도스.
7: She's our little translator now. 그라운드 비프 first. Then we add some of the vegetables that need a little bit more cooking time, like the beans. But corn they really like, so tha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0: is the non-alcoholic beer. What gives flavor here, without making it too spicy, it can be alcoholic beer too, but the alcohol will go away. 10 minutes, and then it's gonna be ready. Okay, seems like the food is ready. So it's, this is a Mexican, right, famous dish, chili con carne.
1: So, Mexico 음식이긴 한데, 노르웨이 스타일로 요리를 한 거예요. 따뜻한 식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페카가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0: And thank you for coming.
2: Okay. 잘 먹겠습니다. 오우. It's delicious.
0: Oh, well, I'm very happy you like it.
2: Thank you.
3: Yeah.
2: 아빠 요리하니까 맛있네, 그지?
4: 피아 엄마 좋아하는.
2: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1: 어, 엄마가.
4: 짜지.
1: 어, 알았어.
5: 빨리 빨리 줘.
2: 맥주 이런 건 없어?
1: 아빠 맥주 드시고 싶어요?
2: 자, 우리 치어스 한번 하자.
0: 건배, 건배.
2: 건배.
0: 건배.
1: 짠.
2: 아유, 너무 잘 왔지?
1: 비행시간도 너무 길고 힘드셨으니까 휴식을 하러. 네.
2: 우리가 잘 모르잖아.
1: 좋은 데가 있어요. 나중에

0: 보세요.
1: 피아 잘 먹어서 잘 먹고 싶습니다.
2: 가자.
3: 가자, 너와 또 가자. 날씨가 좋네. 어. 응.
2: 노아야.
3: 노아야. 우리 저기서 트램 탈 거예요.
2: 여기.
3: 저기 트램 온다. 이미 와요. 그냥 가면 돼요. 네.
4: 앉았네. 어디 가는데 이 트램 타고 가지?
1: 언제 나왔어?
3: 저희 아빠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북유럽을 체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모시고 가는 걸 계획했죠. 피로를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죠. 네.
2: 피아야, 한국에는 이런 버스 없는데, 이렇게 길다란 버스도 없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없는데.
1: 제일 긴 버스야?
2: 응.
1: 제일 긴 버스나?
2: 응.
1: 내일 노르웨이에 있는 거야, 같이.
2: 응. 몇 번 자고 갈까, 한국에?
1: 한국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2: 응.
1: 그러면 한국에 가지 있었도록.
2: 너무 많이 있네. 왜?
1: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서 그랬지.
2: 네가 아이고 피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는구나.
3: 여기 오페라 하우스 보이네요. 여기 버스가 여기 서면은 이제 내릴게요. 여기서 이제 내릴게요.
1: 내리자.
2: 내리자. 갈매기.
1: 하?
2: 그 날아가는 갈매기.
4: 자전거 타고 뛰고 뭐.
1: 빨리.
4: 여기 오페라 하우스잖아.
3: 아니 그거는 이제 뭉크. 이거는 뭉크 박물관이고.
4: 이게 뭉크.
3: 그리고 이거 뭐야? 저기 이거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1: 맞아.
2: 바다 보이네.
3: 저기 백조 가네, 백조. 보여? 큰 새.
2: 진짜 백조야?
3: 저기 백조.
2: 근데 저렇게
3: 엄청 크지? 노르웨이 온 실감이 나요, 아빠.
4: 백조가 굉장히 빨리 가네.
2: 바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1: 어디 가는 거야?
3: 이제 거의 다 왔어.
4: 저 봐라, 저 할아버지 저기 뭐 있다, 저기.
2: 저 여기 뭐야 이거?
3: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다 왔어요.
2: 여기?
3: 피아.
2: 바다 위에?
3: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너무 크죠?
1: 네.
3: 바다 위에 떠 있는 오슬로의 명물 사우나예요.

0: 오신 걸 환영해요.
1: 물 위에 떠 있는 사우나.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라 너무 고생해서 이제.
2: 우리는 사우나라면 큰 집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1: 한국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죠. 노르웨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우나를 안에서 하다가 이제 좀 더우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식히기도 하고 물에다 발도 담그고 하면서 식힐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가 물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아, 그래서 여기 있구나.
1: 진짜 사우나를 체험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물에.
3: 몸에다 물 좀 담궈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안에 가서?
1: 아까 물 속에 들어가려고요?
3: 좀 자꾸.
1: 그러면 그 수건을 옆에 놔뒀다가.
2: 빨리 와.
3: 물 담그기만 하면 되지. 나도 들어올래?
1: 깜짝 놀랐어. 안 뜨면. 노아는 뜨거운 바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게 물을 뿌리면 이제 수증기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습식 사우나가 되는 거죠.
2: 나온다. 돈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여기는 너무 뜨거워.
4: 왜 이렇게 뜨거워?

0: 그럼 이제 사우나 좀 즐기세요.
1: 바다 중간에 있는 것 같네. 바다 있는 것 같아.
2: 새로운 경험이 하니까 좋네. 왜 막 뜨거우냐?
3: 나는 땀이 많이 났는데. 등들이. 땀이 줄줄줄 나야지.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볼까? 뜨거울 것 같은데. 조금만 뿌리는 거야. 한 바가지 떴어.
2: 물에 잠깐만 들였다.
4: 할아버지.
0: 이리 와.
4: 뭐야? 수영 가는 거야, 거기?
2: 발 좀 담궈 볼까?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0: 아이고.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1: 빨리 응. 빨리.
2: 시험 있어?
3: 아유, 아빠. 아빠 좀 혼자 하셔.
4: 무리하게 그냥 꼴짓을 한다. 네.
3: 아직 그 얼음 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5: 괜찮아.
6: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시원하고. 아, 이게 바닷물 느낌도 좋았고. 세계 테마 경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즐겨보는데 갈증이 해소됐다 할까? 나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7: 네.
6: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7: 얼마나 차갑겠어요. 근데 금일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아, 못 말리는 마성쟁이?
8: 등까지 들어갔네.
9: 민준이 놀래가지고.
5: 괜찮아.

0: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 같이 놀까?
1: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2: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3: 잘 부탁해요. 어, 어.
0: 자.
4: 엄마 올 거야. 제발 좀 빨리 와라.
0: 벽이 예쁘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 어? 뭐야?
5: 어야.
6: What can I help you with?
4: Americano too.
6: Americano too. Okay. I start with that.
4: And. Thank you so much.
0: 맛있다. 카페 좋네. 예쁘고.
7: 중동이 되는 거.
8: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경!
0: 드디어 또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네.
0: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이좋게 함께 하고는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도 남편을 이해 못하겠어.
0: 지금? 아, 그래요?
3: 20년을 넘게 만났고, 아이 5명을 낳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 아, 모르는 사람 같아요.
0: 네. 남편은 혹시 주리 씨를 이해한다고 하던가요?
3: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노력하러 없지. 네, 그렇죠.
4: 저도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까지 해서는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간혹 보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0: 있습니다. 네.
5: 베스트셀러 제목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0: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네.
5: 이게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번역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아,
6: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네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까요.
0: 저 행성 자체가 다르니까.
4: 그렇죠.
0: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3: 맞아요. 있죠, 있죠. 분명 제가 제 뱃속으로 나왔는데.
4: 나왔는데.
3: 정말 모르겠어요. 이 외계인들 5명. 이 5명이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7: 부모도 끊임없이 자신과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0: 맞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겠는데 자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8: 둘째님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9: 뭐 풍경수술 이런 얘기는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10: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4: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10: 무슨 생각이었어?
0: 나 생각하는 게 안 돼. 생일에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에 괜찮아.
2: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0: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테리가 이렇게
6: 맞아요.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교육 누가 하면 더 잘할까? 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좋은 조합인 게, 쌤씨 같은 경우는 아들 둘, 그리고 저도 딸 둘, 동성부모죠. 네. 그리고 이성부모인 정규씨, 네. 정규씨 딸 둘, 그리고 주리씨는 이제 아들만 다섯.
3: 아들만 다섯? 네. 오, 저는 이제 남편 포함 여섯.
0: 진짜 많아.
3: 큰 네. 아들 포함해서 여섯. 네.
4: 그냥 이제 우리 주리씨를 그냥 주리씨라고 부르면 안 되고, 거의 뭐 정주신이다.
0: 아, 정주신?
4: 네.
0: 진짜 어떻게 키워요? 아니 어떻게 키워요? 사실 둘도 힘들잖아요.

0: 연령제 세대.
1: 손을 어떻게 키워요? 예.
2: 네. 완전히 리스펙.
1: 아니, 저는 뭐 다 리스펙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했고.
3: 아니, 저희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묻지 않은
1: 그래서 그 보물들이 저에게 왔고. 네. 주어졌으니까, 예.
4: 근데 주디 씨가. 남자 여섯.
0: 여섯.
4: 혼자.
0: 그렇지.
4: 그럼 또 성이 달라서 성교육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아내도 아무래도 아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제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5: 그렇죠.
1: 생리하고 나면 그 혈이 묻은 게 조금 이제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이 피 뭐야?
5: 맞아. 뭐라고 대답했어요?
1: 야,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대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납니다. 코피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5: 근데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딸들이지만 딸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볼 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나 주리 씨 같이 이성 자녀 성교육 이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6: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5: 처음 해요. 처음
6: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으면 저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하거나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꺼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7: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별보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성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이게 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몸에 대한 변화가 오니까 막 궁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조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가 아, 나 가슴이 좀 아파 이랬을 때 그게 가슴 멍울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얹혔나?
5: 체했나?
0: 아니면 넘어졌나? 좀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아가지고 야 이게 참 이성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그때 실감했거든요.
1: 아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쪼물딱 하거나 뭐 쭉 잡아당기기도 하거나 돌아다니는 팔찌를 거기다 걸면서
0: 근데 이게 뭐
5: 이 게임처럼 이런 거 있잖아
1: 그것처럼 이것도 팔아라 어머나 그런 장난을 치는구나 네.
6: 그 부위가 좀 신기한 부위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1: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그렇게
6: 맞아요 실험을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해서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좀 타일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좀 필요하죠 네.
5: 자 그렇다면 결국엔 성교육은 동성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7: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아이하고 왜 친밀해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그 동성 부모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험했다고 다 말을 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하고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5: 쌤 씨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컸는데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4: 저는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그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게 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애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4: 엄청 친해요. 성관계 뭔지 아냐고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윌리하고 벤틀리 이리 와보라고 뭔지 아냐고. 뭐 대략은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게끔 그치. 이 약간 문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5: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0: 네.
5: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아들은 속마음 궁금하네요.
1: 이런 거 되게 네. 떨려.
2: 그러니까.
1: 되게 떨려.
3: 집중이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오빠는 여자가 아니라가지고
4: 엄마요. 동방이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가.
5: 확실히 엄마가 동성애다 보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0: 아빠도 속상하겠다.
6: 저는 아빠요.
0: 오, 근데 또
6: 동성이니까
0: 아빠가 편하군요.
6: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3: 가끔씩 너무 과하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히 안아주면 되는데 엄청 꽉 안아주거나 하면은
7: 이게 아빠한테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6: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해.
0: 엄마가 싫어한다고?
6: 밥 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8: 아 애교 안 부리면 밥이 안 나와 집에서?
6: 아니 맛없는 거 이제.
0: 귀여워.
6: 소중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뭐 폭경수술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안 하고 다 아빠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7: 공감할 수 있는
6: 두 번째는
7: 보호자한테
6: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3: 나중에 생리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8: 지아의 얘기도 이렇게 부모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4: 그건 생각을 해봤는데
8: 이렇게 다 여기
4: 있는
9: 거니까 네 정말 알고 있었어?
1: 우리 나가 있었는데
3: 근데 뭔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9: 솔직히 얘기 안 한 것도 있겠네
3: 아니야 솔직히 얘기했어
0: 알겠어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7: 감이 좋아요
0: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1: 누구냐?
8: 굉장히 갑자기 공손해지는 느낌.
10: 잘하고 하면서 경험 많이 쌓고 똑똑하고 예쁜 지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짜증나도 어려워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9: 다은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은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6: 엄마, 네, 좀 더 다가가게 해줘.
0: 네. 아이들도 성이 다른 부모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2: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월경 얘기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0: 생일은 어떻게 했어, 아빠? 아빠, 생일이 돌아와줘.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네.
12: 그런데 우리 정유 씨하고 주리 씨가 어떻게 해요?
1: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 같은 거나 장난이라던가 이런 건 저한테 다 편하게 해요.
13: 아까 이제 VCR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킨십을 어색해하거나 이제 2차 성징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도 좀 느끼게 되고요. VCR에서도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 시선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지고 언제나 누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얘네가 변하겠어? 얘네들의 성향은 원래 이런데 변하겠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섯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어서 이제 사춘기도
0: 차라리 와라 사춘기가
1: 그냥 조금 독립할 애들은 독립하고 알아서 혼자 할 애들은 혼자 하고 엄마를 내버려둬라.
0: 야, 근데 많으니까 이런 게 좋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사춘기여서 독립해라.
14: 사실 이 시기는 부모하고 성이 다르냐 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하고 이제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것이 그 시기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동성인 부모하고도 사실은 말이 많이 줄어요. 비밀이 생기는데 이 비밀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공유.
7: 진짜.
0: 친구한테.
13: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야 네가 자라가지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0: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13: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라도 야 그래도 지금 네 몸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정...

0: 정도로 중립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1: 호주에서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부분 성교육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2: 기회.
1: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 진행도 기회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신뢰
2: 맞아.
1: 있기 때문에.
2: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1: 그쵸?
2: 물어봐주면
1: 그쵸?
2: 감사해요. 예.
1: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2: 맞아요.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회다 싶어도 입이 계속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성자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죠.
3: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오면 엄마는 눈을 어디다 댑니까?
2: 궁금해.
3: 듣기 싫다는 거지. 만들어. 듣기 싫어 이래게.
4: 이 녀석이 진짜!
5: 엄마, 받아줘!
2: 이렇게.
6: 수건은 감고 나왔네.
2: 근데 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3: 던졌어요.
2: 던졌어요. 난 타잔이다.
3: 근데 집에서 주리 씨네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2: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저렇게 다 벗고 다녀요, 다.
3: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그나마 우리 첫째 있잖아요, 우리 첫 아들. 12살, 우리 5학년. 걔는 그래도 이제. 나올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거나 나올 때 이제 그 갈아입을 옷을 들고 나가요.
3: 누가 가르쳤어? 아니면 스스로 갔다
2: 해? 스스로.
3: 세상에.
2: 걔는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그냥 다 벗고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참 눈치가 없어. 그냥 뭐 5대 똥 싸면은 그냥 거기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똥 씻겨요.
7: 네.
2: 그리고 넷째도 따라 들어와.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우리 둘째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들.
3: 저도 제가 볼일 볼 때 다 들어와요 제 앞에서. 그리고 첫째는 막 빵 먹고 제 앞에서.
2: 그래서 진짜 집에서는 왠지 저만 좀 갖춰 입어야 되는 분위기?
3: 아 오히려
2: 여기는 그냥 남탕이에요. 남탕이고 이 남탕에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오고 막 뒤에서 막 몰래 이렇게
3: 속옷
2: 챙겨 입고. 저는
3: 그래요?
2: 그런 분위기죠.
3: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하고 홀라당 나오는 아들과 엄마의 역할을 정주리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을 드리고, 쌤 씨가 아들 역할을 할 텐데.
2: 쌤 씨가 아들이에요?
3: 네, 쌤 씨가 이제 아들 연기를 어디 가능하세요?
8: 아들 툴이 떠보니까 자신있죠.
3: 그래요?
2: 샤워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네가 그렇게 자신있는 몸은 아니잖아. 엄마 말 듣고 있니?
8: 아, 또 왔어.
2: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눈을 어디다 두라고. 진짜. 몰라.
8: 엄마, 타자.
2: 어머, 야. 팬티 입어. 아이고, 너 진짜 그게. 아빠 거 닮았네?
3: 야, 정주리 씨 딱이네. 정주리 씨 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일상이라서 정주리 씨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 그냥 일상이죠.
3: 그니까.
2: 우리 쌤 씨 집도 그러지 않아요?
8: 우리 애도 똑같아요.
3: 똑같아요. 아, 이거 어쩌지.
8: 거기 화장실 앞에 팬티 다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서 씻고 수건 이렇게 다 말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3: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도 딸인데도 그냥 다 벗고 다녀요.
0: 저희 딸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렇게 네.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3: 다음 상황도 있습니다.
9: 우리 빨리 옷 갈아입고 슬라이드 타러 가자.
10: 응, 엄마.
9: 어머, 맞다.
3: 자세히
9: 너 4살 넘었지? 너 아빠 안 계신데 혼자 잘할 수 있어?
3: 곤란하죠.
9: 수영복 앞뒤 꼭 구분해서 입어야 돼. 모르면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고. 알았지?
11: 불안한 상황이야.
3: 오빠 도와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 남편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2: 네,
3: 저는 뭐든지 다 제가 딸들을 데리고 뭐 사우나, 목욕탕, 워터파크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떤 곳에 그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1: 아, 그래요?
3: 네.
11: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고, 만 4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3: 네.
11: 사실은 이제 4살, 5살 넘어가고 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네. 이제 언니를 교육시켜 놓자.
3: 아.
11: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아빠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안심시키면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3: 아니, 저희 남편도 놀이동산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딸이 한 여섯, 다섯 살 때가 여섯인데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0: 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테리가 이렇게 빡 이렇게 남자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 얘 안 되겠다 이제 내려가.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0: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때부터는 아 얘 같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2: 그 1, 2, 3는 뭐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화장실 가거나 씻거나 하는데 우리 넷째 같은 경우는 5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자 화장실을 제가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은 혼자서 그
0: 아직은,
2: 처리가
0: 아직 안 되죠.
2: 소변이 튄다거나 맞아요. 아직 그게 완벽히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근데 뭐 이렇게 남자들 왔다 갔다 해도 막 빨리 들어가. 빨리 가자 엄마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얘가 좀 더 작아 보이면 조금 더
0: 더 오랫동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3: 저도 이성 자녀를 키우다
0: 샤워실도
3: 보니까,
0: 어떡하죠 샤워실도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미리 아이들한테 혼자 용변 보는 거 뒤처리하는 걸 좀 가르쳐서 혼자 하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4: 근데 부모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정확하게 있죠.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5: 사실 이렇게 그 경험을 한 동성 부모가 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리대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경험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네. 내가 경험한 것처럼.
3: 그렇죠.
5: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2: 저도 알면서 그래요. 머리로는 진짜 분명히 알겠어.
0: 용기가 안 나?
4: 그쵸.
2: 용기가 안 나서.
4: 그렇죠.
3: 근데 이렇게 좀 어색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0: 아~
3: 예를 들면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오늘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0: 불편해. 이거 싫어하죠. 난 한 번에 숙제를 끝내려고 와다다다 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3: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이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성이 달라서 해줄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딸들한테 남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남자니까 그걸 더 잘 알잖아요.
4: 맞죠. 우리 와이프도 윌리엄 벤틀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 이성에게 이게 다가가는 그 태도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았으면 뽀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3: 네.
4: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성 입장은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4: 손 잡았으면 손만 잡는 거다. 솔직히 그거 다른 시선에서 그 경험자로서 그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저도 뭐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제 여성 신체에 대한 존중은 또 이렇게 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0: 것들 그리고 왜 많이 낳았는지를 설명을 왜 5시나 낳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아이들
6: 궁금하긴 해요.
0: 우리도 궁금해요.
2: 네.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아이가
0: 너무 사랑했나요?
2: 아이가 사랑했나요?
4: 아니 여기 다 사랑해요.
0: 네네.
2: 맞아요. 근데 맞아요.
4: 5명은 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0: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예. 네.
2: 저 사랑한 거 비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0: 아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사랑이네요.
2: 네, 많이 사랑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6: 저희 첫째 진리가 지금 4학년인데 언젠가는 월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부끄럽고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전. 여러분 함께 가시죠.
0: 정기 아빠 오늘 도전을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6: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마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떨려. 아 어떡하지?
6: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생리대가 혹시 어디?
7: 네, 저 오른쪽으로 가시다 끝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6: 아 그쪽으로?
7: 네.
6: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여기 다 모여 있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5: 종류가 진짜 많아요.
2: 종류가 정말 많아요.
8: 어렵더라고요.
6: 아니한테 전화.

0: 아, 땀 난다 진짜.
1: 역시 아빠들은 다 저러신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다 사든가.
2: 목욕은 네. 제일 비싼 거 사라고 했어요.
1: 맞아요. 역시 네. 아빠야 아빠.
2: 사장님 혹시 그 검은 비닐봉투 이런 거 있을까요?
3: 검은 비닐 사용 안 하고요.
2: 예.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지 살짝.
1: 네. 예. 어쨌든 뭐 생일 공연 성공했습니다. 잘 샀을지가 궁금한데요.
0: 여러분 생리대 사는 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미션 성공입니다.
4: 그러면 내친 김에
5: 집으로 가는 건가? 네.
4: 첫 속옷.
1: 야, 근데 제작진이 또 시켰네. 속옷도 사보래요. 속옷 사보래요.
6: 어려운 미션이 많네.
0: 좋아요.
7: 아니 외국에서는 딸이 크면 속옷 선물해주기도 하거든요.
2: 속옷 세트. 아, 잘 살 수 있을까? 아, 여기 속옷 전문점이 있습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그, 저희, 소녀? 속옷? 아, 그렇지. 브라운 사야 되겠죠? 아, 되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땀이 많이 나네. 아, 뭔가 또 이렇게 하트 사오면 또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8: 문자도 있어요.
5: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1: 맞아요. 예. 여자친구 아내 속옷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2: 사장님, 근데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혹시 막 까끌까끌하고 혹시라도.
8: 아니요, 순면이랑.
1: 근데 네.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소재를 체크하다니. 와, 처음 봤어.
2: 아빠들이 이렇게 좀 와서 사고 해요?
8: 아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그죠. 대부분 네. 엄마들이 네. 오시죠. 예, 일단, 예, 이걸로.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속옷까지 미션 완료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아, 깜짝 놀랄 것 같아. 어, 아빠, 나 울려! 막 이럴 것 같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9: 아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사고 그랬어?
1: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2: 아, 역시.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 아니 정규 씨 진짜 아니 사본 사람처럼 어떻게 잘 샀어요?
2: 제가 누나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누나들이
1: 심부름?
2: 너 이제 이거 해봐야 돼.
10: 야
1: 트레이닝.
2: 너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1: 근데 실제 도움 되네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딸들한테도 사랑받고.
2: 근데 진짜 아내 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5: 근데 속옷은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5: 예,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1: 속옷 와이프의 속옷을? 오. 아 근데 아내가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은 제가 입는 스타일만 입어서 처음엔 네, 반품을 저는
7: 영수증 반품. 무조건
1: 네, 영수증 무조건
2: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1: 청구 교환권 청구
2: 그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7: 아니, 저도 아내 것도 사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청구 잘못 사오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1: 잘못 사서.
7: 근데 그 뒤로 확실히 정리 확인하고 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저는 성격상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생리성 심할 때도 폐에 따뜻한 물 주문이도 얼른 적도 있고.
1: 그렇게 해줘요?
2: 이야, 따뜻한 멋있다.
1: 아,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윗해요. 쌤 씨가 보면.
11: 저도 초경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변 또래보다 조금 빨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1: 5학년 좀 빨리
11: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래서 초경을 시작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를 그대로 벗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장면에 저는 생각이 나요. 너 이제 시작하네. 이제 저희도 엄마도 너무 당연하게 반응을 해주셨고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저한테 주리야 하더니 딱 목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한테 선물해줄 목걸이를 차고 계셨어요.
1: 그래서 최고 자상.
11: 이제 그때 그 목걸이를 제 목에다 이제 걸어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씨도 아마 좀 딸이 곧 시작하면은 네. 그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진짜 잘 참고할게요. 네, 와 너무 멋있다.
11: 네네.
1: 뭐 생리, 몽정, 발기, 브래지어 같이 성이 다를 때 좀 다소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부모가 어떤 태도와 단어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까요?
5: 뭐 월경이든 몽정이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과학적인 정보로 얘기하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브래지어도 뭐

0: 여자의 속옷에 한 이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말이나 손수건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부모도 자꾸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1: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과학 수업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2: 우리 주리 씨는 어때요? 이제 아들 오영재의 사춘기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3: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몽정 같은 게 애들이 다 때로 하다 보면은
2: 계속 깜짝 놀래.
4: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3: 저도 최대한 진짜 담백하게 하고 싶거든요.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너 고추 털렸니? 그냥 이렇게 고추 털렸니? 그러니까 날 때 되지 않았니? 안 났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담백해 보여요?
2: 아, 지금 되게 떨리는 거 느껴져요.
3: 아, 떨렸어요? 나 지금 되게 최대한. 맞아, 눈도 못 마주쳤어. 아, 맞다.
4: 많이 긴장했어요.
2: 실제 사실 우리 엄마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경의 털 났니? 다섯 번만 연습해 봐요.
3: 은경의 털 났니?
2: 다섯 번.
3: 은경의 털 났니? 은경이 털 났니? 알아서 네 방 네가 치워.
2: 갑자기 은경이랑 아이도 망치는 거
3: 아니야? 털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2: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 금지. 요 역할을.
3: 나 계속 할 거
4: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2: 그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모가 당황해서, 글을 뱉는 순간 여지없이 땡 소리가 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4: 네.
2: 예. 자, 레디, 액션.
3: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4: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3: 무슨 생각을?
2: 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4: 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2: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4: 없어.
2: 아, 그게 생각하는
4: 거예요. 아, 음을 안 하려고
2: 하니까. 어려워요.
4: 아, 이게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5: 맞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이게, 아, 아빠가
2: 당황했구나.
4: 어떻게 될지 알았어.
5: 그렇게 이거 꺼내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위축되니까.
2: 망설이지 말고.
5: 같이 사러 갈까? 고르러 갈까?
4: 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았어.
2: 네.
3: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4: 와, 우리 주리가 정말 드디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큰 거야. 너무 소중하고.
2: 아,
4: 말이 막힌다.
2: 본인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4: 정리가 안 되네.
5: 길어져.
2: 아까 선생님 알려주셨잖아요.
4: 아니, 이거 세명한테도 한번 시켜봐.
2: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리 씨가, 엄마를 하고 아들 역할을 쌤 씨가 하는 거예요. 주리 씨가 아까는 이제 엄마였으니까. 아까는 이제 딸이었으니까.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어? 아니. 잠깐, 모르죠?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4: 아니, 잠깐만. 아니, 이해는 이해인데.
6: 일단 화가 났어.
5: 일단. 아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3: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1: 그, 운동 안 하고, 쉬기만 하고, 생리 한다고 하던데?
3: 아, 생리 현상.
2: 생리현상. 내가 한번 해볼게.
1: 엄마, 그 체육 시간에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가끔 운동 안 해?
2: 여자애들은 남자랑 다르게 한 달마다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 그럼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땐 좀 쉬게 해야 되거든.
1: 근데 가끔 나도 배 아플 때 그때 뭐 치지?
2: 우리가 변비라서.
3: 변비요?
2: 깔끔하게. 변비 고쳐줘. 물 많이 마시고 과자 먹지 말아요.
3: 맞아, 명답이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
2: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지금처럼 담백하게 여자애들은 사춘기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그 월경하면은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성장과정이랑 툭 얘기해주는 거죠.
2: 주리 씨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3: 할 수 있어요.
4: 엄마, 아, 나 진짜 체육 시간에 보면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래. 왜 그래?
3: 여자들은.
4: 여자들은. 엄마 왜 그래?
3: 여자들은.
4: 엄마 왜 그래?
3: 여자들은.
2: 죄송한데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0: 기억을 못하면 안 됩니다.
1: 저 지금 엄마 무서웠어요.
2: 바로 들어가려다가 따먹었어요. 어떡하지?
0: 잊어버렸어요.
3: 여기는 뭐 완전 성교 캠프네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예. 오늘 연습을... 시간상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네. 그냥 안 보내는데.
3: 그런 것들을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리는 여자아이만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남자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0: 그런데 이렇게 부모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성별이 달라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시잖아요.
4: 만약에 내가 싱글 대디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넉살 좋은 이모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모들과 이미 좀 이렇게,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5: 저 호주에서 그 이혼 가정 학교에서 늘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시선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한국도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6: 친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이거는 이제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뭐 육아 강좌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0: 자,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성교육을 받는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7: 안녕하십니다.
8: 오래 가서 와. 손 씻고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예림아,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면 그렇게 좋아? 재밌어?
9: 스트레스도 풀리고.
8: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
9: 네. 할머니, 오늘 제 친구 그 선영이가 그 오늘 생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생리를 언제 할까요?
8: 언제 할까요?
9: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4: 또 친구들이. 네.
9: 그거를 많이 먹으면 생리 더 빨리 해요?
8: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9: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에 배가 계속 아프잖아요.
8: 그래.
9: 그것보다 생리통이 더 아플지.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8: 생리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9: 왜요?
8: 그거는 이제 예림이가 좀 바꾸면은 할머니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0: 이제 AI한테 궁금한 게 있었군요.
10: 네. AI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0: 근데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X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네. 저도 남편보단 X랑 더 많이 하거든요.
9: 잘 물어보진 않고 가끔가다 X나 X에 검색해요. 할머니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8: 겁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내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0: 야, 할머니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4: 그래도 이 배우려는 의지도 네. 있으시고 네.
3: 의지가 있으셔.
6: 저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3: 네.
6: 양육을.
3: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니까 실제로 맞아요. 조부모님들이 다 많이 키우세요.
11: 야전신 내서 왔어. 너가 대전서 왔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뚱뚱한 이뻐요?
12: 손님 들어봤어요?
11: 못 들어봤죠.
12: 못 들어봤어요?
11: 훈련을 위해서
8: 한번 선정을
11: 받았다.
8: 네. 올라가러 갑시다.
11: 예.
8: 선생님, 안녕하세요.
13: 아, 어서오세요.
8: 네, 고맙습니다.
13: 이쪽에
8: 네.
13: 앉으세요.
8: 네.
13: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0: 할머니들 성교육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13: 저는,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성교육 하면,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지 떠오르는 단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14: 저는 잘 모르겠네요.
13: 부끄럽죠? 부끄럽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8: 저는 예림이가 가끔 물어요. 네.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0: 자, 이제 퀴즈부터 풀어볼 거예요. 한국 여성의 초경. 혹시 우리 할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은 몇 살 때 하셨나요?
1: 저는 17살. 16살, 17살.
0: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초경 연령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약 1.2세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짜자잔. 이번에는 모두 다 맞추셔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년이 부족하면 월경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10번 가서 데이트 신청해.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2: 네, 지금도.
0: 지금도.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2: X예요? 뭐, 네. X예요?
0: 자,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 사춘기를 위해서 저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림아, 할머니 오늘 교육 잘 받고 왔다? 예림이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할머니가 얘기해 줄 수 있다?
3: 진짜요?
2: 그래. 공부 하는 데 물어봐.
3: 응.
2: 우리 사랑해.
4: 너무 예뻐해 주시네요.
5: 아, 저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3: 잘해요.
4: 진짜 손녀를 위해서 성교육하러 공부하러 가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
6: 이거 찐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찐심 있는 사랑은 다른 거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사실 이 사랑은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4: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통하죠.
7: 맞아요. 네.
4: 아들 다섯을 키우다 보면 솔직히 이렇게 신체 변화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너무 이제 힘에 부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얘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림이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내보이는, 마음을 좀 내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8: 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 아이들, 그 친구,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없으면 뭐 성교육 책 같은 거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의 각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4: 결국엔 보면 가족의 형태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6: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한테 밥 먹으러 언제나 아빠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언제나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언젠간 이 성적인 뭐 질문이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면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자유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퍼내는 거예요.
5: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리뉴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너 발랑 까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그 차이가 아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8: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4: 아, 짧아요.
8: 네, 그렇게 최대 1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게 시한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 아빠는 나를 항상 응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것을 아이가 믿고 느끼면 사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4: 자, 우리 이성 부모인 정규 씨 주리 씨 오늘 어떠셨나요?
9: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4: 저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했었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내가 비빌 언덕이니? 이 말을. 만만한 게 나고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치대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좋아했는데 또 오늘은 이 비빌 언덕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5: 아이를 지키는 건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말할

0: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충분히 안전한 관계이죠. 그걸 받침 삼아서 힘든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1: 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그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키우느라고 매 순간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마음만큼 당당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모든 양육자 여러분 힘내세요. 누구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3: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여러분 곁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2: 자, 미스킴.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4: 부장님이랑요?
2: 자, 우리 장팀장. 너도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4: 아니,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해.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5: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4: 어둡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6: 그래,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0: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1: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4: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발로 들어.
7: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0: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9: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0: 데이비드 커퍼필드.
9: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0: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9: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11: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9: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9: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9: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9: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0: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션이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 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될것 같은 걸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할수 없다는 생각. 이할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인생 수업료.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0: 오늘은 평창동에 왔습니다. 평창동.
1: 멋지고 좋은 집이 네. 많기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0: 맞습니다. 여기 뭐 스타들도 많이 살고 최근에 같이 네.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우리 이효리 씨도 여기 어디 산다고
1: 어딘가에 사시잖아요.
0: 산다고 하던데.
1: 네. 네. 검은색 담장 있는 집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0: 여기 아니에요?
1: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이 동네 부근에서
0: 여기인 것 같은데요?
1: 눌러볼까요?
0: 눌러보세요.
1: 이건가?
0: 나 이런 집에 아니 와본 적이 있나 내가?
1: 여기 와보신 거 아니에요?
0: 글쎄 예전에 뭐 한 번 본인가?
1: 근데 여기 되게 갤러리 입구처럼. 네.
2: 잠시만요.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0: 여기 맞나 보다. 누구세요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1: 집이 넓어서 오시는데 좀 걸리나 보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오,
1: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이 노출한 곳까지.
1: 오늘의 백만장자님.
0: 아, 많이 부족합니다. 어,
1: 네. 아니, 아니던데. 전혀 안 부족한데. 네. 집이.
2: 대부분
1: 이런
2: 다
1: 집에,
2: 아니었네.
1: 이런 집에 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0: 아, 아닙니다.
1: 오늘의 백만장자,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쁜 일 빼고는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세창업가 조준기입니다.

0: 현장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2: 아, 반갑습니다. 예.

0: 나쁜 거 빼고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한다라고 연쇄 창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하셨나요?
1: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작게는 식당에서부터 네. 그다음 이벤트 회사,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멘탈 쪽 관련된 비즈니스나 곤약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좀 다양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0: 아니 뭐 다른 건 이해하는데 마케팅에서 곤약 공장이 조금 그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1: 뭐 한참 잘 됐을 때 제가 네. 생각대로 잘 됐을 때는 매출 한 1,000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0: 연매출.
1: 네네네. 그래서 뭐 곧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0: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 안에 좀 구경도
1: 아 네네네
0: 해봐도 될까요?
1: 조금 그렇지만 예, 예. 하여튼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네.
0: 설렙니다.
1: 아유, 별 말씀을.
2: 와.
1: 여기야.
2: 이미. 이야. 와.
1: 테라스 먼저.
0: 테라스.
1: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2: 아, 고기 구워 먹고 차 드시고 네. 하시는 공간이구나. 운동장 아니에요? 어린이 네. 운동장 같은데?
0: 야, 근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평창동이. 자연이 또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2: 아니, 근데 그 사업을 한 1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네. 그 초인종 눌렀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네. 좀 젊어 보이셔서.
0: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2: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제가 지금 장훈 씨보다 한 살 많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네. 저 본 적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한 2년은 저를 보셨을 텐데.
0: 제가요?
2: 어디서요?
1: 네. 저 중학교 때, 장훈 씨가 1년 후배입니다.
0: 아, 휘문중학교 나오셨어요?
1: 아니요, 전 설린중학교 나왔어요.
0: 아, 선배님 맞습니다. 선배님 맞는데 네. 제가 저랑 아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오, 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네.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선도부였다 보니까.
0: 아, 아 예, 예.
2: 그러니까 보셨나요?
1: 분명히 봤죠. 키 엄청 크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봤고. 저희 선도부가 입구에서 이렇게 딱 배지하고 이름표를 잡거든요.
0: 예, 예, 예.
1: 네, 야구부여서 등치도 크고 그래서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2: 그럼 또 우리가 백만장자 선후배를 네네. 만났으니까 내부도 한번.
1: 이쪽으로.
2: 아니, 여기 아니야. 네,
0: 이쪽으로. 아, 나 이리로 들어왔어.
2: 알아보니까 이런 데를 입구를 못 쳤네요.
0: 이야.
2: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무대 나올 것 같아요.
0: 오늘 대표님은 계속 겸손하게 좀 말씀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 아유.
0: 어? 아, 정말. 야, 이거는 TV 아니죠?
1: TV입니다.
2: TV죠, 어? TV. 우리 그때. 그때 그거
0: 이거 나무
2: 작품인 것처럼 봤잖아요.
0: 아, 아니 프레임이 나무로 돼 있어서 나는 이게 저건 줄 알았어요. 야,
2: 근데 언제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쵸?
1: 저도 아주 더럽지는 않은데요. 예, 집사람이 와이프가 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한 아, 편입니다. 예.
0: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나셨네요.
1: 아니 원래 집사람이 집 촬영하는 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오늘 집사람 없는 날.
0: 아...
1: 아,
2: 몰래 저희가 촬영하고 가는 건가요?
1: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0: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1: 뭐 괜찮습니다.
0: 예.

0: 뭐 거실 넓이나 주방 넓이랑 비슷비슷해요.
1: 와. 네.
0: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고.
2: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없이 깔끔한 거.
0: 커피 머신부터 다 아주 부잣집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뭐
2: 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0: 예.
2: 근데 진짜 테이블에 물자국도 하나도 없고.
0: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3: 예.
0: 왜냐면 이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0: 진짜 깔끔하시다. 완전 내 스타일.
1: 야, 근데 진짜 하나하나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0: 사실 저희가 진짜. 냉장고 잘 안 열잖아요. 근데 왠지 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서.
1: 진짜 칼같이 정리해놓으셨어요. 야, 멋집니다. 저는 아주 이런 거 보고 좋아하거든요.
2: 아유, 다행이네요.
1: 여기가 이제 팬트리.
2: 네, 여기가 팬트리인데.
0: 와, 역시나.
1: 아니, 뭐가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놀라워. 여기 다 보시면 정리를. 우와, 이게 하나하나. 와, 진짜 하나하나.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두바이 초콜릿 제로.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써놓으셨어요. 와, 대단.

0: 무조건 정치 쪽으로 나오셔야 될 만한 살림 실력이시네요.
1: 와,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모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네. 도와주시는 분이요?
2: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집사람이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이 식탁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에 식탁을 놓으신 이유가 네. 아마 이 뷰가 식사하시면서 소나무도 보고 저 뒤에 산도 보고
2: 네,
1: 딱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2: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입니다.
1: 아, 여기
2: 거기 못 앉게 합니다. 거기 못 앉게 합니다. 이쪽에는 제가 앉아야 되고.
0: 거의 매일이 레스토랑이네요.
2: 아유.
0: 뷰가. 이것도 예쁘죠? 여기 조명도 예뻐, 여기에.
1: 아, 이 조명도 비싼 거네.
2: 어? 딱 아시네요.
1: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비싼 건데 엄청 크잖아요.
0: 더 비싼 비싸잖아요. 네.
2: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립으로 다 꽂아놨습니다. 아. 더 이상 다를 데가 없이.
1: 아.
2: 그러니까 이런 등 하나에 여기 전체 매립등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그렇죠.
2: 여기는 이제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한번 여긴 약간 젠 스타일처럼
2: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1: 우와, 여기 뭔가요? 그 아로마.
0: 와! 네.

0: 많아요,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봐요. 거의 매장처럼.
1: 디퓨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만들어서.
2: 아니, 그 좋은 취미이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 은은하게 맞아요. 이 아로마 오일 향이 또 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뷰가 좋네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도 뷰가 좋고. 여기 저 대표님 공간은 어디 있나요?
1: 저는 뭐 워낙 이제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안방, TV 아. 보고 뭐 이렇게 있죠.
0: 안방을 한번.
1: 네, 아, 네네. 네, 안방 한번 가보시죠.
2: 가보시죠.
0: 재밌는 야. 공간이 많네요.
1: 여기가 안방입니다.
0: 아. 대표님의 공간.
1: 아이고.
0: 호텔 아닌가요?
2: 호텔 같아요.
0: 그냥 호텔
2: 같습니다. 그냥. 아, 예.

0: 깔끔합니다. 그냥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1: 아니,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 침대를 쓰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저는 고3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요. 네, 한 8년, 9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0: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2: 네, 27살에
1: 결혼하셨네요.
2: 네,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저기 근데 이렇게 정리는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양말하고.
2: 아까 나가기 전에 빨래 개놓은 건데. 네. 네 옷이니까 네가 찾기 편한 데다 넣어놔라, 뭐 이런. 아.
1: 알아서 넣어라.
2: 네, 알아서 넣어라.
0: 그럼 늘어 한번 가보실까요?
2: 예, 예.
1: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0: 어디다
2: 이쪽이 오빠.
0: 어디가 때. 어디가 옷방이에요? 아, 여기가.
2: 네, 이렇게 옷방입니다.
0: 약간 숨어 있는.
1: 우와.
2: 네.
0: 이야.
1: 진짜 뭐 가는 곳마다 감탄이. 네.
0: 와. 여기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시는 옷방인가요?
2: 네네네. 집사람이 여기까지가 집사람이고요, 전체가.
1: 네.
2: 요만큼이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1: 거의 아내분 드레스룸 있네요.
2: 네네네.
0: 그렇죠. 부자든 아니든 거의 비슷합니다.
2: 맞습니다. 뭐. 예. 네. 쫓겨나면 뭐 트렁크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을 위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쓰시거나 이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 어디다 쓰세요?
2: 취미 때문에 막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0: 네네.
2: 예, 어쨌든 돈이 모이거나 뭐 하면 요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새로 이제 창업을 네네네. 한다던가 돈을 모아놓고 그걸 네네. 다시 재투자하시고.
2: 네네네.
0: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1: 맞아요.
0: 예.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으신 건지 아,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1: 네.
0: 들어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예. 돈 되는 일은 다 해오고 계신 연쇄 창업가 조중규 대표님.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3: 여기 있습니다. 네.
0: 600원.
1: 600원.
0: 600원이 네. 왜 인생 수업료인가요?
2: 예전에 그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0: 네.
2: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600원짜리 장난감?
2: 네.
0: 어떤 장난감?
2: 공룡의 종류가 8가지. 요만한 장난감인데 하얀색 케이블을 감으면 머리까지 움직이는 네,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서장훈 씨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네, 네, 영화가 네,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때 막 커밍순 주라기 공원 이런 네. 벽보를 딱 보게 된 거죠. 아.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수입했던 업체가 한 분 네. 계셨는데 굉장히 못 팔고 있었던 재고 같은 그런 물건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소장님 그거 다 파셨어요? 하나도 못 팔았지. 뭐 이랬고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한번 올인해서 아 이걸 팔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0: 그게 얼마를 그러면 투자를 하십니까?
2: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 됐고
0: 네.
2: 한 마리에 600원씩에 전량 있는 거를 다 매입하게 되죠.
0: 2,600만 원을 다 네. 쓰신 거예요?
2: 네. 반포에 있는 조그마한 극장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0: 네.
2: 거기에서 전지 깔아놓고 공룡 태엽을 감으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0: 네.
2: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뭐 공룡, 공룡 이렇게 멘트 치면서 이 전지에 엄청난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나갈 때 엄청 다 샀죠.
0: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굿즈의 개념이네요.
1: 그렇네요. 영화 굿즈.
0: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2: 3,000원에 팔았어요.
0: 3,000원에?
4: 600원에 가져오셔서 5배를 가격을 주고 파신 건데
2: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0: 확신차게 했는데.
1: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0: 열흘 만에 거의 완판을 했고, 한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만지게 됐던 경험을 했죠.
1: 그 극장 앞에서만요?
0: 네.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한 2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엄청 큰 돈이죠.
1: 아마 대다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좀 낮고 네. 이러니까 엄마 저거 하나 사줘 해서
0: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냥 다 샀을 것 같아요. 그 보고 하나씩 다 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투자잖아요.
0: 그 벽보를 보니까 뭐 전미 흥행 뭐 막 엄청난 숫자들이 써 있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느낌들이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1: 요즘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시 개봉을 하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고 그렇죠. 하고 나서 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흥행 1위니까 네,
2: 네. 가능성은 보실
1: 가능성은
2: 거네요.
1: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0: 예. 그때는 뭐 공룡 영화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때였으니까. 예.
1: 그때가 그러면 뭐 나이가 한
0: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죠. 93년도
2: 20살 정도.
0: 네.

0: 근데 그러면 장사 미천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1: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어떤 아르바이트를?
1: 중학교 연합고사를 끝내고 나서 제가 원효로 3가 대교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군고구마통을 사서 거기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죠. 내가 용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과락시장에서 리아카도 끌어봤고 주말이면
2: 시장에서 그 이렇게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1: 가락시장이라는 데가 엄청 넓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고구마 야 50박스 저 차남바 뭐 몇 번이야 거기 갔다 실어 뭐 이렇게 되면 아~ 거기서 실어서 리아카로 막 그 복잡한 데를 다 뚫고 이렇게 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다 실어놓고 박스당 뭐 70원 뭐 8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받는 거죠.
2: 한 박스에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박스다. 네. 그러면은 한 5,000원 되는 거잖아요. 날라주는 거 한 번에 5,000원인데 10번 하면 5만원이네.
1: 네. 적지 않은 돈이죠.
0: 그러면 좀 빠르게 일을 해야 될 만한 집안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걸까요?
1: 어렸을 때는 오기여 금이여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저를 키우셨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시장 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는데 대장부 같은 기질이 좀 있으신데 아, 그런 부분을 닮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 도파민이 계속 생기면서 돈의 맛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 공부는 그냥 접으셨나요, 그럼?
1: 완전 접진 않았고요. 네. 예, 그래도 좀 할 건 하면서 주말에만 할애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되게 우연치 않게 사우나에서 신발 넣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너 가서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하루에 3만 5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370번 뭐 이러면 신발 놓고 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워낙 하루에 한 7, 800명씩 왔으니까 그런 큰 사우나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고생해서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맛을 봤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게 쉽게 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밤새서 벌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반대로 알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계기가 때밀이 형하고 저기 뭐야 구두 닦는 분이

0: 갑자기 막 취급하고 싸우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1: 아, 사우나 내에서?
0: 네. 그래서 둘 다 안 해, 그리고 그만두고. 근데 사우나는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와 구두닦기와 때밀이, 그때 당시에는 때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라시라고 얘기했는데 나라시와 구두닦기를 한번 경험해보게 되죠.
2: 기술이 필요한 건데.
0: 때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습한 환경에서 하루에 그 당시에 주말엔 60명, 70명 정도를 밀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구두 닦고 그다음에 또 때도 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둘이서 한 200 몇십만 원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 벌 때 저희는 200만 원 이상 벌었던 거죠. 남들이 보면 되게 험한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1: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0: 어머니한테 뭐 니아까를 끌어요 아니면 뭐 구두 닦아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알바합니다.
1: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0: 아 물론 뭐 눈치를 채셨겠죠.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머니 기억 속에 저놈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잊지 않으셨을까요?
3: 그럼 대학은 진학은 안 하시고?
0: 대학은 진학은 했고요. 아, 일하자, 돈 벌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휴학계를 내고 더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네. 저에 대한 미래를 바라봤을 땐 공부로 해서 일반적인 안정적인 삶보다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도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사업이 잘 맞고 영업이 잘 맞고 장사가 잘 맞고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0: 밑에는 또 저만의 또 아끼는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1: 한번 아래층에
0: 네네네 예. 한번 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엘리베이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0: 아주 아담한 엘리베이터인데요.
2: 다시
1: 여기 오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0: 저까지 타면 삑 소리가 날 텐데.
2: 괜찮은데?
0: 아, 예.
2: 좁아네요. 아,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1층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1: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네.
1: 두 명 탔는데 추가해? 아, 내가.
2: 세 명이 아닐까? 여기.
1: 아, 내가 있어서 추가한가 보다.
2: 세 명인가?
1: 아, 벌써 내려가고
0: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훨씬 빠릅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가지고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무게가. 아, 여기는 이제 1층.
0: 네. 1층에.
1: 아, 1층에.
3: 아, 이런 데가 있어요.
1: 네. 미국에 보통 큰 집들 보면 네. 지하에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공간인데 딱 그 느낌이네요.
0: 이 안쪽에 뭐 조그만한 운동기구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찜질 기계도 있고, 아~ 네, 이런 공간을 쓰고 있죠.
2: 딱 이렇게 운동하고 찜질도 하고 네. 코스네요 여기 딱.
0: 네.
4: 아버님이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세요?
5: 아 뭐요? 아니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아요.
4: 이렇게 백만장자신데 용돈 안 주신다고요?
5: 그냥 스무 살 딱 되자마자 용돈이 딱 끊겼어요. 엄마 아빠 둘 다한테.
6: 제가 볼 때는 벌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완전
2: 이야
0: 뭐 신발에서
2: 우리도 예. 엄청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
1: 종류별로 다
2: 폭포
1: 버스트백도 따로 해놨어요. 버스트백.
0: 근데 장훈 씨도 워낙 정리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저는... 방송에서 보면 워낙 그런 거 깔끔하시다 그래서
2: 아니 매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제 몸 깨끗한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리나 이런 거는 물론 딴 사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데 뭘 집안으로 들여놓질 않아요.
1: 냉장고 칼각 두고 이렇게 해요?
2: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뭘 안 넣어요.
1: 변했네 사람이.
2: 뭘 많이 안 넣어요. 네. 근데 여기 뭐 아래층에 대표님께 많다고 그랬는데 뭐 되게 그렇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0: 뭐 오래된 신발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하나에 이제 숨겨둔 공간이 하나 있긴 합니다.
1: 드디어 있나요?
0: 아니 드디어는 아니고 네. 그냥 예.
2: 한번 가보시죠.
1: 네. 봐야겠네요. 네.
0: 이렇게 저만의 공간이 하나
1: 있어요. 대표님의 공간.
2: 가장 비싼 공간이네요.
0: 아니 아니 그 정도.
1: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차를 타시는
0: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2: 우리 사모님도 타시고 따님도 타시니까 네. 내가 오늘 저차 타고 나가야지 했는데 벌써 누가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
0: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타고 나간다 미리 쪽방 가족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1: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돈 되는 일을 그래도 쭉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2: 대학 휴학하시고 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신 건가요?
0: 네 그때부터 영업만 했죠. 우연찮게 용산역을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깔아놓고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뭐 파도 갖다 놓고 막 파는데 사람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멘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게 저 아직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빈놈이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여자 머리 빗겨주듯이 빗겨주기만 하면 파절이가 돼.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서비스 막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게 다 모두 합쳐 만 원이야. 이렇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싸고 많이 팔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말이죠.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화곡동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다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먹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하고 있고 테스트 시험하고
1: 시험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놈이 있어. 저는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3일 만에 합격해가지고 3인 1조가 딱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게 40분 멘트 앞에서 바람잡이가 40분 40분 쉬고 그 다음에 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직이네요.
0: 아우, 엄청난 조직이에요. 칼 장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잖아요. 칼 장사인데 조직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을 처음 경험했어요.
2: 본격적인 영업은 사실 처음이셨을 텐데 네.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외향적이셨나요?
0: 그 뭐 내성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예,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별 생각 다 하다가 자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다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고 험한 데 들어가면은 되게 막 완전 문전박대 나가 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상처를 또 많이 받으면 동네 슈퍼에 가서 또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 자 가자 또 가고 제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3: 거절당하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0: 오히려 되게 재밌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열 군데 들어가서 세 개를 팔았다. 그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몇 개 팔았다 이러면서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1: 그때 외판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셨어요?
0: 하루에 한 순이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0: 벌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도자기를 팔았는데 네. 64피스 동양 도자기가
1: 접시도 있고 뭐 이것도 네네네네. 있고
2: 뭐 세트!
0: 뭐 단반상기에 네. 뭐 접시 뭐 이런 거에 다 있고 그래서 뭐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소쿠리 쭉쭉 내미시면 자 선물 하나씩 더 드려요 이러면서 뭐 수세미도 주고 뭐 하면서 11세트를 팔았어요. 그날은 번 게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2: 그러면 20대 초반에 거의 몇 가지를 팔아보신 걸까요?
0: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은 더 많았으나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 않아서 경조인, 칼장사, 동양도자기, 깨송이라는 것들도 팔았고요. 20전대부탕. 20전대부탕은 족보에 없는 거더라고요.
2: 20전대부탕 들어봤죠?
1: 저도 지금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전대부탕은 뭔가.
0: 그래서 20전대부탕을 팔았고 저는 좀 특이하게 탕약기에다가 약을 끓여가면서 팔았어요. 한약 냄새를 풍기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그 적극적으로 다 해봤던 것 같고요.
2: 그럼 그때 이제 버신 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0: 그 당시에 한 2,600, 한 3천만 원 가까이 돈을
1: 그
0: 벌었었죠.
1: 공용 살 돈.
0: 네네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용으로 몰빵했죠.
1: 그러면 이제 공용 2,600만 원 투자해서 1억으로 불리셨는데 아 이제 그럼 제대로 된 가게에서 내가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고정적인 어떤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욕심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식당을 한번 차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번 영위해보자.
2: 가게를 여는 게 첫 창업일 텐데 뭘로 시작을 하셨어요?
0: 신림동에서 대패삼겹살집이 막 처음에 막 생길 때 체인점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가 딱 IMF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1: 그거 어떻게 잘 됐나요?
0: 네, 엄청 잘 됐고요.
2: 어,
0: 생각보다.
2: 진짜요?
0: 네, 왜요?
2: 아, 전개상 안 될 줄 알았거든요.
0: 아, 예, 아니요, 잘 됐습니다.
1: 그래서 대패삼겹살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0: 네, 그 완전 초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백 몇십만 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팔 땐 200만 원 팔고 막 이랬는데.
1: 신림동이니까 거의 대학생들.
0: 네네네. 부동의 그 녹두거리.
1: 어떻게 보면 대패삼겹살의 특징이 뭔가 먹어도 먹어도 뭔가 좀 모자란.
2: 배가 안 부르는.
1: 왜냐면. 이게 얇으니까.
0: 얇으니까.
1: 얇으니까. 세 개씩 먹고 막 이러다가 보면 없어.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계속 시켜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 쭉 잘 됐어요? 쭉 잘 됐어요?
0: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2년 차? 그러면서 구제역? 뭐 이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칡냉면을 팔았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칡냉면을 이거를 배달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는 워낙 신림동이다 보니까 만화빵, 당구장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특가 만들어가지고 돈토 면옥이라고 해가지고 다 뿌리고 뭐하고 뭐 영업하니까 하나둘씩 들어오더라고요.
3: 영양식 마케팅을 하신 건가요?
0: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음식 맛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떤 그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의 어떤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일즈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1: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언제 마케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0: 매장은 이제 그만하고 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고민했던 게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0: 대표님도 방이 있으시네요?
1: 저 방 회사마다 다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메인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마케팅,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은 뭐 디자인. 저 밑에는 또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죠.

0: 어, 안녕, 안녕. 여기가 전시 컨벤션 마케팅 회사.
1: 현대자동차 CES, BTS 컴백 드론쇼도 저희, 두바이에서 K컬처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0: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뭐 확인해줘.
2: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3: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렌탈 회사 다시 갑니다.
0: 엄청 가볍구만. 오이씨, 왜 이래, 이거.
3: 그냥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면 선풍기에서부터 거울, 파라솔, 또 가전제품이나 뭐,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몇십억까지 되는 건데, 이벤트 행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0: 어, 오케이, 어. 일산 가야 돼요, 일산.

0: 안녕하세요.
1: 아이, 아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제가 매일 들린다는 곤약 공장이에요. 보통 톤 단위로 한 15톤 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곤약을 공부하다가 97%가 물이에요. 어? 이거 완전 물 장사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맨 처음에 곤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이걸 가져가야 돼요. 또 반응들을 보고 하는 다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곧 끝나갑니다. 이게 뭐 일인가요? 재밌잖아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하이, 하이.
2: 안녕하세요.
1: 명령?
3: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어, 그래.
0: 누가 계세요?
1: 여기도 제가 하는 데인데요. 아, 여기에 고객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거나 뭐 할 때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장 부지를 사면서 굉장히 낡은 건물이긴 한데 약간 레트로 느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허물기도 뭐하고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를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선 천장을 좀 손을 보긴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함박스테이크인데 곤약 페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함박스테이크 지금을 하면 장사가 될까? 친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뭐 뻥튀기 장사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할지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맨날 새로운 거에서 생각뿐이시네요.
1: 재밌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 웃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아이데이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고 그런 어떤 묘한 그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4: 직원들을 이제 대표로 앉히신다라고 네. 들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1: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뭔가 지분도 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4: 그러면 대표님 밑에서 잘만 버티면 좀 일 열심히 하고 잘 버티고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네, 뭐 그렇게는 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좋은 회사의 대표가 되느냐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 분야에 되게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어서
5: 의미 있는 곳에도 꾸준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저희가 10년째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0: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일주일치 반찬을 다 드려서 그분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역할들과 그 다음에 반려식물을 배송해드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 홀로 독거노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그 수필집 같은 걸 내요. 예,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누구나 다 그 묘한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봉사다라는 것들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1: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중규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이 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만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0: 예,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2: 아
3: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내왔어요.
4: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5: 전소됐어요.
0: 아.
5: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4: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6: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전라 좌수영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꼽 꺼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선까지 빡 가는데 와, 마롭디다. 가면서 그냥 팍팍팍팍팍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파냈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 양반 진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네,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다울동말통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당 출신 복남이 보성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야,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옥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 놈들 백여 명이 가만히 한잔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0: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1: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외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중에 들어있는 자도 외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라.
0: 또 모르죠. 나 같은 노비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 총 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니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 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인혁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삽집 종이고 이름은 상좌요. 상좌.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3: 효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에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

0: 상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1: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2: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1: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back to our show. Welcome to a brand new week and a brand new theme.
1: Theme. 네.
0: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는요, 바로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 듣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1: Al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mprovised before a childhood performance.
0: Oh, childhood performance. 어렸을 때 했던 공연을 말하겠고요. Mm-hmm. 공연을 하기 전에 improvise 했다고 했습니다. Improvise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Mm-hmm. 근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걸 improvise라고 하지만 mm-hmm.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임시 변통을 썼다. Mm-hmm. She worked with what she had.
1: Worked with what she had. 네. At the last moment. 네. That's important too.
0: 네, 즉흥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mm-hmm.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1: Mm-hmm.
0: 자, 그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1: Okay.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소개를 안 했네요.
1: Yes, we have Sere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 이야기입니다.
1: Let's call her out.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새겨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조언인데요. 자, 그럼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1: I have to say it like she said.
0: It's true what they say. 사람들이 하는 말, mm-hmm. 맞아요. What they say is true 해도 되지만 mm-hmm. 이렇게 도치시켜가지고 It's true, what is true? What they say. 사람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Always improvise, 항상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mm-hmm.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That's right.
0: What you got.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what you have got
1: yeah.
0: 이런데요. Uh-huh.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이 쓰죠. Mm-hmm.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라고 있는 걸 이용해서 좀 임시 변통도 쓸 줄 아는
1: yeah.
0: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1: Mm-hmm. That's true. There are many of those situations in life, right?
0: Mm-hmm.
1: How about
0: course.
1: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One of Germany's
1: state opera houses.
0: 네.
1: State.
0: 오페라 하우스인데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state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state가 국가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1: right.
0: 예를 들어 state university 하면 주립대학교잖아요.
1: Mm-hmm.
0: 네.
1: For sure.
0: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라는 개념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state university 하면은 국립대학이 되겠죠. National
1: sure.
0: university.
1: You know it's a national one,
0: 네.
1: right?
0: So state에
1: they don't have states.
0: state에 대해서는 물론 상태라는 뜻도 있고 상태 지금.
1: Oh yeah. The state of your health.
0: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1: Mm-hmm.
0: 그래서 상태 주 국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mm-hmm.
0: 독일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 중 한 곳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이유는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1: choir. Choir.
0: 합창단입니다. Youth mm-hmm. choir. 청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1: Mm-hmm. All right. Did she get in? She says,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0: 놀랍게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놀라운 거냐면 본인이 느꼈을 때 놀랍게도.
1: Yeah. To my surprise.
0: I got in. 저 들어갔고요. 합격을 했고요. And for the next 2 years, 그 후 2년 동안 we toured, 투어를 했고 sang 노래를 공연을 했고 and performed 공연했습니다 an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1: Mm-hmm.
0: 독일의 여러 극장에서 공연을 했대요. What a great experience.
1: That sounds really awesome.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un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1: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0: 네, 그건 정말로 어떤 경험이었냐면 it was really an
1: exceptional experience. Exceptional.
0: Exceptional. 원래 exceptional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보면은 exception에서 온 거잖아요. exception을 이제 al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건데요. exception 자체는 또 예외란 뜻으로 쓰여요. That's mm-hmm. an exception.
1: It doesn't follow the regular rules.
0: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Yeah.
0: 그건 예외다.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거다라는 건데요. exceptional 하면 그게 원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1: yeah.
0: 의미보다는 대단히 좋은,
1: yeah.
0: 아주 훌륭한, 놀라운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1: Yeah, so in this case it means it was a great, awesome experience.
0: 네, 굳이 뭐 이례적이었다,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1: mm-hmm.
0: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 exceptional을 또 부사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mm-hmm. exceptional이를
1: yes.
0: 이례적으로란 뜻으로보다는 특히, 유난히,
1: especially,
0: 특별히,
1: kind of. Yeah.
0: Especially good.
1: Mm-hmm.
0: Exceptionally
1: great.
0: 워낙 그 평범한 것보다 워낙 뛰어나서 거의 예외에 해당되는 정도로.
1: Oh, for sure. It's yeah. that good,
0: it's
1: right?
0: That
1: it's
0: good.
1: totally different than everything else.
0: Yeah. It's an outlier.
1: Oh, yeah.
0: 저 멀리 있는 거예요.
1: For sure.
0: 아주. 그래서 네. exceptional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절대 아마도 절대 잊지 못할 fond memory, 좋은, 즐거운
1: mm-hmm.
0: 추억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what that is. She says,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0: Prior to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1: Mm-hmm.
0: Prior to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a few hours prior to, 그러니까 before.
1: Before, yeah.
0: Our very first
1: premiere.
0: Premiere.
1: Premiere.
0: Premiere는 이제 프랑스어로 첫 번째란
1: yes.
0: 뜻에서 와서 개봉, 초연을 말합니다.
1: 그러니까
0: mm-hmm.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1: Yeah, like a movie premiere.
0: Yeah.
1: The first time they show the movie. You know.
0: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1: mm-hmm.
0: 기회죠.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고
1: mm-hmm.
0: 그걸 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 So prior to the premiere, this happened.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0: 네, I washed my hair 했는데 I had washed my hair 라고
1: right.
0: 했단 말이에요.
1: Mm-hmm.
0: 공연을 하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었고 그 전에
1: yeah.
0: 뭘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1: Mm-hmm.
0: 그런데 왜 머리를 감았냐면
1: She says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To braid.
0: 머리를 따다.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1: Yes, you can say plait.
0: Plait.
1: You can plait your hair
0: 네.
1: or braid your hair.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0: 찾아주시고 다른 문맥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braid로 쓰였습니다. Braided neatly afterward. 나중에 깔끔하게 닦기 위해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도 so it would 여기서 it는 머리
1: her hair
0: 머리 스타일
1: the style 네 yes.
0: it would suit my costume 그날 outfit 그날 입고 있던 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의상과 잘 어울리게끔 yeah. 나중에 따으려고 머리를 감은 뒤였어요.
1: Okay. All right. But what happened as she was doing it?
2: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1: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0: 엄마가 went out, 바깥에 나가셨어요. For a few seconds, 잠깐 동안. 정말로 몇 초일 수도 있고 그냥 과장으로 아니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그냥 while I was drying my hair라고만 하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1: Yeah, you could be towel drying it like this, air drying it.
0: 네, 아니면 뭐 선풍기 앞에 그냥 있을 수도 있겠고 yeah.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blow drying my hair라는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 Yes, you're using the blow dryer to
0: 네,
1: dry.
0: 그래서 머리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동안 잠깐 나가셨다가 mm-hmm.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1: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0: 뒤에서부터 볼게요. The moment she came back, mm-hmm. 돌아오는 그 순간에 just to find me, just to 뭐뭐뭐 하면은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mm-hmm.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just to 했다면은 이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yeah. 뜻으로 쓰입니다. 이야기.
1: It's more like how the result came out.
0: 네,
1: right?
0: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Mm-hmm.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mm-hmm. just to find me, 나가셨다가 들어와 봤더니 제가 이런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mm-hmm. 거죠. With a
1: horrified facial expression.
0: 네.
1: Horrified.
0: Horrified. 겁에 질린. Horrified라고 하면 horrify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들다. 겁을 주다. Horrifying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드는 무서운. Horrified. 겁에 질린.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그래서 딱 오셨는데 제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1: Yeah. She says.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en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0: 이렇게 드라이기를 드라이어를 쓰면서 브러시도 사용하고 있었는
1: yeah,
0: 거예요.
1: Yeah, you used a brush together,
0: 네,
1: right?
0: 그런데 had gotten stuck in my hair. 머리에 끼었어요. 브러시가 mm-hmm. 끼었던 거예요. 그리고 got stuck 한 것뿐만 아니라 got
1: tangled. Tightly. 네. To tangle.
0: Tangle이라는 것은 헝클어지게 하다 또는 얽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mm-hmm. 있어가지고 gotten tangled라고 했으니까 mm-hmm. 지금 끼었는데 얽혀버렸어요. 그 상황 yeah. 여러분 어떤 건지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So tightly. 워낙 꽉 끼어서 that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mm-hmm. no pulling or tugging help to get it off.
1: Nope.
0: 이걸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빼내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pull하고 tug은 거의 같은 거예요.
1: Yeah, it means the same thing. To pull 네. and to tug.
0: Tug. Yeah. 그래서 그 줄, 그 뭐라고 하죠?
1: Tug of war.
0: Tug of war. 줄 다리기 uh-huh. 싸움 있�anayo. 이것도 tug of war라고 합니다. T-U-G 한 다음에 hyphen of yeah. hyphen war.
1: Yeah, because it's basically a tugging war. Both sides are tugging.
0: 네.
1: Whoever tugs the best.
0: Pulling이라고 하지 않고 tug이라고 해요.
1: Yes, tug of war.
0: 네, 마지막 문장 볼까? 마지막 표현들 보겠습니다.
2: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1: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0: 이게 아까 요약 문장에서 말했던 improvise였던 것 같아요.
1: Yes.
0: 임시변통을 사용하는 거죠. The only option, 유일한 선택 사항, 선택 항목, 유일한 방법은 was chop.
1: Yes, it was to chop it all off. Chop.
0: Cut it all off, chop it all off, 똑같은 mm-hmm. 거예요.
1: Mm-hmm. 그래서 But chop means you cut a lot more.
0: 네. cut 하면 진짜 요만큼씩 자를 수 있는데 chop는
1: but chop is like
0: 상당히 자르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cutting board라고 할 수도 있고 chopping board라고 할 수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chop it all off one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Mm-hmm. 무대에 오르기 한 시간 전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1: she says,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0: I hurry, hurry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I hurried to the theater, 급히 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With my hair, 어떤 상태로? Sticking out like sun rays, 태양광선처럼. 태양, 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삐져나온 상태로 극장으로 급히 이동을 했고요.
1: And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0: 그런 임시 변통의 머리 스타일도 part of the performance, mm-hmm. 공연의 일부인 척 했다고 합니다. Mm. 그렇게 행동했대요. And actually aced it.
1: Aced
0: the performance. She did really well.
1: She did well. Just like if you ace a test, it means you did really well on the test.
0: 네, 정말 잘했다는 거죠.
1: Yeah. yeah. All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At the age of 8, I actually auditioned at one of Germany's state opera houses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choir.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to one's surprise라는 패턴으로 연습할 건데 누군가가 봤을 때 놀랍게도 누구 입장인지를 살짝 이 one 부분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패턴은 a few hours prior to, a few hours before라고 해도 되지만 prior to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뭐뭐 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o one's surprise를 이용해서 그녀가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상자가 비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my surprise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상자가 비어 있는 걸 내가 봤다는 이야기지만 her이기 때문에 그녀가 봤다는 거, 그녀가 놀랐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우리는 그 비행편이 취소되어서 놀랐습니다.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o our surprise라고 해서 이제 우리라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걸 나타내 주죠.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1: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a few hours prior to를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 하기 몇 시간 전에란 뜻이죠.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저녁 먹기 몇 시간 전에 간식을 먹었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해 써준 글들 중에서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 임시변통 사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s children, my friends and I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s, like to cook rice.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like sand for food, a tin for a pot, etc.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was watch old movies on mute and improvise the dialogue.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and nothing has changed.
0: 네, 첫 번째는 이름이 탈루루페 루페 씨가 As children, 어렸을 때 my friends and I, 제 친구들과 저는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 여기서 mm-hmm. play는 그냥 놀이를 말하고 있고요.
1: Yes.
0: 놀이할 때 항상 목표가 있었대요. Mm-hmm. Like to cook rice. 밥을 짓는 것처럼.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이렇게 밥 하려고 하면 rice,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Yeah.
0: 그런 것들을 임시변통을 썼대요. 없으니까. Like sand for food, 모래를 음식 대용으로 쓰고, a tin, 통조림 같은 거를 for a pot, pot, 냄비로 쓰고 등등 그렇게 improvise 했다는 내용이고요.
1: Alright, and Max says,
0: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watch old movies on mute. 음소거를 해놓고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서 improvise the dialogue, 그 대사를 즉흥적으로 바꿔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좋아했대요. Mm-hmm.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기쁘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mm-hmm. nothing has changed. 지금도 그렇습니다.
1: All right.
0: 하네요.
1: That sounds fun. I should try that one day.
0: I don't want to try it.
1: Well, you don't have to. I will. All righ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추억,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주인데요. 자, childhood memo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fun to compare childhood memories.
0: Which is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It's 네. like, did you experience this or that?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compare, 비교하는 건 fun, 재미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1: We have Kayla,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Kayla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Sharing, 아까는 이제 comparing, compare만 이야기를 이제 mm-hmm. 했었는데 여기서는 sharing까지 추가되었습니다. Mm-hmm. Share 하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데
1: You want to share these cards?
0: No, I don't really need to because okay. mine are better, although well, they're identical.
1: Well, let me share a story with you.
0: 네. Yesterday. 이런 형태. That's it, that's enough. okay. 이런 형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Share는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share지만 mm-hmm.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share라고 mm-hmm.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라는 건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건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To learn about other people, mm-hmm.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1: 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1: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Fortunately, I
1: 네.
0: think you guys already know about it, so maybe we don't have to explain as much,
1: Exactly.
0: right?
1: 네. Fortunately 하면 다행히도란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fortunate라고 했고요. Fortunate는 아닙니다.
0: No, not fortunate.
1: 네.
0: Fortunate.
1: Knit 이렇게 끝나고요.
0: Knit.
1: 네. 그래서 저는 I'm super 여기서는 very
0: Extremely.
1: quite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요. To have some great memories.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로부터의 추억이냐 하면은 from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로부터의 추억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운이 좋아요. 그런데
0: She says,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1: 네, although 하면 약간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Mm-hmm. 좋은데 이런 면도 있지만요 라고 yeah. 뒤에 붙였습니다.
0: It's good, although there's this one problem.
1: 네네. Right? 그래서 although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라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seems하고 as가 붙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mm-hmm. as I'm getting older 이게 한 덩어리예요. Mm-hmm.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I'm starting to forget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은 childhood memories.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Mm-hmm.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eems에서 끊고 as I'm getting older를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0: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1: 네, 여기에서 but yeah, 뭐 그런데 이런 거 빼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앞에 나왔던 것은 talk about이었잖아요. Mm-hmm. 동사만 do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yeah. is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are도 되고 is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Mm-hmm.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라고요?
0: It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1: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talk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and compare them,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거, mm-hmm. 비교하는 게 재밌대요.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Mm-hmm. 어린 시절 추억들이 정말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0: Mm-hmm. How are they different? She says,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1: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Mm-hmm. And so, 이건 한마디로 그냥 so. 그래서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아이들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Mm-hmm. 서로 같이 어울려 도는. Mm-hmm. That liv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mm-hmm. 있는 친구들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야기죠.
0: Ooh, so what did they used to do?
2: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1: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all this outdoor activity라고 했습니다. Activity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activities라고 해도 돼요. Mm-hmm. 활동들. 그런데 yeah. 그냥 활동이 여러 개여도 활동 전체, yeah. 활동의 양을 가리킬 때
0: There's a lot of activity around here.
1: 네, 네. 그래서 불가산, 세지 않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Mm-hmm.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all these outdoor activities라고 했어도 맞는 말이고요. Mm-hmm. All this outdoor activity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0: That's right. 네,
1: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ctivity 또는 activities는 뭐냐면 뭘 하고 했냐면 we would ride bikes, 자전거 타고 build tree
0: forts.
1: 네.
0: fort.
1: fort는 어원을 보면 강화하다 하는 그 fortify
0: make it strong.
1: 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fort 그래서 요새인데요. tree fort는 나무 요새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무 위에 지은 그 집을 말해요.
0: It's a tree house,
1: yeah.
0: but children like to be dramatic and call it a fort.
1: 네, Tree Fort 한번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 그런

0: 것들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으로 go dirt biking이라고 했어요. Dirt biking은 네, dirt니까 물론 더러운 거나 흙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dirt biking은 비포장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1: Yeah, so it's like it's a dirt bike with the big wheels that you can drive like all through the woods.
0: 네,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1: Yeah, and you ride it through like the mud on days after it rains. Yeah. It's the best countryside American life.
0: 굉장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은데.
1: And they have tiny ones for kids too.
0: Yeah,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도
1: yeah,
0: 있다고요.
1: Yeah, they got little ones.
0: Alright, so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딱 지금 봐도. Tree fort도 그렇고 ride bikes는 뭐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지만 dirt biking하고 tree fort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1: That's right. 네.
0: 그런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Because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we pretty much는 거의 almost
1: basically
0: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랬다.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거의 살다시피 했다. Lived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거의 살고 놀았으니까요.
1: What about her other friends?
2: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1: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0: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에서 자란 제 친구들이란 뜻인데 some of my friends 지금 제 친구들 그러니까 케일라 씨의 친구들 모두와 비교를 한 게 아니니까 some of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친구들 몇몇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발음이 some of my friends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some
1: of my friends
0: 다시
1: some of my friends
0: some of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이렇게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1: Summer.
0: 네. 그런데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란 제 몇몇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1: That was really good.
0: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All right.
1: You sounded like really native.
0: 그런데 비교했을 때.
1: She says,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0: 그 친구들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하곤 했냐면 go to the park, 공원 가고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1: shopping malls,
0: 큰 쇼핑몰 가고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푸드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했던 거는
1: It's different, right? So she say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0: 방금 그 메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원래는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이게 이제 it is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1: All right.
0: 네, 그런데
1: True.
0: 케일라 씨의 지금 발음은 is a.
1: That's 앞에 true.
0: 앞에 뭔가 주어가 이미 나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is a. 그러니까
1: That's true.
0: something compared to 말한 다음에 is a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조는 it's가 있으면 더 좋죠.
1: 그래서, I said that.
0: Yeah. You made it perfect. You made it complete.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1: All right.
0: 자연과 도시.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1: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0: 그래서 it'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습니다. To compare and share, 비교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는 그 compare하고 share 뒤에 뭘 비교하는지는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1: Yeah.
0: 생략을 했고 and learn about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건 알게 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 and lastly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관점이나 시각을
1: perspective.
0: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1: you do? 네, well, you literally do because you're sitting over there.
0: 아, 그렇죠. 네, 물론 이 지금 앉은 자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도 perspective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perspective는 그런 여기서는 perspective on life까지 엮어서 인생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 눈,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굳어진 표현인데 who I am 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0: 네,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 기억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forgetful sibling me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At our B&B in Canada, another guest and I compared childhood memories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게요.
1: Gigi said,
0: The forgetful sibling.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forgetful은 뭐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1: Yep, 네. You're a forgetful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 잘 잊어버리는 그 형제자매인 즉 나는
1: 네.
0: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뭐 언니가 됐든지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 여기서는 여자분이니까 언니나 여동생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대요.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여기서 childhood memories가 them인데 fabricat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1: Yeah, 그래서 you make up something. You fabricate a lie.
0: 거짓말을 지어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거 맞지? 라고 지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언니 또는 여동생과 비교를 한다고 하고요.
1: All right. And Lou says
0: At our B&B. B&B는 bed and breakfast.
1: Bed and breakfast.
0: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침 식사도 주고. In Canada, 캐나다에 있는 어떤 bed and breakfast에서 Another guest and I, 다른 어떤 손님과 저는 compared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비교했습니다.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960년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e're going to have to end our show, but just for today, of cours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 리가요.
0: 네.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이거 좀 중요하죠, 그렇죠?
1: 그쵸.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Oh, that's good.
1: 예, 네,
0: That's
1: 의무
0: good.
1: 교육으로.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Mayu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Mayu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1: Oh,
2: his age.
1: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오, 물을 얼마나 좋은데, 나 잘한.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0: 근데 가끔
1: 그래요?
0: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0: And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네, 다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1: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예, 이제 좀
0: 그렇죠.
1: 철저하게
0: That's right.
1: 가르칩시다.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0: 아,
1: How to가
0: 너무 좋았어요, 지금. 뭘
1: 약간 티처가
0: 가르칠까요?
1: 되죠.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0: 근데,
1: 수영하는 법.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swim 할게요. Yes.
0: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1: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0: 왕초보로.
1: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1: 오.
0: S-W-I-M. 이 되겠죠.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요?
0: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입
1: swim,
0: 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것
1: swim,
0: 같아요.
1: swam, swam,
0: 오케이.
1: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와,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1: 우와.
0: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아, 그냥 guess를 하셨군요.
1: 네.
0: 오케이.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0: 네.
1: 항상 뭐뭐 하는 법
0: 맞아.
1: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1: 오.
0: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1: How to dance?
0: How to dance.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1: 오.
0: 맞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줘. 춤추는 법좀 가르쳐줘.
1: Oh,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러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1: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보컬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제가
1: 그래요?
0: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그
1: 우와.
0: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네.
1: 깨달았으면 큰일 날
0: 그럴
1: 뻔했죠.
0: 뻔했습니다.
1: 예,
0: 네.
1: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1: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0: 아,
1: 못하시고,
0: 그럴까?
1: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0: 우와, 우와.
1: 노래를 하고 계실 거
0: 쉽지
1: 아니에요.
0: 않습니다. 네.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1: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I learned how to sing
0: There you
1: well.
0: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0: 네,
1: swim.
0: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1: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오.
0: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1: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0: 그래서
1: 보니까.
0: 어렸을 때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1: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지? 그
1: 수영모.
0: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1: 예.
0: yes.
1: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1: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1: Yes, water.
0: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요.
1: 네.
0: So he is so

0: scared of what? Of water.
1: Water. Yes.
0: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1: Scared.
0: Scared.
1: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1: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1: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1: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1: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1: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1: 오.
0: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오, 좋아요.
1: Dogs?
0: Dogs, right? So she's not scared of dogs.
1: Yep.
0: Very nice.
1: Mm-hmm.
0: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1: Scared
0: 자기도
1: of,
0: 모르게.
1: Scared of.
0: Right. Scared. 러브처럼, 리을 비슷하게
1: scared.
0: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1: 네?
0: I am scared of her.
1: I am scared of her.
0: She is not scared of dogs.
1: She is not scared of dogs.
0: 네,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of. 없습니다.
1: Yep.
0: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 Mm-mm.
0: 귀신이 영어로 뭐죠?
1: Ghost.
0: Ghost.
1: Mm.
0: 귀신들 그러면?
1: Ghost.
0: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1: 예?
0: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1: 오.
0: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1: Aren't you? Aren't you scared of ghosts?
0: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1: 네.
0: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1: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0: 저만 그런
1: 귀신
0: 거 아니죠?
1: 잡는 해병대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1: 아.
0: 거의 공포 수준.
1: 그래요?
0: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 Afraid.
0: Mm-hmm.
1: Oh, afraid. Right.
0: Yes.
1: 맞아요.
0: Yes.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1: 네.
0: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Okay.
1: 네.
0: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s so scared of water.
1: He's so scared of wate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와 완전 날 닮았네.
1: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1: 아~
0: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
1: 저거
0: 무서운 거구나.
1: 무서운 거구나.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렇게 인지가 되죠.
0: Right?
1: Wow, he takes after me.
0: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1: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0: 오.
1: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0: 네.
1: He takes
0: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1: 완전.
0: 네.
1: He 완전.
0: 완전.
1: He perfectly. Yes. Why? Why?
0: Why am I laughing?
1: Yeah.
0: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드릴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1: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Totally.
1: 아, totally.
0: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1: 진짜. 네.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약간
0: 그럼요.
1: 이런 느낌밖에.
0: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오케이, okay, so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0: 아,
1: 안 돼요?
0: 그냥 안 써요. 네.
1: 아, 그래요?
0: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mean?
1: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0: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1: 아~
0: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1: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0: That's right.
1: 아, 예, 예, 예.
0: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쓰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1: Yes.
0: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1: 아~
0: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1: 닮았다.
0: Right. 닮았다.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1: 예.
0: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아~
0: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1: 예.
0: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1: 아하.
0: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어,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1: took after.
0: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1: 에?
0: 네. 좀 이상하죠?
1: 예.
0: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1: 아...
0: fix가 돼 있습니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1: 그의
0: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1: 네.
0: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1: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0: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 네.
0: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그렇죠. 딸일 경우에.
1: 네.
0: Right? So she totally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재밌는 표현이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1: 예.
0: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1: 오.
0: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네,
0: 생긴 거잖아요. Look.
1: 네.
0: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1: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0: 그럼요.
1: 이 정도.
0: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1: 네.
0: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1: 이거는 네.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1: 아.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1: 오.
0: 이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1: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0: 오.
1: 딱 봐도.
0: 오.
1: When I was his age.
0: 그게 뭘까요?
1: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1: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명사였으니까 scared 하겠습니다.
0: Okay.
1: Scared.
0: Alright.
1: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까 afraid.
0: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아,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무서워한다는 terrified.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0: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1: 무서워.
0: 들어도 진짜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1: 어휴.
0: 후들후들한 거.
1: 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0: 응?
1: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0: 비교급으로. 그죠?
1: younger than.
0: That's right.
1: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쌤쌤. 막 이렇게
1: Same
0: 되는
1: age.
0: 거예요. Right?
1: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하게 돼요. You
1: 우와.
0: know? So for example,
1: Yep.
0: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Mayu's
1: Wow.
0: my age. How about
1: 오.
0: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They're
1: 오.
0: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1: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마유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 are your
0: There
1: age.
0: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1: 뭐
0: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1: 하십시오.
0: 있어요.
1: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그래서 지금
1: 오.
0: 슬기 씨가 상상해 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1: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에이, 느낌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1: Yes.
0: 하면 문장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1: 오.
0: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그는
1: 아이고.
0: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일이
1: 예, 일이
0: 커지죠? 네,
1: 커져요.
0: 더 same
1: 예.
0: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0: 네.
1: 미국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프렌드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그쵸?
1: 그쵸.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0: 자,
1: 친구들이
0: 읽어보도록
1: 에?
0: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0: Air to water.
1: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2: "입으로 해보는 입영적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How to do something
3: 네.
2: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달라.
3: Teach me.
2: Teach me. 춤추는 법.
3: How to dance.
2: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3: I learned.
2: 오케이. Okay. 노래를 잘하는 법을.
3: How to sing well.
2: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Should를 써보세요.
3: 네.
2: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3: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2: Woo! Perfect.
3: Yes.
2: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3: 네.
2: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3: I am scared of her.
2: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3: He's scared of water.
2: So를 넣어서.
3: He is so scared of water.
2: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3: yes.
2: 강조해주죠.
3: Mm-hmm.
2: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3: He's not scared of dogs.
2: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5: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cared of water.
1: Wow.
6: Yes.
1: He totally takes after me.
6: Oh?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6: Oh, really?
1: Really.
2: Great job, you guy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3: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2: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3: 네.
2: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일단,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0: The AC, yeah.
1: AC?
0: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0: It smells
1: smells
0: weird when
1: weird.
0: I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0: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피터. 필터. 필터.
0: Peter.
1: 노 피터. 노 피터.
0: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0: Oh,
1: filter.
0: filter?
1: Yes,
0: What
1: yes.
0: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0: Oh,
1: 응.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0: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0: What?
1: You are joke?
0: 2 years
1: Two years
0: ago?
1: joke?
0: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0: Oh, it's
1: Two
0: okay.
1: years.
0: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0: 그?
1: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 갈았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0: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0: 오.
1: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0: 오호.
1: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0: 아하.
1: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0: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0: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0: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Yes.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 네.
0: 뒤집혀있죠?
1: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계속 그렇죠?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0: Right. 네.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0: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1: 아.
0: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
0: 어?
1: Rotten?
0: 한번 써보세요. 한번 Rotten.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요.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Rot. 튼.
0: 맞습니다.
1: 오호호.
0: 오케이.
1: 컨디션 자, 좋은데요?
0: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0: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0: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It.
0: 뭐?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1: Something.
0: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0: 그렇게 해야죠.
1: 아.
0: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0: 아, pig이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0: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0: Smells good.
1: 먹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케이,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1: 네.
0: 한번 이거 발음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rotten, rotten.
1: rotten,
0: 오.
1: rotten.
0: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1: Something smells rotten.
0: Ooh, the pork smells good.
1: Oh, the pork smells good.
0: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0: 네.
1: 이걸 썼을 텐데
0: okay.
1: 이게 기억이 안 나요.
0: 발음 드릴게요.
1: 예.
0: Stink.
1: 아!
0: 아하.
1: Sting, sting, stink.
0: Okay. Stink. 맞습니다.
1: 오.
0: 이건 생활용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Okay?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1: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0: That's right.
1: 오, 맞아요.
0: That's right. Okay.
1: 아,
0: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약간 메케닉이세요.
0: 예,
1: 지금 예, 오셨거든요.
0: Okay.
1: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0: 아.
1: You change the filter.
0: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0: 언제가 마지막이야?
1: 그쵸.
0: 당신이
1: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서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0: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처음. 네.

0: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혀하고 입 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fell, fell 먼저 해볼까요?
1: feel,
0: fel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1: feel.
0: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1: 네.
0: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해볼게요.
1: 오.
0: tur, tur.
1: tur, tur.
0: 자, 이 상태에서 한번
1: 네.
0: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 네. filter,
0: There
1: filter.
0: you go. 그런
1: 오.
0: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어렵네요.
0: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1: 네.
0: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1: shelter 선반.
0: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1: 아,
0: 얘는요,
1: 헷갈렸네요.
0: 이런 보호소라든가 의심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1: shelter.
0: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1: ter.
0: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번 해보세요.
1: shelter.
0: 자,
1: shelter.
0: 이번에는
1: 네.
0: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1: 오.
0: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1: 네.
0: 필라 안 되죠? pillar 두
1: pillar.
0: 번 해보세요.
1: pillar. pillar.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1: 예.
0: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1: walter, walter.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을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이거 언제죠?
1: 그쵸.
0: The last time이 뭐예요?
1: 마지막.
0: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한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한 개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것 같아요?
1: 과거.
0: 그렇죠.
1: 오.
0: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한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1: changed.
0: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1: When was the last time?
0: 자, 그 다음에
1: 네.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1: You called him.
0: you called him.
1: Yeah.
0: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오.
0: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1: Message.
0: message someone,
1: Yeah.
0: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1: Oh,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When was the
1: 우후.
0: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0: 오,
1: 막힘없이 하다니.
0: 그러니까요.
1: 말도 안 되는데요.
0: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한
1: 오.
0: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그럴 때는.
1: Yeah.
0: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1: 예.
0: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이렇게
1: 아,
0: 쓸 수도 있습니다.
1: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올해도, 근데 올해도.

0: 됐는데 보통
1: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리고
0: 맞아요.
1: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에이,
0: 괜찮아져요.
1: next time.
0: 예, 창문 쫙 열어놓으면
1: Right.
0: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1: 교체하다가 뭘까요?
0: 첫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1: 오, 오케이.
0: changed. I changed it
1: 오케이.
0: 2 years
1: 자,
0: ago.
1: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0: exchange구나.
1: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0: 예, 그게
1: 느낌이고요.
0: 교환이잖아요.
1: 오케이.
0: 아닌가요?
1: 뭐요?
0: 아, replace?
1: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0: 네.
1: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오케이.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0: 예,
1: replace입니다. So
0: replace.
1: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0: Yeah.
1: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0: 2 years ago.
1: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0: Yeah.
1: ago는 무슨 뜻이에요?
0: 뭐뭐 전에.
1: 뭐뭐 전에예요.
0: 예.
1: 어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0: 현재.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가 지금 기준 얼마 전에.
0: 네.
1: Alright. 자, 6개월 전에.
0: 6 months ago.
1: 3일 전에.
0: 3 days ago.
1: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0: Yes.
1: 여러분들.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0: Uh-oh.
1: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0: Oh.
1: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0: Get married.
1: 우!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0: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0: Got married.
1: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0: Break up?
1: break up.
0: Yes.
1: 과거형 뭐예요?
0: Broke up.
1: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0: 더
1: ago.
0: 이상 묻지 마.
1: 아, 묻지 마라.
0: Yes.
1: 그래서 왜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0: 오, 정말
1: 맙소사,
0: 짓궂다.
1: 맙소사.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그렇죠. 여기서 it은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0: 네.
1: 장난해?
0: 오.
1: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뭐 2년
0: 오.
1: 전이라니 이러면서.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어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스팅키.
1: 오호호호.
0: 예. 스팅키겠네요. 오.
1: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0: 네.
1: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저 칭찬합니다.
0: 와.
1: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였죠? smell?
0: 형용사.
1: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0: 네.
1: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이게
0: 오.
1: 중요한 거예요.
0: Yes.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0: 예.
1: 맞지만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0: 펑키?
1: funky.
0: 펑키?
1: 네. 들어봤어요?
0: 펑키는 뭔가 펑키 헤어 할때 펑키.
1: 그런 뜻도 돼요.
0: 오.
1: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때 something smells funky
0: 오,
1: 이러면은
0: 그래요?
1: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0: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1: 그건 더스트죠?
0: 아,
1: 아,
0: 맞네요.
1: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다 약간 퀴퀴한 냄새
0: 예.
1: 있잖아요. 좀 불쾌한 냄새
0: 예.
1: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또 많이 써요.
0: 아,
1: 둘다
0: musty, funky,
1: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musty. Yes.
1: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0: 어허.
1: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0: 기억납니다.
1: 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0: It's
1: 있어요.
0: no
1: It's
0: wonder.
1: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0: 네.
1: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so, oh, it's no wonder. 괜찮

0: 하는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아, 누구나 알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Wonder Woman, right? 놀라운 여성인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0: 아,
1: 일이다.
0: 뭐 당연하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Alright? 자, about this. 친구가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이렇게 정말
1: 아이고,
0: 졸았어요. 근데
1: 피곤했네.
0: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야. 그럴만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Fire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1: 그쵸.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예하고 예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1: 맞아요.
0: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you
0: 말고
1: joking?
0: 그렇죠. 한번
1: 아하.
0: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0: joking.
1: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란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Are you
1: 오.
0: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0: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 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언제가
1: When
0: 마지막이었어?
1: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 필터를 간
1: You
0: 게.
1: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0: no
1: wonder.
0: wonder, 어쩌구저쩌구.
1: 예.
0: 여러분, 뻔했다. 그럴 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잘 되게 연기를 좀더
0: Of
1: 가미해봐야겠어요.
0: course.
1: 네.
0: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0: No
1: wonder.
0: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1: 응?
0: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1: 응?
0: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좋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4: Is 2 years too long?
1: Too long.
4: Really?
1: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0: There
1: high.
0: you go. High, 리는 안 됩니다.
1: 네.
0: High, 리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이가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너
1: 오.
0: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필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읽기 시험을 보실 때, 읽기 지문이 또 길게 나오면 생각보다 또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읽기 지문을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본다라기보다는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앞서 그 접속사 같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표시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문제를 좀더 시간을 아껴서 풀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12에 해당되는 중심 내용 고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과 관련된 또 설명문 관련된 내용을 읽고 1쯤은 이문학, 그러니까 좀더 길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유형들과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주제문을 고를 때는 첫 번째의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의 문장들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하나는 아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문장들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시고, 자, 일단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령 운전자, 나이가 많은 운전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대체수단이 없어서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고령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지적을 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서 이 면허 반납을 요구하려면 단순한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교통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중심 생각을 좀 나타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강제해야 된다? 아니지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해야 된다라고도 보기 어렵고,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번인 고령 운전 면허 반납 정책에 교통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7번과 8번에 해당되는 하나의 질문을 읽고 두 가지의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유형에서, 앞선 유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전통문화가 개선된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 예법이 현실에 맞게 축소된 또 선조의 뜻을 올바르게 계승한 이런 선택지도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빈칸이 나오는 앞뒤를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담스러운 결혼 예물 때문에 여러분 예물이 뭔가요?

할때 주고받는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결혼에 대한 전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자, 하지만 나오고 있지요. 예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현재의 문화는 여러분, 전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가격, 종류,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전통을 내에서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통의 어떤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비싼 물건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집안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담아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무리하지 않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마련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사실은 형식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 요 내용을 한번 넣어보면 하지만 예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현재의 문화는 형식만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어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번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전통 예물의 부담 탓에 결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전통 문화는 세대 변화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니지요. 자, 그다음 예물을 주고받는 결혼 문화는 없어져서는 안될 전통이다. 이 내용도 사실은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결혼 예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서서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담아 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중심 내용에 가깝다라는 4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유형을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풀어볼 텐데요. 자, 최근 우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여러분, 과학, 우주, 네, 이런 내용들 나오면 머리 아프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도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우주 쓰레기인데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 어때요? 좀더 중점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인공위성에 의존하는 통신, 기상, 항공 시스템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여러분,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서라는 의미이지요. 강화해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뭐뭐 아어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가, 이글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중심된 것과 관련이 없고요.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가 국제 협력을 강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로 적합한 것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 우리가 빠르게 정답을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사재기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재기란, 보통 우리가 뭐뭐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그 뜻의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대량으로 사두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혹시 시험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내용을 풀이하는, 정의하는 내용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재기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동은 개인에게 단기적인 이익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물품이 부족해져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순환.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면 성급한 사재기보다는 소비자의 신중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비해 사재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죠, 여러분. 일단 사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해야 된다? 이 내용도 사실은 이 질문에서 연관이 없습니다. 자, 사재기는 장기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어서 신중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3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1번은요.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이라고 하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 나오지요. 최근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표현. 여전히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다. 자,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감정일기 프로그램, 괜찮아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한 감정 표현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에 적절한 이 글의 주제를 찾는다면 성인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실은 이 내용, 여러분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감정을 자주 드러내면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감정 표현으로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것, 개인적인 지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학교나 직장에서라고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학교나 직장,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세수할 때마다 화학 성분을 가진 세안제를 사용하곤 한다. 여러분, 세안제. 보통 우리가 뭐 클렌징 폼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것을 이제 세안제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세안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롭다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이랬을 때 피부에서는 유익한 균, 그러니까 좋은 균과 천연 보습막이 만들어지는데 세안제는 이런 것들까지 제거해
피부를 민감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유

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장을 했거나 오랫동안 외출했을 때는 세안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뭐, 물론 그래야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나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로 씻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세안제를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좋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뭐꼭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천연 비누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화학 성분이 포함된 세안제는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번에서 14번. 이제 일지문 이문항을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와 함께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은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빈칸에 나오는 앞뒤 문장들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구 동행카드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을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동행카드인데요. 자, 지구 동행카드가 사실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 동행, 지구와 함께라는 의미라면 우리가 이 내용이 그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맞는지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한달 정액제로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선택하게끔 유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지구 동행 카드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시민들은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러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실제로 많아졌어요. 또 자동차 통행,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든 것이죠. 자, 이렇듯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시민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듯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지구동행 카드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서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지만이라고 하는 부분, 네, 지만을 사용했지만, 지만을 사용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일부에서는 정액권 이용자가 실제 필요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교통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4번이라고 했지만 이게 맞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렇듯 앞에 있는 내용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뒤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은요.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형의 학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지구동행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사실 여기까지 보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지구동행 카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일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인해서 제도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좀더 밝은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요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고요.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구동행 카드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2번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자, 15번과 16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주제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자,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내용 잘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이, 장애, 사회,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 금융 업무, 일상적인 소통까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나옵니다. 그럼 또 표시해야겠지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변화에서 소외되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누구인가요? 이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고령층, 그다음에 장애인, 저소득층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결국 여러분 뭐뭐 할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쨌든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기가 쉽다라는 부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회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 빈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자, 정부의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이 글에서 나타나는 내용과는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자, 이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뭘 하나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누구나 사용이 용이한, 뭐 가능한 단순한 기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지털 포용은 기술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자, 주제를 찾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여러분,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기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요. 자, 그리고 기술 발전은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이 지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접근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뭐였나요? 아까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 정부의 중심 생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포용은 정보 격차를 좁혀서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주제이라고 한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형 12를 마무리를 해 보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이런 기사문들 또 설명문도 같이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 설명문과 논설문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지문 1문항, 또 1지문 2문항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았는데요. 좀 유형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중심 내용을 찾는 유형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1지문 2문항의 경우에는 여러분 각 문제의 유형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은 어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연습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쓸 때에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실 요약하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거나 또긴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줄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연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형 12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긴 지문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는 것이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달빛이 뜨겁게 이글대고 바다가 반짝이며 손짓하며 나 여름의 신 여름의 우스의 계절이 시작되지. 매미야 여름 알릴 준비 됐어.
1: 미움 미움 미움
0: 좋았어.

0: 싫어? 누구야? 누가 여름이 싫대?
1: 나 여름 싫어. 땀나고 끈적거려. 여름 안 오면 좋겠다. 그만 더우라고.
0: 여름이 안 오면 좋겠다고?

0: 유동들 안녕.
1: 지아 안녕.
2: 지아야, 요즘은 유치원 어때?
3: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지?
4: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잡기놀이랑 숨바꼭질은 안 해.
4: 왜 안 해?
0: 요즘 너무 더워. 더운데 잡기놀이를 하면 땀나고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름엔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유치원 가기 싫단 말 오랜만에 또 나왔나?
4: 그러게.
3: 난 저 말이 제일 무서워.
5: 왔도다 왔도다 내가 왔도다. 여름의 신 여름의 옷.
2: 와, 여름의 옷 생님.
5: 됐어 됐어 됐어. 여름 싫다면서 웬 박수는?
2: 네?
3: 아, 지아 말 들으셨구나. 맞아요. 지아의 여름엔 너무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2: 그래서 말인가, 이번 여름 좀 덥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름의 선생님?
4: 사실 땀나고 끈적거리는 거 저희도 좀 싫거든요. 그치 그치.
5: 맞아. 안 덥고 땀 안 나면 그게 여름이야. 그냥 가을이지. 오호라. 그래. 그냥 여름 건너뛰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올해 여름 없어.
2: 네?
0: 여름이 없다고요?
5: 그래. 매미가 울면 여름이 시작되거든. 내가 매미 못 울게 입을 꽉 막아 놓을 거거든. 그럼 이만 흥, 짓, 뿡.
1: 여름의 스님.
0: 아싸. 그럼 바로 시원한 가을. 야호.
5: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 가을 뉴스 빨리 일어나.
4: 뭐야. 왜 그래?
5: 올해 여름 없어. 빨리 가서 가을 준비해. 빨리 일어나.
4: 벌써?

0: 얘는 좀 빨리 와더라.
1: 와, 아까보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다. 그치?
2: 그렇긴 한데.
0: 그럼 난 여기저기 가을을 뿌리러 가겠더라.
2: 아니 근데 갑자기 가을이라니까 좀 그렇네.
3: 잠깐. 아니 그럼 나 냇가에서 못 노는 거네? 나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 시원한 냇가로 놀러 가거든.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오, 저기 송사리 아냐?

0: 시내가에서 송사리도 잡고 싶고 할아버지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싶다.
1: 나는 여름바다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파도 만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0: 여기는 바다.
1: 재밌다. 와우 와우.
2: 난 요정계의 물개. 선베드에서 시원한 주스 한 잔.
0: 올해는 이거 못 하겠네.
1: 왜 못 해? 하면 되지.
2: 그래, 하면 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3: 공기도 시원한데
0: 바다에 들어가면

0: 유치원으로.
1: 잠깐! 어? 유치원 가기 전에 여름향수님을 만나야겠어.
2: 뭐? 만나서 뭐하게?
1: 만나서 여름 다시 돌려달라고 할래. 딩딩아, 도와줘.
3: 알았어. 오호리 딩딩.
4: 어허! 그럼 우린 퀴즈 풀면서 기다리자.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4: 여름 그림 퀴즈!
2: 여름의 시냇가. 여기 여름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 잘 보고 찾아봐.

0: 맞아! 목도리와 털모자!
1: 여름의 옷생님!
2: 주무시나?
3: 앉아! 뭐? 내가 분해서 아주 잠이 안 와. 여름은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죄송해요. 사과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3: 이제 와서?
2: 여름이 없으면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놀이도 못하잖아요.
0: 맞아. 아, 그래서 나 다시 돌아왔어.
1: 어? 가을리오 스님!
0: 벌써 가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더라고.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잔뜩 세워놨는데 벌써 가을이 오면 어쩌냐면서.
2: 그러니까 여름의 옷사님 얼른 우리랑 가요.
3: 아, 뭐야, 가긴 어딜 가.
2: 빨리요.
1: 오코리 딩딩.
4: 와, 여름의 옷사님 오셨다.
5: 조용. 거참 귀찮게. 아유.

0: 여름의 우스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기다린다니까요.
1: 맞아요.
2: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너희들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1: 오호,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와!
2: 그렇다면 문제. 다음 중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보기가 있죠. 1번, 무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고 있는다. 2번,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0: 어? 해가 좀 들어갔네. 하,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좋아!
2: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 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3: 정답!
4: 2번, 에어컨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0: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
1: 에어컨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세게 틀고 있으면 냉방병으로 콧물이나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2: 오, 정답!
5: 아, 여름의 옷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2: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1: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2: 위험해!
1: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2: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2: 뭐 하는 거야?
1: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2: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4: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5: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오늘은 댕댕 간호사가 안 보이네.
1: 네, 댕댕 간호사 오늘 휴가예요. 오랜만에 쉰다고 바닷가로 놀러 간다던데요.
0: 아유, 참 재미있겠어.
2: 아, 나도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다. 거북 할아버지, 딩딩 선생님이 검사실로 들어오시래요.
0: 아유, 무슨 검사를 또 한다고. 나 다녀올게.
1: 검사 잘 받으세요.
0: 아유, 고마워.
2: 천천히 가세요.
3: 지하 간호사, 똑똑 간호사!
1: 댕댕 간호사,
2: 무슨 일이야?
3: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1: 다리가 왜 그래? 긁힌 뭐야?
3: 그게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게 아!
2: 아, 어떡해 어떡해. 딩딩 선생님 검사 들어가셨는데 어떡해.
3: 일단 착착 참아볼게. 근데
2: 아, 저희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4: 네,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 오늘의 간장, 댕댕 간호사와 해파리. 해파리가 댕댕 간호사를 쐈어요.
3: 아파, 너무 아파.
2: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그게 모처럼 휴가에 날도 너무 좋아서.
6: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거든.

0: 저게 뭐지? 우와, 아름답다. 바다의 천사인가? 난 홀린 듯이 다가갔지.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해파리인가봐. 우와, 너무 신비롭다. 안녕, 해파리야. 살려줘. 난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날 쐈다고.
1: 뭐? 아무 이유 없이? 해파리 씨, 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저도 저 살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2: 네?
1: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계속 독이 퍼질 텐데 어쩌지?
2: 독이요?
3: 전 상자 해파리예요. 간 모양이 상자처럼 네모나 상자 해파리죠. 전 약한 파도에도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로 정말 약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가와 위협을 느끼면 저도 모르게 독침을 쏘죠.
2: 독침?
3: 15개의 촉수 안에는 쏘이면 치명적인 독침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물고긴 단 2초 만에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 이렇게 마비시킨 김에 우린 먹기도 하죠. 아이, 보고서 미안해. 사람도 다가오면 독침이 쏘이는 순간 심장마비, 호흡곤란으로 9분 만에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2: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3: 죽기도 하죠.
0: 죽는다고요? 안 돼! 띵띵이, 띵띵이 불러와!
2: 검사 중에 어떻게 와!
0: 그럼 너라도 뭐 좀 해봐! 소독, 빨리 소독해!
2: 소독, 아, 알았어! 어? 생수로 소독!
0: 아파, 아파!
2: 너 아파? 상처에 박힌 독침 때문인가? 잠깐만! 카드로 독침을 긁어낼게.

0: 빨간의사가 해파리에 쏘였다고? 어떡해. 설마 상처에 생수 붓고 카드로 독침 긁어낸 건 아니지?
1: 생수로 소독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0: 뭐? 아, 그럼 폭이 더 빨리 퍼져서.
2: 딩딩.
0: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2: 사망.
0: 어떡해, 어떡해. 자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먼저 10분 정도 바닷물에 소독하고, 1번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한다.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1: 흥, 아픈데 뜨거운 거 되면 더 아프지 않나? 1번 차갑게 얼음 찜질.
0: 우와. 또또또또 땡. 정답은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상처를 생수로 씻으면 독이 더 빨리 퍼져. 상처는 바닷물로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얼음 찜질보다는 뜨거운 온 찜질. 독은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거든.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해. 알았지?
2: 뭐야? 나 살아있는 거야?
0: 빠르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었어. 치료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2: 고마워, 딩딩. 이게 다 해파리 때문이야. 내 휴가도 다 망치고. 아니, 내가 무슨 먹이에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날 쏜 거냐고요.
1: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독을 쏠 수도 있어요.
3: 네?
1: 제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4: 아,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약하대? 그렇게 강력한 독을 쏘면서.
2: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제가 왜 치명적인 독을 품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해파리는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피부가 없어요. 오죽하면 몸이 젤리 같다고 젤리피쉬라 부르겠어요. 여리디 여린 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는데 만약 어설프게 독을 쏘면 오히려 연약한 우리 몸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거예요.
5: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2: 그래서 갑자기 피스 하고 쏜 거였구나.
1: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님이 엄청 발버둥쳐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났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 상처 좀 봐주세요.
0: 제가 다가갈 테니까 막 자동적으로 피스 막 이렇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1: 아, 네, 조심해 볼게요.
6: 컹컹 컹컹컹컹 컹컹 컹컹컹. 아, 여기서 해파리 냄새가 나는데.
4: 아, 거북 할아버지,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한테.
0: 어? 왜? 아니, 어? 해파리 씨 어디 갔지?
4: 어?
0: 해파리 씨.
6: 컹컹 컹컹컹컹.
4: 어? 어? 해파리 씨, 뭐 하세요?